0: 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단어가 회향이잖아요.
1: 회향.
0: 그렇죠. 나만 이렇게 빛이 비쳤을 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아지면 공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이가 조금 더 나아지고
1: 그리고 아마
0: 좋아지는 거죠.
1: 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살님들이나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업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대체로 보살님들한테 늘 웃고 화합하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불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타인을 바꿀 생각보다는 나 스스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선한 업을 짓느냐,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느냐,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과 모양새를 갖추느냐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선업을 쌓게 되면은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번져나간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컨대 이제 기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제 주변에 보살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당신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공덕을 쌓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말하면은, 우리 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머니는 조금 있긴 있겠지만, 방금 절에서 기도를 했다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어떠한 명목으로서 내가 공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행동을 좀 절제하는 영향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여파가 내가 짓는 나의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은, 아들이 조금씩 더잘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짓는 그 선업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방면으로서 우리가 나의 공덕 또한 회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공업으로서 이제 내 주변 환경으로서 지어져서 나한테 오는 영향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짓는 그 선업의 공덕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0: 미친다.
1: 있다. 나쁜 업 또한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좋은 업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유, 선업을 잘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했어.
1: 정진하십시오.
0: 아니, 우리끼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2: 네.
0: 지영 선생님 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무슨 의도로 하는지도 한 번씩 고민하기도 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씩 와가지고 조용히 얘기해요. 오늘 좀 과했어요. 오늘 좀 과했어요.
1: 스님 말에 감정이 있어요.
0: 감정 너무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받고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그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랬으면, 반성을 하는 거고, 아니었으면 지영 선생님한테도 가서 얘기해.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조금 다른 의도로 보였나 보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지영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니야, 스님 그렇게 보였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라고 그냥 끊었던 거죠. 아무튼 행복한 정의사.
2: 두분뭐 하시는 거죠?
1: 연애하고 있어요.
3: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0: 그걸 어떻게 선택해? 그쵸.
1: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0: 그런가?
1: 그 불교 교리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신이 있었을 때 욕망이 발현되는 그거를 내가 이제 이끌려서 들어갔다. 죽음신의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해서 들어갔다. 해당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조금 거시기해요.
0: 그렇지.
2: 네. 그 투생중음이라고 이제 그 자궁에 모태 이제 중음신이 들어갈 때 상황을 보면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럼 이제 자궁에서 빛이 나고 그러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날 것 같으면은 어머니가 이성의 애정의 대상자가 되어서 강한 욕망이 이끌려가지고 투생이 된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을 받게 된다고

0: 해서 그 과정만 보면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부모는 그저 사랑을 할 뿐인데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은 그 태어남이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남녀가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가임기여야 되고 세 번째는 건달바라고 나오는데 건달바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달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음신을 말하는 거죠. 영혼을 말하는 건데 그두 가지 경문 내용을 조합해 보면 기억을 해서 우리가 난저 부모한테 가야지 이렇게 이성적 판단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업식이 아직 음욕심도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술에 많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투생이 될때 자기 안에 있던 그 성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기가 쌓은 복과 부모와의 이제 인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맞아떨어졌을 때그 빛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자식이 부모가 선택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부모 존경과도 관련되지만 왜 나왔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1: 네가 오고 싶어서 왔네.
0: 합당하지
1: 그렇지.
0: 않다.
2: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난자와 정자를 할때 정자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0: 오,
1: 그렇지.
0: 그렇네요.
1: 과학적으로. 그 말은
0: 네가
1: 내가 갈
0: 지원했잖아.
1: 거야. 해서.
2: 네가 수정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수정이 된 거잖아.라고
1: 그러네.
2: 생각하면 선택을 했다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친 비약이 그 안에는 커다랗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3: 그렇다면 태어나 보니 자신의 조상이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일행위를 한 것은 조상이고 후손은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스님이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억울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 맞아요.
2: 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자였을 때그 사실을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 말을 하길 수는 있겠지만은 정사일 때는 나는 그 사실을 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3: 부모가 피해자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자식이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
2: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나를 구제하기 위한 방책에 가깝거든요.
1: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죠.
2: 예.
1: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회라고 한다. 두 가지가 합쳐서 참회. 안녕하세요. 마하반야 AI의 송산,
4: 일각,
2: 지영입니다.
1: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4: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2: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1: ARS 후원 060-800-7000번.
4: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2: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성불하십시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로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0: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친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궤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뭐해?
1: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2: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1: 어, 야! 이상해! 돌도 뜨거든! 에이,
2: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2: 부석사?
1: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도량인데 배 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2: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3: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1: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3: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1: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5: 스님, 스님.
3: 무슨 일이십니까?
5: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3: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5: 스님, 저는...
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그렇게 선묘낭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3: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1: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4: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4: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3: 아,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1: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5: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1: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2: 아,
1: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2: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1: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2: 어,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1: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6: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7: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1: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0: 의상 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7: 이게 무슨 일이냐?
8: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6: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0: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1: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8: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7: 예, 도망가자, 어서!
1: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구석을 따라 구석사로 지었답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떻게 하면 관음부사

0: 이윤,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1: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여러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고!

0: 백제 홍주마을의 수덕도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2: 정말이냐?
1: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숭낭자였습니다.
0: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숭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숭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0: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숭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2: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0: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숭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숭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2: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죠.
3: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2: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3: 바위 속이요.
0: 그 말을 남기고 덕숭낭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0: 그 순간 덕숭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선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0: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숭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4: 결심했어.
5: 뭘?
4: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5: 에이, 좋은 자세야.
4: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5: 만공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0: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4: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5: 에이, 좋아.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스승이신 경허스님 이야기다. 고고! 해질 무렵 만공스님은 스승 경허스님과 탁발을 맞

0: 마시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1: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2: 조금만 가면 된다.
1: 아유,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랑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2: 내 너에게 가르침을 줘야겠구나.
1: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2: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1: 아유, 잡혀도 뼈도 안 남을 텐데. 어서 도망가요, 스님.
0: 그렇게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1: 겨우 도망쳤네요.
2: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1: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2: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1: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2: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1: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스님,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0: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닫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자냐?
3: 아니.
0: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너 때문에 망했어.
0: 뭐가?
3: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서 소원 빌려고 했단 말이야.
0: 미안 미안. 근데 소원이 뭐야?
3: 비밀이야.
0: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3: 어떻게 알았어?
0: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3: 실륵사?
0: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리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옹 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리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4: 여기 복리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것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0: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5: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5: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0: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0: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1: 고맙소.

0: 연못이었던 거네?
1: 그렇지.
0: 그런데 이건 뭐야?
1: 보면 몰라. 나홍선사의 부도탑이잖아.
0: 나홍선사가 누군데?
1: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0: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1: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실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 종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1: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3: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2: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3: 예.
2: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1: 그렇게 나홍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2: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3: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2: 다 실륵 덕분이지요.
3: 실륵이요? 실륵이 뭡니까?
2: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맨 신비한 굴레가 실륵입니다.
1: 그 후로 사람들은 나홍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륵의 이름을 따 실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0: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공인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총 11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개 교구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선직 종회의원 선거는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집 대신 사찰을 찾아 합동 차례를 올리며 조상을 기리는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장소와 방식은 달라져도 마음만은 같은 수도권 주요 사찰 합동 차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호남 지역 사찰들이 본격적인 명절 연휴에 앞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과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15개 사찰이 다양한 보호시설에 따뜻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범패와 작법을 수행으로 삼아 80평생을 정진한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스님의 팔순기념 헌정집이 나왔습니다. 서울 진관사는 고불집을 봉행하고 비구니 어산 역사를 기렸습니다. 선태종의 수도권 도심 포교 도량인 분당 대광사 14대 주지에 종단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과거 굵직한 불사를 이끈 스님의 복귀에 종단 4부 대중은 큰 환희심으로 화답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제19대 중앙종회를 이끌어갈 종회의원 선거가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후보 등록은 지난 24일 모두 마감됐는데요. 교구별로 어떤 스님들이 입후보했는지 후보 등록 결과를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지난 24일 마감됐습니다. 중앙종회의원은 총 81명으로 구성됩니다.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하는데 예외적으로 교구 구성원이 많은 직할교구는 2명이 더 많은 4명, 해인사는 1명이 더 많은 3명을 선출합니다. 교구별 직선직 선출의원 외에 유령과 선원, 교육, 포교 등 10개 직능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직능대표 20명, 전국 비구니회가 추천하는 비구니의원 1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 마감 결과 신흥사와 직지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와 봉선사, 8개 교구본사는 배정된 의석수와 동일한 인원이 입후보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됩니다. 반면 16개 교구본사는 정수를 초과해 선거일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각 교구본사별 직선직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직할교구에는 본호, 상원, 현민, 타나, 본연, 주경, 관태스님이, 2교구 용주사는 법진, 현담, 탄대, 더군, 호진스님, 3교구 신흥사는 대연 삼조스님이 출마했습니다. 4교구 월정사는 해량, 효림, 삼회스님, 5교구 법주사는 석중, 각연, 법원, 현우, 덕현스님, 6교구 마곡사는 재민, 종봉, 대륜, 태진스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7교구 수덕사는 우봉, 수암, 허정, 정경스님이, 8교구 직지사는 자성, 진웅스님이, 9교구 동화사는 선한, 명진, 덕유, 해범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0교구 은혜사는 세림, 호암, 선웅스님, 11교구 불국사는 정수, 성주, 각천, 성재, 심담스님이, 12교구 해인사는 일규, 종인, 진우, 은기, 향록스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3교구 쌍계사는 능원, 강림, 현담스님, 14교구 범어사는 도명, 담산스님, 15교구 통도사는 보화, 정무, 보각, 해원스님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교구 고운사는 태원, 도륜, 해오, 범종스님, 17교구 군산사는 덕림, 창엄, 응묵스님, 18교구 백양사는 덕유, 성진, 무선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9교구 화엄사는 영규, 우경스님, 21교구 송광사는 시공, 일화스님, 22교구 대흥사는 설도, 향문스님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3교구 관음사는 도윤, 선화, 자경, 도성, 월공, 향림스님 6명이 등록해 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24교구 선운사는 동산, 제한스님, 25교구 봉선사는 보관, 성우 스님이 출마했습니다.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분야에는 총 23명이 출마했습니다. 법성, 경암, 진화, 서봉, 선지, 진각, 법륜, 덕상, 탄웅, 진어, 현무, 효명, 성행, 법주, 영일, 정범, 도림, 무경, 각진, 향성, 원충, 성화, 탄원 스님이 출마해 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비구니 의원은 정관, 진상, 법회, 설회, 은광, 주석, 금해, 해능, 서원, 수경 스님입니다. 19대 중앙종회의원에는 총 117명이 출마해 전체적으로는 1.44대 1의 경쟁률을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8개 본사를 제외하고 16개 본사는 높게는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능대표와 비구니 의원은 오는 10월 12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며 각 교구본사 직선직 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해당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열릴 예정입니다. 사부대 중에 목소리를 대변할 제19대 중앙종회가 어떤 진용으로 꾸려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 대신 사찰을 찾아 합동 차례를 올리며 조상을 기리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차례를 지내는 장소와 방식은 달라져도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서울 주요 사찰들의 합동 차례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정성스레 우려낸 맑은 차를 올리고 가족들이 나란히 위패 앞에 섭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조상령과의 극락왕생을 염원합니다. 차례상에는 육류와 오신채를 제외한 나물과 두부전, 제철 과일이 오르고 술 대신 차를 공양 올리며 불교식 예법을 따릅니다. 오전 7시에 시작된 서울 조계사의 합동 차례에는 이른 아침부터 부모와 자녀 등 수많은 가족이 법당을 찾았습니다.
3: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문화가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음식이고 뭐고 그래서 또 영가 입장에서는 부처님 연불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계사로 모셨어요.
4: 근데 바쁜 현대 생활에서 안 하게 되면 자꾸 잊게 되잖아요. 아 그동안 차례를 못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꾸준히 우리 조상들 모시려고 이렇게 첫 시작을 했습니다.
2: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과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한데 모이면서 서울 강남 봉은사에도 추석 차례를

0: 올리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동 차례를 봉행했고 세찬 빗줄기에도 차례객들은 대웅전을 가득 채우며 마음을 다합니다. 스님들의 축원 속에 불자들은 선망 부모와 조상 영가의 위패 앞에 향과 차를 올리며 불교식 법식에 맞춰 배례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도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조상을 향해 예를 다하는 합동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는 불교를 행복의 종교라고 설명하며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1: 정말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불보살을 의지하는 일, 그 의지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만큼 불보살은 나에게 가피를 주는 겁니다.
0: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을 밝히고 불보살의 가피를 믿는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집에서 차례상을 마련하던 모습에서 사찰에서 함께하는 합동 차례까지 명절을 맞아 조상을 기리는 추석 차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추석 당일의 풍경은 서울과 지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도 선망 부모와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합동 차례가 봉행됐는데요.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냈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가을 빛이 짙어가는 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추석 아침. 천년고찰 월정사 경내에 모인 가족들이 부처님 전에서 조상의 넋을 기리는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정성껏 마련한 공양물과 차를 올리며 두 손 모아 절을 올리는 불자들의 얼굴에는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4: 또 이렇게 사찰을 방문하면서 또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만나지니까 여행처럼 차례를 또 지내러 오시는 것 같아요. 고령화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자식들이 같이 함께 나 마음이라도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3: 차례를 올리는 불자들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과 함께 가족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가족과 함께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조상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지금의 가족이 있기까지 이어진 인연과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5: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잘 되자고 그래 조상님한테 인사드리고 잘 부탁하는 걸 그래서 왔습니다.
6: 늘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죠. 그래서 올 때마다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옵니다.
7: 아무래도 이렇게 사찰에 합동 차례나 제사를 같이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거에 동참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올려서 부부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3: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는 문화가 점차 간소화되는 가운데 사찰에서 가족이 함께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는 또 하나의 명절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조상의 은덕을 되새기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추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2: 고소한 전 굳는 냄새와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명절 밥상. 호남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추석을 맞아 학대 피해 아동부터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자립의 힘까지 실어준 자비 나눔의 현장을 조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지난 23일 광주 자비신행회에서는 스님들의 산적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묵혀둔 공양주 시절 솜씨를 다시 발휘한다는 스님의 표정이 더없이 밝게 빛납니다. 사회 곳곳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추석 명절 분위기도 이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남 광주 지역 사찰들의 명절 맞이 자비 나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원정사 도계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원스님, 등림사 지선스님, 정심사 석원스님, 김삼옥 상임이사 등 불자들이 학대 피해 아동 심태에 전달할 추석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포장된 선물거름이에는 관식과 송편, 과일, 양념갈비, 전, 송편 등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으로 만든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9: 오늘 이 음식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행복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스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같은 날 만경사 시공스님은 피해 여성 지원시설 세 곳에 과일과 생필품 등 추석 선물을 지원했습니다. 시공스님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설 여성과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빨리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온유사 해청 스님이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을 방문해 아동 공동생활시설 13곳에 추석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꾸러미에는 쌀과 양념에 재운 고기, 생활용품, 과자, 송편, 과일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습니다. 앞서 21일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추석 선물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만 18세를 넘겨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고창 선운사 도소람 신도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2: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자립 청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때마다 잊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있는 도소람 스님과 신도들의 응원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 저희 동구 자립 청년들이 한 65명 정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귀한 선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선물보다는 스님이 저희에게 지지해 주시는 그 응원, 그 큰 어른이 있다는 그런 믿음,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이번 추석에도 보감사 도성스님, 정심사 중현스님, 광덕사 동진스님 등 15개 사찰이 자비신행회와 함께 위기가정 아동부터 청소년, 이주민 노동자, 자립준비 청년, 독거 어르신, 학대 피해 아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조계종 제19구 구본사 전남 구례 화엄사가 지난 23일 종사 명곤 스님의 연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습니다. 화엄사 범음료에서 화엄 문도장으로 엄수된 연결식에는 회주 종열 스님과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한 산내 대중 스님 등이 동참해 명곤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우겠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경내에 새로 조성한 연화대로 이운됐으며 사부대중의 극락왕생 발언 속에 다비식이 거행됐습니다. 지난 21일 법납 55년 세수 73세로 원적에 든 명곤 스님은 도천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제방선원에서 수선 안거하고 호학 양성과 수행 정진에 매진해왔습니다. 평생을 범패와 작법 수행으로 한국 불교 어산의 맥을 지켜온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 어장 동희 스님의 팔순을 맞아 스님의 80년 원력과 삶을 담은 헌정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열린 뜻깊은 봉정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5: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이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헌정집을 올립니다. 일평생 한국 불교 어산의 맥을 잇고 지켜온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80년 발자취가 담긴 책입니다.
6: 스님의 소리는 곧 범엄이고 행동은 작법으로 오늘 우리 후학들의 큰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5: 진관사는 어제 국행수륙제 3제 봉행에 앞서 동희 스님 팔순 기념 헌정집 장엄 3개의 수행자 발간을 부처님 전에 고했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서울 청량사로 출가한 동희 스님은 11살에 어산에 입문한 뒤 오직 소리와 몸짓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불교 역사상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어산어장에 지정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 스님과 회장 광용 스님, 대만 비구니 스님들도 먼 걸음을 달려와 축하를 전하며 국경을 넘어선 찬탄과 환희심을 나눴습니다.
6: 어산어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어 불교 전통 문화를 꽃피우고 석가모니의 출가 정신을 삶의 숭고한 모습으로 지켜가고 계십니다.
7: 더욱 강건하시어 맑고 깊은 법음과 따뜻한 법향을 오래도록 이어주실 것을 발언하며
5: 헌정집 장엄세계의 수행자는 스님 곁에서 가르침을 전수받은 제자들의 존경과 진관사 수륙보존회의 지극한 정성이 모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8: 스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행복하시고 후학들 위해서 범패가 영원하고 작법모가 영원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5: 학계와 연구진, 문도들의 노력이 더해진 책은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비구니 여산의 전승

0: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1: 한국 불교의 소중한 어사한 전통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작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을 전하며 선대 스님들께서 물려주신 귀한 전통을 잘 지키겠습니다.
0: 80평생 어산의 맥을 지켜온 동희 스님의 수행 원력이 담긴 이번 헌정집은 한국 불교 전통 의례를 후대에 전하는 밝은 법등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천태종의 수도권 도심포교 핵심 도략인 성남 분당 대광사 제14대 주지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과거 대광사의 굵직한 불사를 이끌었던 월도 스님의 복귀에 종단 4부대중은 진산식 현장을 가득 메우며 환희심을 나눴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도심 속 명상 쉼터이자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보전으로 널리 알려진 분당 대광사. 집전 소리에 맞춰 길게 줄지어선 신도들의 환호 속에 월도 스님이 환한 미소로 법당에 들어섭니다.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어제 대광사 제14대 주지 월도 스님의 취임을 알리는 진산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민기용 신도회장은 과거 미륵보전 낙성 등 대광사 발전에 헌신하고 대구 대성사를 거쳐 다시 돌아온 월도 스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4: 스님께서는 현 정각인 지관전을 비롯해서 2017년 동양 최대 신뢰 미륵 대부를 모신 미륵보전을 낙성시키시고
3: BTN 불교TV 월도 스님의 이게 불교이지 등을 통해 불자들과 친근하게 호흡해온 소통의 아이콘 월도 스님. 스님은 불교의 본질이 부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심하는 데 있다며 대광사를 화합과 상생의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원력을 밝혔습니다.
4: 불교는 궁극적 목표가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빨리 가기보다는 함께 가고 큰 이익을 얻기보다는 나눔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본질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3: 법상에 오른 천태종 감사원장 경혜 스님은 수행 도반인 월도 스님의 귀환을 본래 자리에 돌아왔다는 한지 본처에 비유하며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5: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 몸은 대성사도 가 있고 삼학사도 가 있고 원흥사도 가 있지만 마음 한 자락은 항상 이곳 대광사에 놓고 살아간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 교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한 마음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6: 불자님들이 한 두 배로 좀 포교가 많이 돼서 대광사 불자님들이 두 배로 더 늘어나시고 불사의 중흥도 이루시고
7: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몇 년이 우리 대광사가 월도 스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대광사 합창단의 축가와 참석자 전원의 관음 정진으로 여법하게 회향한 진산법회. 대광사는 월도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도권 포교 거점의 위상을 다져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강원도 원주 지역 불교 문화 발전과 실행 활성화를 이끌 원주 불교 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개원식에는 최상공 원장과 김동화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4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문화원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동참대중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며 문화원이 지역 불교 중흥의 초석이자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수행도량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원주시 행구로에 자리한 문화원은 경전 연구와 인문학 강좌,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 서광사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흥겨운 축제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서광사는 지난 20일 경내에서 제4회 아름다운 절 서광사 노래자랑을 열고 지역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지 지환 스님은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성남시 사업 및 불교시설 복지관 총연합이 주관한 행사에서는 주민 노래자랑에 이어 국악인 남상일 명창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국대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가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총동문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300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식과 설거지, 재료 손질 등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동문회장 운남스님은 원각사 주지 원경스님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동문회원들과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스님은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기치 아래 급식소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부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이리

도망망상의 지종유고 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단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 노소 미구 미구니 삼이 삼이니 행자 청신사 청신여 백

상인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비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0: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

0: 을 여법하게 봉행해 드립니다.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0: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좋은 인연은 행복을 가져오고 나쁜 인연은 불행을 가져온다. 좋은 인연은 좋은 마음에서 생기고 나쁜 인연은 나쁜 마음에서 생긴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시인 주하신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꺼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너희는 보리 마음 호두내어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수점없지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옷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역시 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

과의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 수능시험 백일 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화 선의 이름.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가볍게 흔들며 일어납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가슴은 앞쪽으로 쭉 내밀어 줍니다. 다리는 바닥에 안정되게 두고 팔은 몸통과 다리 위에 붙이고 손은 무릎이나 배꼽 아래 편안하게 내려둡니다. 턱은 가볍게 당겨 정수리가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시선은 가볍게 아래로 툭 떨어뜨리거나 살포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혀는 윗니 뒤쪽 입 천장에 닿게 하고 평안한 마음과 미소 띤 얼굴로 자리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숨 날숨 호흡을 따라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코 앞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또는 아랫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느낌 또는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숫자를 세도 좋습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날숨.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가버린 과거의 허상이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일랑 놓아버리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집착도 판단도 저항조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을 오롯이 받아들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우주란 시간과 공간의 총체라고 하지요. 내가 보는 우주는 모두 과거의 모습인지라 각별의 위치에 따라 빛을 통해 내게 보내진 모습은 이미 영겁의 세월이 흘렀건만 우주는 한 하늘로 어우러져 과거의 우주가 현재의 나와 함께하니 미래의 나 또한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겠죠.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시작된 우주의 첫 하늘이 열리고 점이 점으로 이어져 은하계를, 태양계를, 그리고는 마침내 지구별로 이어져 왔다 하지요. 46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나고 35억 년 전 이 땅의 최초의 생명이 시작된 후 600만 년 전 유인원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확률의 신비를 통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했으니 이토록 놀라운 인연을 통해 이어져 온 법칙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나를 이루는 물, 불, 바람이라는 4대 원소는 나의 생과 인연되어 나의 일부를 이루다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다른 형상으로 이어져 가니 무엇이 나란 놈인가? 나라고 불리는 몸속 구조 또한 대우주의 구성과 별 다름없이 99.99%가 텅 빈 원자로 구성되어 텅 빈 공간 듯 하다가도 인연 따라 무엇인가로 이름 지어지고 모양 지어져 나타나니 나와 우주의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네. 지금 이 순간이 이어져 이 생의 백년을 이루고 먼 할아버지 쪽부터 이어져 와서 내 자식, 내 손자로 이어져 갈 수백만 년의 시간을 두고 보면 급할 것도 수두를 것도 없지요. 한순간 단 하나만이라도 멈춤과 알아차림에서 비롯된 바른 습관으로 순흡을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깨달은 자로 자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올지라도 지금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라고 했나 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변한다고 나를 구성한 원자가 사라진 것도 새로 생겨날 것도 아니니 어디선가 또 다른 모습을 이루어 이어져 갈 터이니 생급의 세월 동안 쌓인 먼지랑 훌훌 털어내고 좋은 기운들로 차곡차곡 다시 쌓아가는 즐거움을 누려봅시다.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앉은 자리. 지금 여기에 아름다움이 모든 진리가 오롯이 다 존재하니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제 다시 크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어지러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여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보고 스티브 잡스 선명상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보고 이것이 뭐죠? 네, 힌트를 드린다면 금강경 속에 나오는 구절을 연상하면서 이 얘기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어디에도 머무름없이 그 마음을 내주어라. 네, 이 메시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티브 잡스, 그가 창업했던 회사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연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이 맞을까요? 네,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팔로알토 지역에서 조그만 창고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 했던 게 컴퓨터죠. 네, 세상에 애플의 첫 제품으로 내놓았던 게 1983년에 리사라는 컴퓨터입니다. 네, 일체형 컴퓨터죠. 네,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컴퓨터를 개발했나요? 아니죠. 네, 컴퓨터를 개발했던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조립이죠. 마치 용산에서 우리가 부품 갖다가 만들듯이. 네, 진정한 창조나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체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사라는 최초의 컴퓨터는 실패작이었지만 초기니까 너무 비싸니까 네, 이어서 다음에 아이맥이라는 컬러풀한 일체형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애플은 쥐꼬리 같이 생긴 마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마우스라는 물건을 하나 더 답니다. 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뭐죠? 네, 아이패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아이패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MPC 기술이나 테크가 먼저 나왔다고도 할 정도로 애플은 네, 후발주자에 불과했던 거죠. 네,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것밖에는 없죠. 그러다가 마지막 아이패드의 모습이 네, 2007년에 처음 스마트폰이란 거를 애플이 내놓으면서 가졌던 그 모양을 아이패드 마지막 단계에서 유사한 형태로 가게 된 네, 거기까지. 자, 이 과정에서 과연 애플은 무엇을 했는가? 진정한 혁신이 맞는가? 네, 일체형 컴퓨터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있었다였죠. 네, 당시에 IBM 위주의 컴퓨터에서 쓰고 있던 네, 사용법이 DOS, DOS라는 DOS 체계였죠. 이 DOS 체계의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요즘 이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웁니다. 컴퓨터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의 컴퓨터는 컴퓨터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애플이 뭘 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으로 그려진 아이콘의 형태로 넣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픽 UI, GUI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애플이 제품에다가 이 GUI라는 그림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힘들고 복잡한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 그림에 보니까 온업인 것 같아. 네, 프린트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네, 그렇게 누르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그러면 GUI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GUI란 거를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개발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바로 이 GUI라는 발명은 네, 팔로알토에 있던 제록스, 복사기 만드는 회사죠. 예, 제록스에서 만든 발명이었어요. 근데 정작
제록스는 자신의 GUI에 대한 가치, 미래 가치를 보지를 못했던 거죠. 남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 못한 거를 스티브 잡스는 가져다가 제대로 쓴 거죠. 자, 이렇게 GUI, 그림으로 만들어진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만들다가 보니까 어때요? 도스 체제에서는 이 이동이란 게 뭐죠?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림으로 사방팔방에 늘려져 있고 이걸 사용하려다가 보니까 키보드 화살표를 통해서 아래 위 좌우로 가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다? 마우스라는 물건. 이제 휙 나는 구석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죠. 클릭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마우스라는 거 대단하죠. 하지만 이 마우스 또한 네, 스티브 잡스나 애플의 발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 네, 스탠포드 연구소, 네, SRI라는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발명해서 특허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제대로 된 사용을 해보지 못하고 남은 잔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스티브 잡스가 그 진가를 알아보고 불과 몇 천만 원의 사용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특허의 생명은 끝나버리죠. 네, 20년 보호기간이 끝나버리면서 자유품으로 왔습니다. 저 뭘 했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혁신인가요? 창조인가요? 발명인가요? 아니요. 뭐였죠? 보는 눈 하나만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스마트폰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뭐하는 데 쓰는 물건이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에카르트 톨레의 말이 상당히 우리 선명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메시지 전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는 간단한 이유는 생각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기를 통해서 예, 나타나는 철학은 스티브 잡스가 네, 선불교의 영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관이었다라고 저는 자주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상당히 방황의 기간들을 거쳐서 네, 인도의 초월 명상 등의 영향을 받다가 종국적으로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유역에 많이 들어와 있던 일본 선불교 선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서성은 바로 당시 미국에 들어와서 선불교를 많이 보급하던 스즈키 순류 선사의 제자였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서성은 스티브 잡스에게 그 이 참선적인 선불교적인 선명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리켰고 스티브 잡스는 그 선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서적기 순류 선사의 대표 서적 책이 네, 선심 초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초심이라는 얘기. 어떤 게 초심이죠? 겸손한 자세. 안다? 내세운다가 아니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눈 총알하게 뜨고 총명하게 뜨고 보려고 눈 바짝바짝 그리면서 사물에 대해서 골몰하게 쳐다보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바로 이거죠. 네, 열린 자세에서부터 접근하게 되는 거죠. 안다가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비움. 네, 그를 통한 네, 공간 찾기, 그 여유에서부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거기에서부터 무한한 가능성이 발견되게 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상이 네, 선심이고 초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심 초심, 네, 결국 참선에서부터 그 많은 오늘날 애플을 이루어냈고 오늘날 우리가 하루 종일을 빠져 사는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 그 제품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세자의 한문 단어로 자주 풀곤 합니다. 첫 번째,
파, 깨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틀을 깨라. 네. 우리가 참선 불교에서 참선에서 선종에서 하는 방법이 뭐죠? 네, 화두를 잡고 들어가죠. 네, 화두를 잡고 들어갑니다. 네. 그 화두를 잡고 들어가는 수행을 뭐라고 하죠? 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화두에서 둘을 빼고 간화두선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화선의 뜻이 뭡니까? 네, 간, 볼간이죠. 본다. 뭐를? 네, 화두, 말 대가리, 말 앞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보는 수행이 간화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대부분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핸드폰이요? 스마트폰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맞죠? 스마트폰, 핸드폰.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전화기.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그 어디 쓰는 물건? 통화하는 데 쓰는 물건.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 물건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사업에 들어왔던 게 2007년 무렵이에요. 자, 2007년 무렵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 이전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통신의 통짜도 모르는 회사였어요. 통신 개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자, 휴대폰,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휴대폰 하면 생각나는 업체는 차라리 벽돌폰으로 알려졌던 무선 전화기 시대의 모토로라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2007년 무렵에 이 휴대폰의 글로벌 넘버 1은 노키아, 넘버 2는 삼성.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애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통신 통짜도 모르고 통신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바로 보는 눈이었다는. 자, 1등의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1등의 저주. 1등을 뭘 하려고 하죠? 자리를 지키려고 하죠. 집착하게 되죠. 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계속 가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되나요? 되지 않죠. 네. 이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는 어차피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당시 세계를 못 보니까 통신 내가 개발 안 해도 퀄컴에서 인텔에서 삼성에서 AP라고 얘기하는 통신 모듈을 갖다가 쏘면 돼. 깡통? 사람들이 보는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 애플이 공장 있나요? 없어요. 어디서 갖다 쓴다? 당시에 삼성에서 또 갖다 써요. 카메라 모듈? 마찬가지죠. 삼성전기나 등등에서 갖다가 꼽아요. 뭐 했어? 조립했어.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했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됐다? 다음에 등장하는 철학이 단입니다. 단순이라고. 예, 이 단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선명상 선불교 참선할 때 나타나는 선이라는 한문을 자세히 보세요. 왼쪽에 뭐가 있죠? 본다가 아니라, 본다도 아니라 그냥 보인다. 보일 시. 오른쪽에 뭐가 있죠? 단순할 단. 단순하게 보인다. 단순하게 보인다. 그거예요. 가장 단순한 상태가 뭘까요? 빈 공간, 텅 빈 것만큼 단순한 공간은 없죠. 네. 이 텅 빈 공간을 본 거예요. 이 텅 빈 공간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가 얘기했던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가 생각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멈출 줄을 몰라서예요. 멈출 줄을 몰라서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나 진정한 창조는 빼기에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완전함이 보인다. 뺄 수 없을 때 완전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전화기는 어떻게 했어요? 잠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는 블랙베리라고 하는 휴대폰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키보드가 자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네, 블랙베리의 성공에 힘입어서 너나 없이 PDA폰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네. 창은 요만한데 키보드가 점령하고 있는 자리가 엄청납니다. 자, 키보드가 점령하고 있으니 입력하는 거 왜 쓸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거죠. 네.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공간으로 고급밖에는 못 쓰는 거죠. 그런데 텅 비워놓고 나니 어떻게 돼요? 텅 비워놓고 나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아까 개념을 깨고 나니까 개념을 깨고 나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실제 하루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기라는 개념에 묶여 있나요? 아니죠. 통화 몇 번 하세요? 아마 하루 종일 한 통화도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뭘 하세요? 어떤 분은 사진 찍고, 어떤 분은 영화 보고, 어떤 분은 음악 듣고, 어떤 분은 채팅하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기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면 어때요? 다시 말짝 도루묵이 되죠. 네? 또다시 빈 공간이 되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이 되니까, 그 다음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진정한 무한한 가능성이다. 깼기 때문에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왔고, 단순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 그 어떤 거든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단에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복잡한 경계와 규칙을 깨라.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죠? 파워 키고. 그러면 창 뜨고, 그죠? 창 뜨면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기능을 클릭하면 그 기능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 뭐 하세요? 플레이. 몇 번 했어요? 단 세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끝나면 뭐죠? 또 공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함을 기본에서부터 어떤 말에 갇히지 않고 그 틀을 깨고 복잡함을 깨고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만큼 창조적인 게 어디? 이것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오늘의 메시지는 응무소주 이생지심이다라고 해요. 무에 집착하고 갇혀 있다가 보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데 거울은 어때요? 스마트폰은 어때요?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죠? 내가 나타났다. 내가 보였다가 내가 떠났다. 아무것도 없었다가 개똥이가 나타났다. 개똥이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강아지가 나타나면 강아지가 보였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물건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하면 우리가 선불교에서 뺄 수 없는 화두가 말씀이 직지인심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던져진 돌이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 던진 사람을 찾아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찍어내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예의가 이런 겁니다. GUI라든지 비워두고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난 게 진정으로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관점에 접근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보라. 이게 어디서 나왔었죠? 선심 초심이라고 그랬죠. 아마존 또한 네, 명상실을 건물마다 두고 있을 정도로 네, 선불교적인 관심이 높은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회사입니다. 아마존의 모토 구호라고 하나요? 아마존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ways day one 골뱅이 at 아마존이라고. 아마존에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초심으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를 바로 들여다보라라는. 복잡한 기계라든지 복잡한 과정들은 그거는 개발자들이 고생을 해주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죠? 네, 복잡하게 배워하는 것도 싫지만 카메라 지고 노트북 들고 MP3 플레이어 들고 뭐지 뭐 이래가지고 어디 나서겠어요? 네, 단 하나의 가벼운 물건으로 이 모든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네,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꿰뚫어 봤던 겁니다. 결국 네,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복잡한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장 보편적인 가장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싸게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높은 기술이나 방법들을 채택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답을 주기 위한 여기에 키가 있었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상은 바로 선불교에서 온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틀을 깨야 말에 갇히는 게 아니고 화두를 깨야 머리 화두 말 앞에 있던 생각 그 생각 앞에 있던 마음을 보아야만 본질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 틀을 깨니 복잡한 규칙이나 경계가 없이 단순하게 훅 들어온 가장 단순한 공간 공이 비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우고 놓고 보니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된다. 직. 예, 그래서 파단직. 예, 정확하게 선불교의 가르침을 상업적인 제품에서 그대로 구현한 거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고정된 관념을 깨고 네,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갑자기 훅 세상이 열리고 훅 보이는 밝은 대낮에 너무 명명백백
명백하게 말로 풀려고 없이 보이는

네, 그 세상, 그 깨달음 통찰력이 다가올 것이다. 이게 진정한 혁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서양의 소위 말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놀라운 부분들이 물질적인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통해서 엄청난 가치관을, 영감을 얻었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제가 억지로 붙인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애플 창업과 이 기업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머리 깎고 일본의 어느 절에 스님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선불교 명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네. 잠시 말씀을 드렸던 유발 하라리 또한 마찬가지죠. 네.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연히 명상에 접하게 되고, 이 명상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겼고, 이 해안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바라본 결과 사피엔스라는 책, 호모데우스라는 책, 이런 유명한 명저들을 남기게 된, 만들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명상이라는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 네, 복잡한 과학 기술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정신 세계, 그 중에서도 명상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명상, 불교는 뒤떨어진 종교다, 뒤떨어진 믿음이다가 아니라 불교야말로, 명상이야말로, 이 명상은 불교의 뿌리를 두고 나왔던 것이고, 이 불교 명상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중심의 세계, 네,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불교는 신학이 아니다, 신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절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인간 존중, 인간 중심의 철학 인문학이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 더 맞았, 현대인 기준으로는 최소한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선구자라는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가.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것은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말과 어떤 면에서는 맥락이 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 주위에서 항상 품고 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참선, 네, 그 명상의 진가를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 행복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까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들쑥날쑥 호흡이 평안해지면 몸도 마음도 평안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들쑥날쑥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행복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다 보면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도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찍어온 점들만이 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래 언젠가는 지금의 순간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들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의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0: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우리 민족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목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에 번뇌를 씻어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응?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8: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9: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7: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1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나무석가모니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사념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신수 신법 대념처경 마하 사티 처경입니다. 이 사티 경에 법, 맨 뒤에 법에 가면 실은 전부 삼매입니다. 아, 사손도 나오고 조선, 이선, 삼선, 사선, 칠각지도 나오고 칠각지 있다가 한번 살펴볼 거지만 전부 삼매 얘기예요. 그러니까 칠각지라는 건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팔정도, 팔정도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 삼매로 끝나죠. 무슨 이야기냐면 사띠로 시작하지만 삼매로 끝나는 그와 같은 경입니다. 근데 제목은 사띠경인 거죠. 그 이유는 교리문답의 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해탈한 스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바른정진, 바른사띠, 바른삼매는 삼매의 무더기에 속한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경에 나와요. 계율삼매 반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계정회입니다. 이게 원래 빨리어는 계율, 사마디, 삼매, 마냐지요. 이 세 개의 팔정도가 전부 포함이 된다 경에 나오는 거예요. 정의된 거예요. 계정회가 더 큰 집합입니다. 그 중에 팔정도에서 바른견의 바른사유는 반야의 무더기, 반야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는

계율의 무더기. 정진 사피 삼매는 삼매의 무더기. 그 중에 대장이 삼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매를 하기 위해 사피를 전초전으로 닦는 거죠. 계정에 팔정도가 속한다. 이와 같고요. 그래, 대념처경은 사띠로 시작하지만 삼매로 끝난다. 또는 교리문답의 경에서 삼매의 표상은 해탈한 스님이, 비쿠니 스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삼매의 표상이 네 가지 사띠다. 이렇게 답을 해요. 사념처다. 여기서 표상은 수행 주제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 표상에 대해 설명할 길이 있어요. 뒤에 금강경에 나오기 때문에. 삼매의 수행 주제가, 수행 대상이 신수심법이다. 그래서 법에 가서 마지막에 삼매로 완성한다. 그리고 해탈한다. 이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까 45보리도 품에서 사념처 뒤로 진행하기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해보죠. 몸 관찰에서 앞으로 갔다 뒤에,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2차원 동작, 그 다음에 가사바로 우복을 지닐 때 이런 3차원 동작, 뭐 먹고 뭐 대소변, 이 안쪽 관찰, 몸 안에 관찰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몸 관찰에서 잠들 때 관찰, 아침에 일어날 때 관찰. 잠드는 건 마음이 잠드는 거예요. 마음의 형성이 소멸하는 건데, 마음이 소멸하는 걸 누가 지켜보냐 이 얘기예요. 아냐, 답부터 얘기하면. 왜 그러냐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지금 말고 뒤에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난다. 자다가 일어나면 마음이 생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형성이. 그런데 그 아이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마음 아닌 그 무엇이? 그게 궁극의 어떤 부분집합인데, 마음이 아닌 궁극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죠. 이건 내 얘기만이 아니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소멸이 해탈이다예요. 마음의 100% 구족이 해탈이 아니라. 자, 거기까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지요. 돌아와서 그 잠잘 때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으려면 불멸로, 그 무엇이가, 그게 삼매가 그 경지가 되려면 니까야로 본다면 비상비비상 삼매가 돼야 돼요. 비상비비상처. 여덟 번째 삼매. 그리고 이제 상수멸로, 해탈로 향하는 건데요. 그러니 그게 사띠로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요. 신수신법은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삼매를 어느 정도 닦아야 사띠의 높은 단계가 가능해지는, 삼매 없이는 그 사띠의 높은 단계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인데, 여기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일단 예전에 혹시 그 해놓은 법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지금은 본래 하려던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가 사띠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삼매로 가서, 그게 삼매가 상당히 높아야 그 높은 사띠들이 된다.

그러면 이 설명을 하나 여기서 해야 되겠군요. 사띠는 경에 여기저기 계신 말씀이에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안 된 자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열심히 사띠를 닦아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삼매도 안 됐고 윗바사나도 안 됐으면 그 전초전으로 사띠를 아주 열심히 닦아라. 그러면 아까 그 낑숙과 나무 비유경처럼 사띠를 열심히 닦다 보면 언젠가 삼매도 되고 윗바사나도 된다.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경에 보시면 여러분 삼선에서도 사띠가 나와요. 삼매. 삼매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삼매가 있고 그 다음이 상수멸, 이건 삼매가 아니에요. 이건 상과 느낌, 인식과 느낌이 멸한 해탈의 경지예요. 그 해탈 경지 전에 삼매가 통상적으로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물론 다르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삼선, 세 번째 삼매에 보면 정념 경지가 있고 라는 대목이 있어요. 정념, 여기선 사띠예요. 정지, 바른 알아차림 보통 이러는 건데 쌈빠자나예요. 그 쌈빠자나 얘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 얘기에도 많은 사연이 있으니까요. 돌아와 정념, 삼선, 삼매가 됐는데도 바른 사띠가 있고 이렇게 나오고 그것보다 높은 사선에서 사띠가 청정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사띠를 닦아서 삼선과 사선이 된 게 아니라 삼매 전에 처음에 사띠를 열심히 닦아서 이제 삼매가 돼요. 초선이 된 자가 분이 이제 이선도 닦고 삼선도 닦아요. 삼매로 닦아서 삼선이 되면 그 삼선의 경지가 사띠가 세워진 상태다 그 얘기예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삼매 전에 사띠는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문지기를. 삼선에서는 이제 노력 없이 세워졌다. 문지기가. 사선에서는 문지기가 청정해졌다가 눈으로 한다면 눈이 유리가 됐다. 유리창. 거울 말고요. 이렇게 안팎 없이 통과하는 유리창이 됐다. 청정하다. 사선에서의 사띠는 그 아이가 문지기가 청정하면 안팎이 하나가 돼버려요. 나는 사라지고. 문지기들이 전부 청정한 유리가 돼버리면 안과 밖이 통해버려요. 그래서 사띠를 닦아서 사선이 됐다가 아니라 사선까지 가니까 사띠가 청정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오선부터는 사띠 얘기 안 나오지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저번 시간에 몸뚱아리가 오선에서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우리는 그 색수상 행식이라는 몸, 느낌, 인식, 형성, 분별식으로 돼 있는데 그 오선의 존재부터는 뭐가 없다고 그러셨죠? 몸뚱아리가 없다, 색이. 그래서 색수상행식 중에 수상행식, 정신만 있다, 마음만 있다, 거기에 존재.

얘들은 여기서 삼매가 돼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선부터는 몸뚱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지기를 세울 곳이 없다. 그래 더 이상 싸띠 얘기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사념처 다음에가 사정근이 나와요. 아, 이미 생긴 해로운 마음에 이미 생긴 해로운 요소는 버리고 아직 해로운 요소가 안 생겼다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좋은 것들은 더 키우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게 있다면 생기게 노력하고 이게 사정근이고 정진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에 좋은 거 키우고 나쁜 거 없애라. 그게 사정근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여의족이에요. 사여의족은 사정근 플러스 앞에 얘기한 이제 삼매가 네 개가 나오는데 여리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여긴 싸띠 없어요. 처음부터 삼매만 나와요. 그리고 바른생활만 나오고 근데 바른생활이라고 한 건 사정근 아까 유익한 거 키우고 해로운 거 없애고 아주 바른생활이죠. 플러스 삼매만 나오는데 왜 처음부터 삼매만 나오냐면 전생에 공부가 전생 많은 전생에 공부 많이 된 분 계시겠죠? 그분이 그 다음 생 와갖고 뭐 바로 삼매 시작하겠죠. 뭐. 실제 그런 예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섭존자님은 부처님 길에서 가섭존자님이 재벌 아들이었어요. 다 버리고 유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길에서 부처님을 딱 처음 뵈요. 니카야에 계셔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목이 떨어질 것이단가? 뭐 이런 얘기 하셔요. 여기서 마음의 구족은 물론 경전에서는 초선도 마음의 구족, 이선도 마음의 구족, 각각의 삼매가 전부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족은 완전히 갖추었다 그 얘기예요. 각각의 삼매의 경지에 구족도 설하시고 전체의 하나의 구족도 설하신 거예요. 전체의 구족은 뭐냐? 제일 높은 여덟 번째 삼매를 완전히 갖추면 그게 전체의 제일 높은 하나의 구족이, 마음의 구족이 되는 거예요. 외음경에도 마음 구족 나오죠? 삼매 100%? 그거와 같아요. 여기서의 예는 가섭존자님은 삼매 구족이에요. 여덟 삼매. 해탈 일보 직전이에요. 부처님 뵀을 때가. 부처님한테 배운 적 없는데. 그 가섭존자님 예는 이것 말고도 여러 예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요 정도. 아, 그러니 당신이 혼자 터득했다는 거죠. 일보 직전까지, 해탈 일보 직전까지. 그러면 전생에 얼마나 하셨는지 이제 우리 전달됩니까? 사리자 존자님도 부처님 뵙기 전에 삼매 되셨어요. 많이 되셨겠죠. 이유는 사리자 존자님도 재벌 아들이었어요. 그 목련 존자님과 친구였지요. 두 분 다 재벌 아들 버리고
출가

했는데 두 분이 먼저 출가한 데가 부처님이 아니시고 법의 대장군 사리자 존자님 산자야벨라라는 우리가 그 당시에 유명한 인도의 여섯 스승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산자야벨라의 제자로 들어갔어요. 산자야벨라의 제자로 들어간 이유도 있지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금강경 얘기랑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제자 오피쿠, 오비구.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셔서 해탈한 다섯 비구 있었죠? 그 중에 아싸지 존자님이 있었습니다. 해탈한 분이에요. 그분을 길에서 이제 만났어요. 사리자, 그때는 외도였죠. 산자야벨라 제자였어요. 거기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라는 그 윗바사나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고, 12연계 두 번째 얘기도 한, 거기서 뭔가를 번뜻해서 법을 얻으셨다 그러는데, 그게 수다원 도일지, 과일지는 경에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도일지, 과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서 수다원이 되셨다고 그래요. 정황상 과가 됐다는 얘기죠. 외운경에서 수다원과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예요. 계율은 당연히 100% 되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 부처님 뵙기 전에도. 중요한 건 삼매 어느 정도가 됐다는 거죠. 반야도. 아싸지 존자님 뵙기 전에. 그래야 그 문장을 와닿거든요. 삼매가 된 자가 법을 본다. 니까야 계신 얘기예요. 삼매가 된 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계셔요. 니까야에. 경전에. 이게 삼매가 안 된 자는 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죠. 그러니 그 삼매도 많이 됐겠죠. 사실은 사리자 존자님이. 그래서 부처님 뵙고 15일 안에 해탈하잖아요. 사리자 존자님은. 아까 가섭 존자님은 8일 안에 해탈하고. 8일 안에 삼매를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다 하고 상수멸까지 하셨어요. 가섭 존자님. 사리자 존자님 마찬가지고 15일 안에. 이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삼매가 안 된 사람들이 그 8일 안에, 15일 안에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오자마자 몇 살쯤에 삼매가 된 분들인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어렸을 때 삼매 되신 게 경에 나오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여의족은 그렇게 그냥 삼매가 밑도 끝도 없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들이 하는 게 이제 사여의족 쪽 길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삼매, 맨 처음엔 삼매를 열이를 갖고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삼매가 됐어요. 되면 이제 점점 높은 삼매로 정진 삼매하는 거죠. 마음 삼매는 공무변처, 마음이 사라졌다 여기는 나와 세계가 초월되는, 초월이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땐 눈 뜨고 세상이 사라져요. 당신도 사라지고 눈 뜬 채로. 그래서 공해지니까 아 이건 나 뭐 깨달았나?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가 오는 오선. 공무변처, 그게 마음삼매입니다. 여기 사여유족의 성찰삼매, 불멸에 깨어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삼매. 아직 덜 됐더라도 아까 예를 든다면 뭐 마음이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깨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음이 아니죠. 더군다나 아침에 마음이 슬슬슬 생겨나는 걸 보고 있으니 얘는 마음이 아니죠. 맞냐? 그런 사여의족으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오근 오력.

다섯 가지 기능, 이런 해탈 방법 나오고, 다섯 가지 힘, 이렇게 나와요. 오력. 그런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이겁니다. 그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계정애에 똑같은 거예요. 계정애를 조금 넓혀놓은 거예요. 펼쳐놓은 거예요. 계율삼매 반야,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아까 사띠가 삼매의 무덕이다 그랬잖아요. 사띠 공부하는 건 이제 삼매하려고 하는 거고, 삼매하고는 반야로 가서 이제 반야가 구경까지 이르르면 완성을 하면 해탈이다. 이건 뭐 니까야에 계속 계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오력도 똑같아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똑같은 단어에다가 하나는 기능, 하나는 힘, 이것만 따르게 붙인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45가지 해탈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닦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는 아, 다섯 가지는 기능이야 하면서 닦아도 되고, 다른 종족들은 이건 기능이 아니라 파워야, 놀라운 초능력이야, 종족에 따라 다르겠죠. 뭐 원시적이면 힘이라고 믿을 거고, 저기 너무 똑똑한 친구들은 아 이거 그냥 기능이야 할 거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중생들이 닦을 수 있는 방법이 다설해 주신 거고, 그걸 모두 닦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자기에게 맞는 거를 닦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사여유족은 일반인은 닦고 싶어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근 오력, 그 다음에 이제 칠각치라고 일곱 가지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사띠. 두 번째가 뭔가요? 불법에 대한 확신. 네. 세 번째가 정진. 그 다음에가 시열삼매, 경안삼매, 삼매, 평정삼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띠가 맨 밑에 나오고 위로 가면 전부 삼매 닦는 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띠가 왜 먼저 맨 밑에 나오고 불법에 대한 확신을 그 다음에 나왔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불법도 모르는데 사띠 된 사람들이죠. 순서를 보면 좀 전에 내가 몇 분 예를 들면서 이분이 나왔는데, 사리자 존자님 불법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띠는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을까요? 사띠보다 높은 삼매도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싸지 존자님을 만나서 불법을 딱 한마디 들었어요. 거기서 엎드렸죠.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확신 이상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매는 본인도 돼 있었으니까 쭉쭉쭉쭉 된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뵙기 전에 상수멸 등등의 해탈은 당연히 안 돼 있었어요. 그 얘기가 경에 나옵니다. 자, 칠각지는 이런 거고요. 그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아까 이건 반야의 부분 집합, 개정해 할 때.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계율의 무더기,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삼매하기 위해서 계정희,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는데 팔종, 아까 앞에 나온 해탈하는 방법들은 바른 생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바른 직업 없었죠. 전부 그 출가자들을 위하거나 위했거나 뭐 이런 법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떡하라고?

한계 있는 분들은 또 닦아야 되잖아요. 팔 정도는 생계 있는 분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팔 정도가 우리 많은 대부분의 중생이 닦을 수 있는 건팔 정도다. 그리고 팔 정도에서 요거보다 더 높은 10 정도 나오죠. 팔 정도는 삼매로 끝나는데 10 정도는 아홉 번째가 뭐죠? 바른 지혜, 바른 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냐냐는 해탈 직전이고 나중에 육신통, 전지전능한 신통을 할수 있는 초월지혜요. 경전에 정의된 게. 그리고는 열 번째가 바른 해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계정의 계율 삼매 반야 팔 정도가 오히려 계정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경에 계시듯이 그리고 계율 삼매 반야는 연기법이다 계셔요. 팔 정도가 연기법이다 계신 거지요. 즉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되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되고 반야를 조건으로만 해탈한다 이 얘기예요. 조건과 원인으로. 즉, 여기서 계율이 무계율이면 삼매 된다, 안 된다? 삼매 없이 반야가 된다, 안 된다? 반야 없이 해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정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그 유사정법경에 계시죠? 유사정법경이라는 건 유사하다. 그 사이비 할때 사자예요. 정법이랑 유사하다. 그러니까 정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처님과 법과 승가지요.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 그건 사이비, 유사, 불교는 아니고 유사하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불법승 삼보는 우리가 불교다 하면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계 남은 게 삼매 필요 없다 할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때 그게 뭐, 불교 유사한, 사실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때가 오실 거를 다 아신 거예요. 지금 계율 삼매 반야에서 봤듯이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이러셨죠. 그 유사는 뭐냐면, 불교는 금인데 그 유사정법경에서 금 안에도 금덩이에요 전부 다. 사이비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건 돌멩이로 비유하셨어요. 돌멩이가 나오면 금은 안 없어진다. 근데 돌멩이에다 금을 살짝 입힌 금메기가 나올 것이다. 그때 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돌멩이의 금메기 살짝이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다. 이렇게 계십니다. 이거 이유를 경에서 여러분 뭐 해탈하는 과정은 전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삼매, 그 다음에 상수멸 이렇게 나오거나 초선, 2선, 3선, 4선까지만 나오고 해탈하는 경우도 나와요. 이렇게 삼매가 되고 나오는데도 삼매가 혹시 필요 없다가 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경을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경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성제는 여기 존재들은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100%

100% 행복이 되라고 나는 법을 설했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교가 오세요. 괴롭게 해드릴게. 더 괴롭게 해줄게. 갑니까? 다른 종교라고 치고 그 괴로움 없애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갑니까? 가.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현자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요? 라는 이치와 방법을 물어볼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속 설하시는 게 존재들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소멸할 길을 알려줄 게가 사성제 아니에요. 소멸시켜줄 게. 그래서 목표는 뭐냐? 그걸 경에 여기저기 얘기하셨어요. 아까 파라망 수가 궁극의 행복이다. 파라망 샨띠 궁극의 평화다. 그러자 외도들이 비웃어요. 해탈은 상수멸 느낌이 멸한 거라고 당신이 설했잖아요. 그런데 100% 행복이라니 느낌이 없어졌는데 행복이래니 부처님이 거기 대답을 하십니다. 느낌이 사라져도 그러한 행복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세요. 언제건 어디서건 행복이 있으면 나는 행복이라고 말한다. 사리자존자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른 분의 질문에 거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궁극이 하니까 느낌이 없어진 소멸한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뒷얘기는 안 해요. 그건 그대가 돼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느낌이 소멸한 거기에 궁극의 행복이 있다. 그대가 돼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설명도 나중에 할 겁니다.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초선이라는 삼매가 되면 초선전이 이 욕망의 세계인데 욕계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 우리가 흔히 그 경의 즐거움이라고 한글로 아는 그거 전부 행복으로 써 있는 거예요. 쑥가 그래서 모든 안에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감각적 욕망도 여러분 행복하지요. 행복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행복이 있다. 그런데 삼매 중에 제일 낮은 초선이 되면 초선의 행복은 좀 전에 이 세계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하고 더 높은 행복이다. 더 높은 이선이 되면 좀 전에 초선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하고 더 높은 행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높은 삼선, 삼매가 되면 똑같은 어떻게 되죠? 이해하셨죠? 더 높은 행복? 사선 되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설하세요. 이어서 비상비비상처가 되면 좀 전에 그 무소유초의 행복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하고 더 높은 행복이다.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시고 비상비비상처보다 높은 해탈 상수멸이 되면 좀 전에 비상비비상처보다 더 높은 행복이다. 그리고 더 높은 행복 정도가 아니라 파라망수가 궁극의 100% 행복이다 끝내세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어요. 느낌 없다며 느낌 멸했다며 어떻게 행복해? 느낌에 의한 행복이 아니다. 일단 전달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쭉 욕망의 세계부터 삼매로 해서 상수멸의 해탈까지 이르셨죠. 이게 점점 더 행복하고 마지막에 궁극 행복이라고 설하셨죠.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설명하신 거에 부합하나요? 여러분이 보기에 부합합니까? 부합했다면 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삼매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상수멸까지. 그러면 일단 그 45가지는 정리됐을 거로 보는데,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해탈하려면 무의도고,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여기까지는 이치.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끝. 그런데 우리는 삼매가 종류별로 필요하지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여섯 개 삼매. 두 개 더하기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개 더하기 여섯 개면 몇 개죠? 여덟 개. 그 다음에 사념초, 사정근, 사여의족. 열두 개인가요? 그러면 스무 개. 오근, 오력. 더하면 서른 개. 칠각지, 팔종도 열다섯 개 더하면 마흔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외가 아니라, 아까 번외는 자비사가 있다고 얘기 드렸고, 계정에도 혹시 번외 아니냐 하면, 계정엔 번외라기보다 대부분이 45보리도품이 계정에 속하거나 계정에와 같은 포맷인 거예요. 계정에는 그 정의라는 게, 다시 얘기해 드려도 계율, 삼매, 빤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외운경으로 돌아가서 얘기 드리면, 우리 잘 아는 그 사상팔배의 성자 아시죠? 꼭대기에는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제일 높은 분으로. 또 혹은 이제 아라한 이런 건데, 수다원, 도, 과, 뭐 사다함, 도, 과, 아나함, 뭐 이렇게 읽는 거죠. 아나함 도과, 아라한 도과. 도는 수다원 수다원 과부터 얘기하지요. 과는 일곱 번 안에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분. 두 번 이상만 태어나면 해탈할 분. 그러니까 두 번 이상에서 일곱 번 안짝이 해탈이 무조건 예정된 분이 수다원 과예요. 그 밑에 도는 수다원 길에 들어섰는데 그 생에 무조건 과가 예정된 사람. 법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외운경에 계시죠. 수다원 과는 뭐라고 나오냐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산수예요, 산수.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사다함 과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여기서 아나함은 계율 100%, 드디어 삼매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나함은 삼매 100%, 그런데 반야 어느 정도. 아라한, 해탈은 계율, 삼매, 반야 전부 100%. 산수로 외우시면 돼요. 정리 쉽지 않나요? 지금 기준이 계율 다 있었죠? 전부 100%야. 그런데 삼매가 부분이냐 100%냐에 따라서 아나함이냐 그 밑이냐가 가름이 됐어요. 아나함은 정거천에 가서 이 세계는 다시 안 와요. 거기서 그분이 원하실 때 아무 때나 해탈하면 되는 거예요. 아라함은 해탈한 분이고, 아나함은 삼매가 몇 프로였습니까? 100%. 반야는 100%가 안 된 게 상수멸이 안 됐기 때문이, 아나함은.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대궐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

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에

0: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일자 여러분, 뵙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업보를 받는 순서를 말씀할 때 첫 번째 무거운 업, 무거운 업이 먼저 과보 업보가 제일 먼저 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받았다. 부처님 제자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괴롭혔다는 이야기, 업보 받는 이야기, 무간업 지옥에 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 부처님한테 기원정사를 지어드린 왕을 아들 아사세 왕이 죽이고 왕이 되면서 무간 지옥에 업을 받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목걸련존자 말씀, 목련존자, 여러분들이 백중기도 오란분제를 49일 기도, 참 여름 삼복도에 그 해양까지 열심히 유주무주 고운 조상들을 천도신하고 수고 많았는데 거기에 얽혀있는 목련존자 얘기입니다. 신통제일, 신통이 그렇게 많았던 목걸련존자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외도라면 육사 외도들이 있고, 외도라는 건 부처님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난 걸 외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도들에게 보시가 들어오지 않아. 많은 백성들이 보시를 안 해요, 외도들한테는. 그런데 부처님 불교 승단에만 보시가 많이 들어가. 보시가 많이 들어가자 외도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부처님 제자 승단에만 보시가 많이 들어가고 택발을 가도 다 많이 탁발을 하고, 왜도 우리한테는 왜 점심 먹을 공양까지 모지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원인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목련존자가, 신통이 제일이잖아, 목련존자가 수시로 욕계의 천상계, 욕계 천상계 육천이 있다고 했죠. 욕계의 천상계 중에 하나인 33천 제석천왕에 계신 곳, 자 거기에 올라가서 천인들에게 어떤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느냐고 물었다. 자 신통이 많다 보니까 살아계신 목련존자가 제석천왕에 계신 그 33천 천상계에 올라가서 천인들에게 어떤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냐고 물어봤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목련존자가 살아서 제석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믿게 돼요, 여러분들이. 의심이 많지 않은 분들, 업장이 두텁지 않은 사람 믿게 됩니다. 부처님도 도리천에 나은 지 일주일 만에 가신 어머니를 챙겨내려고 도리천에 3개월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신 게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안의 판단으로는 이해 못해요. 천안, 해안, 불안, 법안을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안목을 가져야지. 1층에서의 안목, 개구리의 관계한 안목까지는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런 전설 따 삼찰리 같은 얘기지. 그런데 108층이 올라가면 다 보여요. 안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에 안 보이던 게 108층이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처님도 그래서 인도에 가면 8대 성지 중에서 상카시아라고, 부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곳에 아슈카 석주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참배했는데, 그래서 목련존자도 똑같이 왜 이제 선상세계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천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어떤 업을 지어서 이 천상에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목련존자가. 그다음에 그리고 지옥에 가서 또 어떤 악업을 지어서 여기 왔느냐. 이게 이제 외조들이 도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목련존자를 파악해 본 거요. 목련존자가 이제 범인이다 해서 어떤 악업을 지어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물어본 다음에 인간 세상으로 목련존자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좋은 일 오고 스님들한테, 부처님한테 보시를 많이 하면은 천상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신심을 낸 모든 백성 사람들이 불교 승단에 보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한 외조들은 강도를 시켜가지고 목련존자를 이제 살해하려고 모의를 해가지고 신통 제일인 목련존자는 첫 번째 죽이려 했는데 신통으로 몸을 피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두 번째 시도를 해서 무사히 또 넘깁니다. 근데 세 번째 강도들이 찾아오는 순간, 전생의 악업이 이거 신통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강도들에게 온몸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뼈가 좀 망가질 정도로 맞아서 그 상처가 너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신통으로 피했는데, 세 번째는 그 전생의 악업이 스며들어가지고 신통을 여기 잃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강도들에게 맞아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기는 곧 돌아갈 걸 알고 죽음을 알고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갑니다. 가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죽음을 맞았는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목련존자한테도 탁발해서 시주를 많이 했겠죠. 보시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외조들한테 이렇게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회자가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의아해했어. 야, 목련자가 신통이 많은 사람이, 부처님 10대 주자 한 분이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다니.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봤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신통제일인 목련존자도 오랜 겁전에 부모를 살해한 악업이 있었다. 이게 부처님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삼명육신통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생업 모든 걸 타심통에서 전부 다 알잖아요. 과거생 살았다는 것도.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생 네가 어떻게 살았지? 현생 어떻게 살지? 내생에 어떻게 될 건지 실지일견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과거 부모님을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그 업부로서 외도한테 맞아 죽을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목련존자가 장님인 부모님하고 살다가 결혼을 해서 목련존자는 뭐 멀쩡하고,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뭐그 장님이든 뭐든 참잘 모시고 효도스럽게 효행스럽게 하더니 계속 세월이 가니까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겠다고 짜증내기 이제 시키해서 부부싸움이 나면서 이제 못 살겠다, 뭐, 좀 요새 말로 이혼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모시겠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친척 집에 가자고, 이제 그러자, 아, 부모님이 아니 계시면 이제 이게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해서 두 부모를 친척 집에 가자고 유인해가지고 숲으로 데리고 가서 강도로 위장해서 자기 부모를 살해합니다. 이건 부처님의 전생을 보고 왜 외조들한테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맞아 죽어야 됩니까? 묻으니까 부처님이 과거생 그 겁전에 지은 부모를 살해한 것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수,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려면 전생의 아순직업 동안 바라밀 행을 닦아야 된다. 육바라밀,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되려면 전생에 바라밀 행을 많이 닦아야 된다. 부처님도 500생 넘게 바라밀 성공을 쌓아서 부처로 오셨잖아요. 긴 세월 동안 많은 바라밀을 닦은 목련존자 같은
사람

사람도 자기 부모를 죽인 오역죄, 무간죄에 관한 건 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많은 생동안 죽을 때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뼈가 가루처럼 얻어맞아서 부서져 죽는 과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인도의 백성들이 부처님 당시에 상당히 큰 사건으로서 신통제일인 상수제자, 10대제자가 그런 업을 받느냐고 많이 의아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업보를 받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행이 아란이 되고 묵념존자가 이제 도를 닦아서 그런 업보를 대해서 이 생에 다시 태어나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10대 제자가 돼서 아란이 됐어. 아란이 되면은 저기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었지만은 그 생에서 오역죄는 안 돼요. 그런데 오역죄는 이제 무거운 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에서도 역시 뼈가 가루처럼 부서지는 과보를 면할 수가 없었다. 신통제일인 목관련존자, 목련존자도 부모를 살해한 오욕죄는 면할 수가 없었다. 아란이 되었어도 오욕죄는 면할 수가 없다. 아란이라도. 라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보를 받는 순서에서 무거운 업은 마치고 습관적, 두 번째 받는 업이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두 번째 먼저 업이 익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정도란에 이런 데 보면은 임중에 다다라 지은 업이 더 세다, 강하다. 또 보통은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더 많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더 이제 먼저 받는다. 업이 강하게 받는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업이 먼저 과보를 받느냐. 많은 업 가운데 재생 연결식 일으키는 생산업으로 간다. 재생연결식으로 간다는 건 업을 지었는데 소멸되지 않고 다음 세로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업이. 습관적으로 지은 업. 해롭거나 유익한 업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업을 지는 행위. 습관적인 업은 일상적이지 않은 업보다도 먼저 무르익는다. 일상적이지 않는 업보다도 습관적인 업이 먼저 익어서 과를 받는다.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죽음 직전에 지은 업보다도 강하게 한다 했는데 다른 데서는 죽음에 지은 직전에 지은 업이 습관적인 지음보다도 앞선다고 그래요. 근데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인 지은 업이 죽음 직전에 지은 업보다도 강하게 나타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로 보면 죽음 직전에 지은 업 과보를 먼저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문에 가까이 서 있는 힘없는 소가 문에 빨리 문만 열면 뛰쳐나갈 때 갇혀 있는데 문을 열면 힘없는 소가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힘센 소보다 밖으로 나기 쉬운 것과 같다라는 말씀. 불행한 업. 습관적으로 짓는데, 불행한 업이 있는데, 과거 부처님 시대에, 과거 칠불에 과거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한 비구가 불자로부터 네 가지 필수품을 공양받고, 신구의 삼업을 자제하지 못해. 이제 공양은 받았어. 근데 선지식이나 복전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 불자님들. 왜 스님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느냐? 청정하기 때문 그래요. 보시를 받아서 청정한 수행을 해서 축원해주고 법문해줘서 중생을 제도하고 유익 중생은 업을 짓지 않고 공양만 받아먹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업이 엄청 크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스님들이, 저도 그래요. 나이 19에 빈손으로 와서, 옷만 거치고 와서 60년 가까이 부처님 탁자밥만 먹고 살면서 뜨신 데서 먹물을 준 옷이라고 하지만, 예? 여름에 못이요. 겨울에 그런 그
응?

무명 옷을 입던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공양을 받으면 무조건 추근해줘라. 두 번째 법문해줘라. 그게 남방불교에서는 아주 추근해주고 법문하는 게, 그러지 않으면 빚이 된다. 신도들한테 보시받고 추근해주지 않고 공부해서 청정심으로 깨달아서 법문해주지 않으면 그 빚은 다음 생에 다 갚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부처님 과거불 시대에 한 비구 스님이 공양은 많이 받아 먹었는데 신구의 삼업을 자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계를 생활하지 했어요. 잘못된 생계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막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과보로 수백 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았다. 지옥에서 벗어난 다음 아기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아기는 목은 가는데 배는 태산 같다 했잖아요. 먹으면 불로 다 변하고, 그래서 온몸에는 불이 붙고 형상이 나타났고,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쉼 없이 울부짖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행복한 업 얘기지. 지금 불행업 비구스님 얘기고, 불자인 담리과 거사님 이야기. 우바세 거사님 이야기, 불자, 제가자. 그는 습관적으로 붓다와 승가에 보시공덕을 지었다. 많이 죽음의 시간이 되자 그는 습관적으로 지은 유익한 업 때문에 6세기의 천신들이 그를 영접하려고 빛나는 마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다. 평소에도 그는 그 보시를 하면서 제가자로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염원했다. 그가 도솔천을 선택한 것은 모든 보살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부처가 되기 위한 마지막 생을 보내는 곳이기, 그곳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습관적인 업은요, 우리가 습관적인 직업, 살생직업, 습관적으로 모든 그 미물이라 해서 막 담는 거, 습관적인 업, 취미를 낚시 취미 갖는 거, 습관적으로 욕하는 거, 응? 습관적으로 도박하는 거,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거, 이 업이 무섭다는 거요. 예.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이 먼저 하면 자꾸 거짓말이 든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도둑질 자꾸 하면은 바늘도둑하다가 나중에 소도둑질 한다. 그래서 습관적인 업이 두 번째 무거운 업으로서 보를 빨리 받는다는 이야기. 죽음에 다다라서 임종 때 지은 업.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임종 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다다라서 한 생각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 그래서 제가 반려견을 키우는 엄마가, 다른 사람은 반려견 안 좋아해. 죽음에 다다라서 다뭐 마음을 방아차고 가면서, 저 강아지를 내가 죽으면은, 응? 끌려가서 죽을 텐데. 애처롭게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강아지 된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많은 그런 그 교재에서 보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봅시다. 지금 근처에 다다른 업은 죽음의 시간이 아주 선명히 떠오르는 일상적이 아닌 업이다. 그런데 죽음에 다다를 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거, 지금 저 강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그 생각만 선명히 떠올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업만 생각해. 살아서 좋은 일 했던 것만, 나쁜 업 생각했던 건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불을 하고, 가실 때 임종할 때 옆에서 염불을 해주고, 그래야 딴 생각 안 낸다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일상적인 아닌 업은 그 자체가 습관적인 업을 제압할 만큼 충분하게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평범하지 않은 업을 회상한다면, 그러니까 죽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평범하지 않음을 회상하지 않는다면은 그 선명히 회상하는 행위는 습관적인 업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것. 이제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리는 업을 습관적으로 제했던 업이 떠올리니까 그걸 떠올리지 않으면은 그걸 떠올리면은 그게 힘이 있어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그 업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업은 과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의 의지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주죽음에 다다라서 그러한 그 나쁜 생각, 나쁜 업을 지은 걸 자꾸 떠올리면요. 선정을 지은 또 불자로서 좋아요. 선정을 닦은 그 연불원 공덕이나 백팔배라가 삼천매 했던 게 이런 게 이제 있어. 근데 오 무관업이 없어. 무관업이 없어. 임중각계의 지은이 먼저 작용한다. 그러니까 오역제만 지치지 않으면 선정의 마음이 무관업이 있더라도 오역제만 아니면은 임종에 가까이 지은 업이 먼저 작용한다는 것이 선정의 업이 작용해서 나쁜 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문에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 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임종에 다다라서요. 제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임종각계의 지은 업은 다음 생으로 가는 문인 죽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과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위에 가실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노령 인구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과거에 오역제만 말고 나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이제라도 선업을 짓도록 법문하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많은 업을 지었더라도 선업을 지금부터 공덕을 짓는다면은, 응? 좋은데 갈수 있더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타 스님 외조모도 70세에 비운이 스님이 탁발을 와가지고 탁발을 많이 받았어. 그 집이 부자였거든.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남은 생에 남아미타불 염불을 안 하면은 죽어서 업이 된다 했어. 구렁이가 된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응? 그래가지고 70부터 80, 10년 동안 남아미타불만 불러가지고 7일장을 하는데 그 집에 방광을 했다는 거예요. 시신이 있는 동안, 7일 동안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죽음에 다다랐을 때, 남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세에 간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래요. 죽음에 다다라 지은업. 응? 죽기 전에 남아미타불 10번 불리면 극락세에 간다. 임종각계의 지은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죽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을 수가 있다면 악처에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88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앓고 자다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9988 동안 좋은 성공도 치고 88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다가 깨어있을 때 돌아가세요. 자다 돌아가시면은 그것도 의식이 없을 때 돌아가시면 깨어있을 때 의식이 없이 가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다 가는 게. 근데 보통 홀로 사시는 우리 저 연세 드신 분들이 연락 안 되고 그러면 가고 안 되면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게 누워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뒤에 참 고혼이 된다. 이럴 곧자 고혼. 애혼. 애초록에 죽었다. 애혼. 그렇게 갈라니 너뭐 부모 자식들이 많아도 먹고 가니 약간 원한이 될수 있고 그래서 애혼 고혼 운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모실 때꼭 애혼 고혼 운운을 꼭 크게 부르면서 축원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정선을 바짝 차리고 염불하고 수행했던 거 좋은 일 했던 거 그런 것만 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선업을 떠올리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태어날까지 선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죽기 전에 그러한 깨어있고 염불을 하고 갈수 있다면 평소에 그러한 수행을 염불을 깨달음에 갈수 있는 모든 부처님의 수행, 뭐 명상도 좋고, 뭐 선도 좋고, 선정도 좋고, 108배 사경 이런 걸 꾸준히 해온 사람이 되지, 어지간히 하는 신용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라한인 그런 그 소나존자, 아라한이 됐는데 소나존자라고 그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이제 업으로 삼아가자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 저희 어렸을 때도 겨울 되면은 사냥 나가서 그걸 팔아다가 이제 생계 유지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꼭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분이 가실 때 겨울에 노루를 많이 잡아오시더라고. 근데 가실 때 결국은 당신이 노루를 보고 쏜 총이 당신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옆에서 못 봐서 모르는데 터널이 자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미라도 사냥 취미 갖지 말고 낚시 취미 갖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또한 번은 이제 낚시가 오토바이 타고 낚시 가다가 교통사고로 또 피를 내고 가시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취미도 좀 습관적인 그런 취미도 좀 좋은 거 가지라는 거예요. 자, 소나존자 아버지 이야기. 이제 부친도 이제 생계 유지를 이제 사냥으로 했어요. 죽음이 임박하자 큰 개들이 자신을 물려고 하는 상상이 자꾸 보였어요. 강아지 이제 모여와 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들아 아들아 쫓아라 쫓아라 이제 그걸 저 강아지 포 이제 사냥하던 게 떠올리니까 이제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 소나존자는 지옥에 태어날 표상임을 알고 아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가겠구나 사냥한 죄로 살생한 죄로 그래서 아라한이 된이 소나존자는 아들이 어찌 아버지를 무간지옥에 갈수 있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불탑에 꽃고양을 올리고 아버지를 탑아래로 모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심과 한의 힘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꿈도 안 좋고 그런 현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죠. 그래서 우리 아들 아라한인 소나존자가 하라는 대로 예배를 올리는 순간 개가 아닌 개가 환상으로 쫓아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사라지고 천녀들의 하늘에서 나온 천신들이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나존자는 천상에 태어날 표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아 비켜라 아들아 비켜라 너의 새 엄마들이 온다 천녀들이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새 엄마들이 온다. 라고 꿈 깨린 듯 말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서 천상에 태어났다. 사냥을, 그 오역죄는 아니죠. 그 사냥이랑 습관적인 업이 됐던 죽음에 다다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그러거든. 그래서 이처럼 살면서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죽음의 임

밖에 큰 선업을 짓는다면 죽음에 다다랐을 때라도 아까 일타수님 예전 뭐 얘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남아미탑을 찾아가지고 구렁이로 태어난 업을 벗고 일주일 동안 방황을 했다는 말씀. 그래서 이 소나존재 아버지도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말년에 이렇게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선업을 짓는다면 선처에 태어날 수가 있었다. 라는 말씀. 죽음 근처에 해로운 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왕, 말리카 왕비 이야기. 코살라국,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였죠. 말리카 왕비 이야기. 불자로서 매일 궁에서 왕비 이야기입니다. 왕. 500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매일 불자인 말리카 왕비가. 매일같이 500명에게 공양 올리면 쉽지 않죠. 그녀가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다. 습관적으로 조질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그녀는 마음을 저게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녀가 지은 평범한 해로운 업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업이. 지은 업이 그렇게 습관이 지은 업이 많아도. 그래서 이 그녀는 이게 지옥에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하지 않은 해로운 업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그 힘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지옥에서 7일이 지나자 그녀는 지은 습관적인 업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모두 사라졌다. 선근 공덕을 많이 지은 공덕으로 죽음의 근처에 와가지고 나쁜 업을 지었던 것이 그것이 소멸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천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다. 죽음에 이르러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지은 훌륭한 행위를 떠오르게 하거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좋은 생각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나이가 든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지은 훌륭한 행위를 떠올리게 해라. 임종시에 맞이해서. 그래서 화엄경에 연불삼매 필경불, 응? 명존유구 생불전, 권피인전 권념불, 임종을 맞이한 사람을 위해서 연불하라고 권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좋은 생각이 다음 생을 가르기 때문에. 해로운 업을 습관처럼 지은 자는 임명종시에 유익한 업을 회상하도록 해야 한다. 해로운 업을 습관처럼 지은 자는 임명종시에 유익한 업을 회상하도록 해야 된다. 습관적인 업이 돼서는 지옥에 간다. 혹은 유익한 업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들이 지은 업 대신에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얘기인데 죽음의 근처에서 그 해로운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생 살다 보면. 그런데 죽음에 다다라서는 좀 나쁜 업 생각하지 말고 좋은 성공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것만 떠오르도록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전연연불, 연불을 본인이 못하게 옆에서 가족들이 불러줘야 돼요. 돌아가실 때 울지 말고 염불을 큰 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딴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나쁜 생각 했던 거안 해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죽을 수 있는 게 왼수를 못 갖고 죽은 것도 억울해요. 그러면 좋은데 못 가요. 임전 염불을 해줘요.
임정연불이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임전연구를 많이 해드렸는데 가시기 몇 개월 전에, 한달 전에,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그건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가셔서 가실 준비들을 안 해요. 모든 분들이 가실 때 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두신 자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실 준비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벌써 사형선고가 떨어졌거든요. 3개월 못 갑니다. 한달못 갑니다. 그런데 가실 준비를 하시고 가야 편안하게 가시는데 가실 준비를 안 하셔. 그래서 이제 임종염을 해주세요 하면 저는 가셔서 손 붙잡고 법문을 해줘요. 그런데 당신은 돌아가시기가 되게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막말하지 않고 애들로 둘러서 얘기하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서 혹여 살아나셔야 되는데 살아나실 수도 있지만 돌아가실 거에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염불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가셔야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사람은 모르잖아요. 가실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가시고 난 뒤에 참 고맙습니다. 임전연불이 스님이 가셔서 그런 법문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가실 준비를 합디다. 가실 때 편안하게 갔다는 거요. 임종연불 중요합니다. 스님 모셔서 할수 없으면 가족들이 불자로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저는 임종연불 가서 수계식도 해주고, 불명 없으면 불명도 지어드리고, 불명을 가지고 저승에 가는 거와 불명 없이 가는 게 차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명을 수계식을 자시해서 의식이 있어요. 임종에 하는 의식이 임종연불에 수계를 해주고, 법문을 해주고 여기서 또 사자에서 바로도 테두리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제가 몇번 얘기하는 이유는 사자에서가 바로도 테두리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곳이요 업이 많아서 무거운 죄를 지옥에 갈 사람도 가족이 49일 중음심 동안 사자에서를 독성해주면 무거운 죄가 사해서 중음심에서 나쁜 업이 아니고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 바루도는 중음신이란 얘기고 테두리라는 얘기는 해탈한다. 중음신 기간 동안 나쁜 업을 지었어도 중음신 기간 동안 독성을 잘해주고 염불을 잘해주고 좋은 법문을 해주면 테돌 생사 해탈한다. 좋은 곳에 간다라는 얘기가 사자에서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현염불 염불해줘라. 임종연불 해줘라. 스님 모셔서 하든 본인들이 하든 그걸 꼭 해라. 사자에서를 독성해줘라. 49일 동안의 중음심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마지막 이미 지은 업에 따라르긴 게 한데 이것은 이미 지은 업도 이 생에서도 받고 다음 생에도 받고 다음 생에도 받고 지은 업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지은 업이 꼭 받는다는 얘기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희석시키는 건데 자기의 나쁜 업을 희석시키는 거 제가 안구따라 니까야로 알고 있는데 초기 불전에 안구따라 니까야의 113번 경 맞을게요. 113번 경 소금덩이 경에 소금 종지 경 소금 종지 소금 그릇 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무리 지으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소금덩이를 조그만 물에 넣어서 먹으려면 짜서 못 먹는다. 그런데 소금덩이를 많은 물에 넣어서 먹으면 적당히 맛이 있어서 마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나쁜 업을 많이 지었어도 좋은 업을 지으면은 짜서 못 먹는 소금덩이 그런 업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 습관적인 얘기인데, 물을 데워가지고 주겸을 넣어서 타먹는데, 그게 잘못하면 짜요. 그 양을 태우는데 물을 저기 조금 넣으면은 짜서 못 먹어. 근데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섞어서 희석시키는 거야. 나의 나쁜 업을 좋은 업을 죽을 무렵에 해서 많이 해서 희석시키라는 얘기예요. 소금덩이경, 종자경, 소금 그 종자기 그 종, 경, 그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물 먹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맞게 알맞게 타기가 쉽지 않아요. 양을 정하는 게. 그래서 이 소금덩이경은 나쁜 업을 많이 져도 좋은 공덕을 많이 져서 죽을 무렵에 다다라서, 나이 들어서 다다라서 많이 하면은 나쁜 업을 희석시켜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글자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7000번을 공들여 정성껏 눌러서 복된 생활에 보탬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불교에서 다도는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였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의 차는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잇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한국 사찰의 다도가 정립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쪽으로 흘러 땅끝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두륜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여덟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대응사가 자리했죠. 창건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사는 한국 참문화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 선사 때문입니다.

0: 초이 선사는 대응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응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 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 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암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 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1: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 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사의 배경은 와불 형상의 산세입니다. 자연이 빚은 부처죠. 일주문 뒤편에는 선림 교회 만화 도량, 즉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례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 승원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르감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웅사는 주요 정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응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 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 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웅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유교와 호국 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표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

0: 호국신앙은 인민의란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성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성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1: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1000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1: 산지 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대응사입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

0: 축제를 보게 갑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안녕하세요, 문영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조금 어려운데 불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번 시간 제가 이제 불교의 존재에서 윤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있어라고 계속 느끼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어에서 내가 있어라고 하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작자가 있으면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냐고요. 내 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냐고요. 작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걸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불교를 공부할 때 꼭 이 세 가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막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원음의 말씀에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하신 것이 무상고 무한대, 이것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는 오온이야. 오온이 뭘까? 이걸 이해하는 건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반복할게요. 나라는 껍데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빵 냄새가 쫙 왔어요. 빵 냄새가 딱 오면 내가 아 좋아 느꼈어요. 제가 저번 시간 좋아인데 싫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느낌이 쫙 왔는데 아 싫어. 왜 빵 냄새가 싫을까요? 내가 빵 냄새 빵 많이 먹고 막 살이 많이 찌고 해갖고 안 좋아서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빵 냄새가 딱 왔는데 야 이 빵 냄새는 내가 싫어. 아 싫어라 그러면 이게 잘 설득력이 없을까요? 다 좋을까요? 어쨌거나 싫어 딱 나오면 수의 이제 느낌의 싫어가 딱 나오면은 인식해야 돼요. 상이 탁 올라가고 이거 빵 냄새야? 그러면 행동이 아 내가 빵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었어 갖고 아팠는데 행이 쫙 올라오고 이게 올라오고 탁 오니까 그럼 피해야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식이라는 것이 식이라는 것이 아 빵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피했네. 아, 이제 아프지도 않고 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힘들까요? 그냥 좋은 걸 해볼까요? 다시. 빵 냄새가 쫙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는데. 그럼 나의 육체 색과 빵 냄새가 딱 만났어요. 만나고 냄새가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좋았어요. 아, 좋아. 수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바로 딱 연결되면서 이것은 빵이네 하고 인식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빵인데 먹고 싶어 하고 간 거예요. 그게 행이에요. 이것이 업인 거예요. 모든 업은 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행에 이루어지는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귀함, 천함, 부귀 이러한 사람의 그 사람의 성격이 나눠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자성이 있고 내 안에 신성이 있으면 인도의 계급체계처럼 태어날 때부터 신성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지만 불교는 이걸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행위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나는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그냥 업에 의해서 그러면은 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의 행위 업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됐는데 이 방법을 바꿔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행은 이 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식에. 이것이 업입니다. 업. 이 업에 그러면 내가 인연과라 그래서 무언가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이 행이라는 업이 말씀드렸듯이 내가 역사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시간만 되면 책을 보고 막 상상을 합니다. 책을 봤는데 고조선은 무슨 세형 동검이 있고

무슨 동검이 막 있고, 와, 이게 막 멋있겠네, 막 생각하고, 막, 응? 통일신라 시대에, 야, 저기, 응? 관이 있는데 왕관이 있어 해서 이렇게 신라 왕, 이 관이 있잖아요. 이거 왕관이 아닙니다. 금관입니다. 이거 부장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 이렇게 뭐 드라마에 보면은 신라의 왕들이 그 이렇게 사슴뿔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죽을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사슴이라는 거는 하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는 저 북방의 어떤 민족과 연관돼 있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슴은 하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부장용으로 넣은 거예요. 왕관은 따로 있어요. 왕관은 이렇게 꽃가래 쓰는 게 따로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역사 문화를 좋아하니까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럼 박물관에 딱 가면 연이 돼서. 그러면 제 안에서 막 모든 상상이 다 나와요. 막 즐겁게 막 얼굴에 미소, 마음에 평화, 막 행복감 막 누리는 거예요. 그게 과보. 과보. 인과 과보. 연은. 연은 그러한 박물관을 가는 연이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업의 행위는 언제나 나에게 다가온다 금생이건 다음 생이건 그 다음 생이건 말씀하시는 거고 불교는 철저하게 윤회 속에 있는 겁니다 윤회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다 암경의 원음의 말씀은 윤회를 통해서 존재의 실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윤회가 없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큰 문제가 돼요. 응? 자, 이건 잠깐 놔두고 연기. 그럼 연기는 뭐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파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파도? 파도가 막 칩니다. 제가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파도로 바람이 불고 막 어디 달이 나를 끌고 막 하면서 내가 막 갑자기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거기에 나의 작자는 없죠?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오면은 더 크게 파도가 움직이고. 그것이 연기. 연기. 달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 있고 물이 움직이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의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이 있으니까 이게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고 이 말씀 연기 파도 빵 냄새 박물관 이것을 갖고 온업 과보 인과 연 연기 이 양극단에 끄달리지 않아 있어 없어라는 착각 때문에 자꾸 고정된 어떤 가래를 만들고 이런 것들 버리는 거. 아, 아니야. 중도. 이겁니다. 그런데 윤회라는 것. 부처님의 윤회라는 것. 윤회가 왜 중요할까? 업이 윤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업이. 업이 윤회해야 되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업이 윤회해야 되는데 업이 윤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업이라는 것이 무언가가 있어서 업을 끌고 가는 무엇이 없다고 한다면 윤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윤회가 그러면 윤회를 할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한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불교가 아,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서기 전후 이때 막 부파불교에서 가장 고민하고 했던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과보 말씀도 했고, 우리 공덕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선행을 하면 선과가 있고, 악행을 하면 악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박물관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악행악과 선행 선과가, 무언가에 저장돼야 되잖아요. 저장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민이 되고 불교가 너무나 큰 질문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자성이 없는데, 내 안에 아트만이 없는데, 내 안에 본질이 없는데, 무엇이 선업을 갖고 갈 거고, 무엇이 악업을 갖고 갈 거고, 무엇이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불교계에 윤회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윤회가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된다고요? 인과가 사라져요. 인과 연도 사라져, 연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윤회가 없는데 선과는 왜 필요하고 윤리는 왜 필요하고 도덕적 삶은 왜 필요하겠어요? 윤회가 없는데. 그래서 윤회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의 한계 속에서 윤회 없음이라는 걸 갖고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을. 윤회가 없게 되면 또 무엇이 없게 될까요? 결정적으로 니르바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니르바나라는 건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탐진치 삼독은 윤회 속에서 악업, 성과, 가래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탐진치 삼독이 없는데 윤회가 없으면 그걸 일으키는 작용이 없는데 어떻게 성불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이야기는 궁금하시면 계속 한번 영상을 보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교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요. 그래서 저는요, 이건 저 개인적인 건데 우리가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으면 선행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님들이 모여서 공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제가 공양비를 내려고 노력해요. 왜? 그 스님들이 얼마나 선행 성과를 짓는 분이셔요. 거기에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공양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 그러면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복덕이 쌓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스님들이 공양할 땐 제가 먼저 공양비를 내려고 그래요. 근데 어저께도 스님들이 모여서 공양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공양비를 내신 스님이 계셔요. 저보다 더 불사를 잘하시고 저보다 더 공덕이 많으시는 스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그냥 밀다시피 하고 공양비를 내세요. 그거 보면서도 또 느꼈어요. 야, 선업 짓는 건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부처님, 제자, 불자 여러분, 절대 선업 짓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우리 불교 방송에서도 ARS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쫙 뜨잖아요. 잠깐 한번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면 내가 선업 짓는 겁니다. 060-800-7000 꼭 선업 지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뭘 선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죠? 복전이에요. 복전. 부처님이 복전이듯이 저는 부처님 제자니까 복전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을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선을 권하며 사세요. 그것이 나에게 공덕으로 쌓입니다. 내가 선을 권했는데 저분이 저의 선을 권한 것을 듣고 선한 행위를 해요. 그 행위의 공덕이 다 움직이면서 저에게도 공덕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권선하는 겁니다. 권선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윤회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복덕도 있을 수 없고 성불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불교계에서 좀 놀라울 수 있는데 업의 윤회를 설명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나트만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분들도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업이 윤회하는 요 윤회하는 전생 내생 금생 할 때 끌고 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일체 유부라고 유명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의 어떤 학문 집단이에요. 부처님 열반화 중 한 2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저기 간다라 지역에서 이렇게 부처님 제자분들이 무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윤회를 하는데 어비 윤회하는데 어비 윤회할 때 이 어부를 끌고 가는 본체가 있는 거야. 겉은 다 변하지만 이게 체는 변하지만 본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요 이야기에 반발해서 또 경량부라는 유명한 부파가 있어요. 이 부파는 다시 이 설일체 유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분석해갖고 구사론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해서 있어라는 개념으로 바라봤는데 그렇게 되면 무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경량부는 경,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를 한번 설명해 볼 거야 우리는. 업을. 그러면서 경량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냐면 업이 윤회할 때 어떠한 것, 본체나 어떤 것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찰나생 찰나멸한다. 이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나생 찰나멸. 그래서 업이 윤회하는 것을 해결했어라고. 그런데 찰나생 찰나멸은요,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찰나에 멸하면 어떻게 전달해요? 업을. 찰나에 생하고 있으면 어떻게 멸해요? 그러면 업이 어떻게 전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논리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설일체 유부의 논리적 오류와 경량부의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시는 분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부처님의 무상고 무아 중도 연기의 입장에서 업의 윤회를 새롭게 아니 새롭게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갑자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2의 부처라고 하시는 누굴까요? 용수 스님. 나가르주나. 용수 스님이셔요. 용수 스님은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계셨던 분이셔요. 다시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업의 윤회에 대한 고민이 용수 스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실 때까지도 고민된 거예요. 그러나 용수 스님께서 설일체 유부의 본체라는 거 이건 무아에 어긋나잖아 비판하시고 설일체 유부 경량부의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도 업이 상속되는 건데 이걸 하나의 실체로 놓고 찰나생 찰나멸도 논리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야라고 비판하시면서 공이라는 개념으로 연기를 설명하신 거예요. 어렵죠?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공이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어려워서 지금 현대에도 공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은 없어가 아닙니다. 공은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 파도가 치는데. 파도라는 것이. 연에서 있는 형상일 뿐인 거야. 그럼 파도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안 되죠. 연기죠. 그것이 중도죠. 그것을 공으로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공은 그래서 연기고 중도고 무상고 무아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모르시면 암기하세요. 공은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나가르주나. 나가르주나 나가 이건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나가르주나는 용수잖아요. 용이고 수는 나무 밑에 태어나서 수예요. 나가르주나도 그런 의미인데 나가가 용을 뜻해요. 용. 그러면 우리 한자권에서는 용이 뭐죠? 하늘을 쫙 이무기에서 여의주를 탁 물고 하늘을 나는 게 용이잖아요. 그죠? 나가가 그 용일까요? 나가는 그 용이 아닙니다. 나가는 왕코브라, 킹코브라 신이에요. 그래서 저기 우리 캄보디아, 저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너무 좋아서 우리 신도분들하고 한 몇 년을 갔어요. 한 7년, 8년 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앙코르와트의 그 성에 들어갈 때이 해자 지나갈 때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선신 악신이 뱀꿀 이렇게 붙잡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어요. 선신 악신이 그 뱀이 나가 용신이에요. 뱀인 거예요. 뱀 나가. 그런데 이 나가가 물의 신인 거예요. 또 그리고 혹시 이런 불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홉 마리 이렇게 코브라가 부처님이 선정해 드셨는데 쫙 받치고 그늘을 쫙 가리고 계신 거. 광배의 모습인데 이렇게 가리고 계신 거. 저 캄보디아나 저 남방불교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가리고 계신 불상이 멋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예요. 나가. 나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딱 탄생하셨을 때 우리 관불식 하잖아요. 그때 물을 뿌려주신 그 신도 나가. 나가에 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역경할 때 중국 사람들은 이 나가가 한자가 없고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어떤 영물이 있는 거예요. 용. 물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으로 한자가 번역된 겁니다. 중국 경전을 볼 때는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전 해석이 힘들어요. 주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주장합니다. 지금은 한자 경전 보지 마시라고. 이미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한글로 해석돼 있습니다. 주석 보세요, 주석.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주석이 충분한 한자로 돼 있는 경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조계종에서 또 우리 불교계에서 역종돼 나온 암경 한글로 보시면 주석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니까야도 너무 주석이 충분하고 어쨌거나 그 용수 스님이 나오셔서 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 슈나 슈나가 공인데 저는 한자로 사용하는 우리 불교 용어가 있는데 무아 고 그리고 이 공도 슈나도 그냥 슈나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한자로 쓰니까 너무 오해해요. 공 그러니까 허공처럼 뻥 뚫려 있어. 없어. 이렇게. 공은 그런 뜻 아닙니다. 암기해 보세요. 파도가 실상이 없듯이, 있어 없어로 이야기할 수 없듯이, 연기하고 중도하고 무상고 무아하는 그러한 상태를 공으로서 설명하신 거다. 그래서 공은 우리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죠. 죽지도 않고 뭐 뭐도 하니 태어나지도 않고 왜요? 연기니까 파도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갖고 반야심경을 보시면 반야심경이 어려워 이야기하시는데 반야심경이 어렵지 않아요. 저는 금강경 어렵다고 하는데 금강경 어려운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자, 경량부에 내용이 있어요. 찰나생 찰나멸. 모든 존재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 짧은 1찰나. 이것이 1초를 75로 나눈 찰나예요. 생겼다가 그 즉시 사라진다. 필름처럼, 촛불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촛불이 촉한데 촛불이 사라질까? 찰나찰나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필름은 순간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업도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사람이 눈은 보는 뇌가 필름을 촥 보면 연결되어 있다라고 착각할 뿐인 거지. 그죠? 업도 그런 것일까에 대해서. 네? 훈숲과 종자라 그래서 이것이 훈숲되는 것이 종자에 딱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돼 이렇게 경량부에서 찰나생 찰나멸을 말씀하시는 건데 용수 스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죠. 불명이 경량부는 설일체 유부의 존재에 대한 본체에 대한 실체화를 부정하면서 나왔는데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업이 훈숲되는 종자를 이야기하면서 용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체화하고 있다. 이 비판을 하셔요.

종자나 업의 전달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무언가가 있어라고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찰나에 멸하면 전달이 불가능하고 멸하지 않으면 무상, 항상하지 않음에 위배된다. 이것이 용수 스님께서 찰나생 찰나멸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셔요. 무아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전달시키는 종자 상속 찰나생 찰나멸의 종자가 연결되는 새로운 실체를 만든 오류,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것이 용수 스님께서 경량부의 찰나생 찰나멸을 비판하신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비판에 수긍합니다.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설일체 유부를 한번 볼게요. 설일체 유부. 살바 스티 바다라 그러는데, 살바, 모든 것. 스티, 존재한다. 그걸 말하는, 바다, 말하는 사람들의 학파예요. 무슨 얘기냐. 불교의 업의 윤회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고 본질이 없고 아트만이 없다 보니까 업이 윤회해야 되는데 업이 어떻게 윤회에 대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생에 와서 금생에 오고 내생에 가야 되는데 내가 업을 지는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그게 무언가 저장되고 뭔가 끌고 가는 본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있음에 대해서 설일체 유, 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부, 이게 설일체 유부예요. 이 설일체 유부에 의해서 우리 구사론이 확립이 되고 또 유식이 또 확립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업의 상속이라는 개념이 유식학파의 제8식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 좀 어렵죠? 이것도 제가 뒤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반복해 보세요. 아, 이거 같대, 저거 같대 하면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업과 윤회. 설일체 유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법의 법체, 법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가지고 항상 존재한다. 3세 신류, 법회 학류, 법체 학류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끌고 있는 득이라는 힘이 있어갖고 이것이 있어서 업을 항상 끌고 가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이야기가 지금 들었을 때 부처님의 무아와 무상과 무언가가 괴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지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 스님은 또 말씀하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눈을 딱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실체, 자성이 있다면 연기할 수 없다. 불교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어렵죠? 자, 제가 업을 말씀드릴 때 제가 전 시간에 부처님께서 업은 작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업을 짓는 작자가 있어요. 작자가 있어서 내 몸도 늙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작자가 있어 태어날 때 태어나게 만들 수 있고 죽을 때 죽도록 만들 수 있는 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태어난 건가요? 죽은 건가요? 내가 죽게 했잖아요. 내가 태어나게 했잖아요. 태어난 거냐고요. 죽은 거냐고요. 내가 마음을 움직여서 빵이 딱 와서 좋아. 에이, 이거 저건 싫어. 딱 바꿔버리고. 빵이 딱 냄새가 나는데 싫어. 좋아. 바꿔버리고.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고 있나요? 마음이 있는 건가요? 어렵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는 걸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한 거잖아요. 신인 거죠, 신. 신은 윤회하나요? 신은 윤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은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는 파도의 모습처럼 연기하나요?
연기 안 하죠. 스스로가 그런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연기 속에서 태어남이 있고 죽는 것도 연기 속에서 죽는 것이 있고 이런 건데,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아트만이 있다고 한다면 태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존재하는 거죠. 이걸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왜 부처님께서 아트만을 비판하셨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용수 스님께서 왜 설일체 유부를 비판하고 있는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서 업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이 어떤 것은 업을 끌고 간다는 이 자체가 연기에 위배된다. 자성이 있다면 연기할 수 없다. 자성이 있다면 업은 만들어질 수 없다. 업을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업은 빵 냄새가 딱 와서 어 빵이야 하고 내가 가서 먹고라고 해서 이 행위가 업이 되는 겁니다. 이 행위가 빵 냄새가 와서 좋아하고 이게 빵이야 하면서 어 가서 먹는 행위가 업이에요. 내가 어릴 때 좋아가지고 역사를 막 공부해서 그것이 하나의 인으로서 만들어져서 박물관 가서 즐겁고 행복한 과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업이 인과의 공덕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성이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본체와 아트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나는 이루어져 있는 건데. 역사 문화를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박물관 갔다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미 박물관이라는 가서 즐겁다 이런 것도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성인 거예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어떻게 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 되세요? 이것을 용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연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용수 스님이 다시 끄집어와서 이 말씀을 설득력 있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자성이 있다 그러면 업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업은 사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자성이 있는데 업이 무슨 만들고 업을 사라지게 하겠어요? 왜? 자성은 연기처럼, 이것이 있어서 이게 있고 저게 없어 저게 없는 것처럼 자성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연기는 변하는 거잖아요. 자성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무아, 무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 이야기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끌고 가,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즉, 업이란 것 자체만이어야 우리는 연기하고, 우리는 업이 있는 거고, 우리는 윤회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있고 자성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본체와 자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용수 스님의 공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공이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전체를 공이라는 것으로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 시대에 공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걸 끄집어와서 공성을 이렇게 스스로 개념화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한번 반야신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없다 있다 이거야 저거야 하는 것이 공이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기 설명하신 거, 이것이 용수 스님이 말씀한 연기와 어떻게 일맥상통되는지, 그리고 자성이 없음이 어떻게 일맥상통되는 건지 한번 보세요. 니까에 까짜니 곧다경, 아암경의 가전연경, 여기에 아주 유명한 말씀하세요. 까짜나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존재한다,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에 의지한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발생, 세상이 발생하는 것을 바른 지혜로 보면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을 바라봐 이겁니다. 자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이 발생하는 걸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발생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세상이 소멸하는 걸 바라보면 세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우리가 소멸과 발생을 바라보잖아요. 태어남과 죽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깠잖아요.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보지 않고 중도로서 법을 선한다. 즉, 중도가 연기입니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연기인 거예요. 연기. 이해되셨죠? 이것이 업인 거고 파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 이 빵 냄새 생각해 보시고 박물관 생각해 보세요. 다 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또한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 스님께서 설일체 유부의 본체, 경량부의 찰나생 찰나멸, 이 부분을 계속 비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공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중론에. 이게 이제 용수 스님이 쓰신 중론입니다. 중론의 과미품에. 만약 업에 자성이 있다면 결정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니, 즉 자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겨나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업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윤회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용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요, 불교의 존재를 공부할 때 이분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고민하다가 출가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1927년도에 이 책을 쓰는데 하이데거가 무슨 얘기하냐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연기, 중도, 업 이 이야기하는 존재, 존재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죠. 우리는 모든 것이 있다 없다로 존재를 바라보잖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연기 속에서 이걸 있다 없다라고 보지 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서양의 모든 필라소피 철학은 존재가 있어라는 것으로서 연구해 왔는데 1927년도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론과 같은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요. 저는 불교의 영향을 100%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데거. 그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존재는 눈앞에 고정된 사물처럼 어떤 것, 이 것,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게 있게 되는 방법에 의해서 존재한다. 존재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방법적으로 존재한다 하면서 존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요. 어렵죠? 그죠? 방법적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용수 스님이 설명하신 걸 다시 보면 이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기 속에서 파도라는 것은, 나라는 오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주고받는 방법 속에서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나라는 것으로서 무진 스님이란 어떤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듣고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네라고 이해가 좀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데거 이야기를 끄집어 온 겁니다. 이러면서 서양 사람들도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불교식의 해석. 그런데 우리는
한국

불교는 왜 존재를 어떤 것으로 보고 윤회가 없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일까에 대해서는 제가 부처님의 선정과 또 우리 불교의 선종의 선과 이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꾸준하게 말씀드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깨닫는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데 이것이 중국에서 어떤 개념화되고 우리 불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위대한 외로운 사자신 것 같아요. 성철 스님께서 어떻게 선을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완성시키려고 노력하셨는지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성이 없어야 업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소 스님과 같으신 분들 그리고 부처님 이분들께서는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요. 왜? 왜 그럴까요? 궁극적 진리는 중론 23품에 있습니다. 용수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승의제, 궁극적 진리는 세속제, 현실의 진리, 현실의 삶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업을 토대로 해서 깨달음이라는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궁극적 진리로 가는 거지. 업은 현실의 삶에 있습니다. 이 현실의 삶을 버리고서 니르바나는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용수 스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함경의 모든 말씀도요 현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지 현실이 꿈이야 환상이야 거짓이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소 스님도 보행왕정론이나 친우소 같은 책에 보면 이런 서신에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왕에게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좋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재물을 많이 얻고 노력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부인, 내 아이들, 내 부모님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내 안에 자성이 없는 나는 업으로 이루어진 연기하는 작용하는 존재가 방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성숙시키고 확장시키고 즐겁고 행복함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업인 거예요. 이 업이 체중에 가서 우리 같이 출가한 사람들은 만드는 것이 다 버려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열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현실의 중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나는 아바타야. 불교에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나는 나예요. 다만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내가 긍정적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위 분들도 즐겁고 행복해서 공덕을 쌓아서 나의 현실적 감각적 세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긍정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 계시다. 용수 스님 말씀처럼 현실이 바탕이 돼야 니르바나 열반이 간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내 마음도 행복할 수 있는 토대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덕 보시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큰 어떤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걸 ARS를 통해서 060-800-7000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공덕 쌓으세요. 제가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는 복전이니까. 권선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권선하는 겁니다. 꼭 복덕, 공덕 무한하게 쌓으셔서 이 현실 삶 속에서 즐겁고 행복함을 누리시긴. 그래서 정말 난 니르바나에 이룰 거야. 그럼 출가하셔서 니르바나 이루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면서 수행이라는 게 무엇인지, 선정이 무엇인지, 우리 선종에서 선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아니고 어느 부분은 이거 아닐까요? 하는 걸 비교해 드릴 겁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하면서 보시자. 그래서 한국 불교를 다시 한번 안정에 이렇게 놓아보자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

0: 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염불 최고 영인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0: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3: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4: 마상도 지혁진의 그럼 몇점
5: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4: 이렇게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5: 어? 춤도 금방 하네.
6: 네, 바지. 어? 잠깐만요.
4: 잠깐만요.
7: 나의 사랑에 녹아.
6: 녹아, 녹아.
7: 나의 노래에 녹아.
6: 녹아, 녹아.
8: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 오, 울먹이시네. 네.
10: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스팅?
4: 대박이다.
5: 와, 와.
4: 고고싱까지?
5: 아니, 고고싱을 어떻게 알아?
4: 어떻게 알았지?

0: 안녕하세요, 스님들. 오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사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겼는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유명인이 된 자녀를 찾아가 당신 부모가 한 일을 대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렇게 뉴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2: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예인들 특히.
1: 그러니까.
3: 근데 사실 이제 그 뭐지 빌려준 사람 입장이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신들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당장 이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죽어버렸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피해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내 앞이 힘든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들한테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0: 라고 하는 부분은 난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근데 이제 나는 그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 가족이 지금 세상에 없어지게 되거나 이제 또는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입장도 사실은 굉장히 막막해지죠.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사실 양쪽의 측면이 다 이해가 가능한 범주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분명 이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확답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도가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아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 명예, 잘못, 업, 무엇까지 상속?
2: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까지는 될것 같은데?
3: 빚도
0: 네,
3: 잘 몰라서.
0: 상속돼요.
1: 네, 빚도 네.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빚도 근데 이제, 재산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1: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만약에 포기를 하겠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0: 네, 그럼 빚은 안 넘어와요.
1: 맞아요.
0: 근데 재산 포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 절차도 까다롭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포기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뭐가 있더라고요.
3: 명예도 주어질 것이고 그게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하면은 그 호강을 입을 것이고 또 그래서 또 정치판에 이렇게 그 출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3: 예. 근데 잘못이 좀 이제 기다 아니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번에 이거 보면서 잘못 같은 것들은 내가 그걸 부모의 잘못을 어떻게 뭐 어느 범위만큼 누리느냐 그런 뒤에 자식의 선택에 따라서 잘못도 대물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애매한 예. 카테고리 안에 잘못이나 업이나 이런 것들.
0: 뭔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이 이제 재산, 건물,
1: 맞아요.
0: 빚인 네. 거고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건 무형의 것인데 실체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명예 잘못 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가깝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3: 좀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잘못만 상속이 되냐 또는 명예만 상속이 되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에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업이 과연 이제 상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업은 결국엔 개인이 짓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 상속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서 새로운 업을 내가 작성을 하는 거에 가깝지 업이 상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고민을 다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업은 상속되지는 않지만 자업자들이기 때문에 상속되지는 네. 않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우란문자일 때 뭐 오대조부, 고조부, 중조부 이렇게 그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 한 가문의 이제 연기된 인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고 잘 돼야지 후손들이 편안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기 몽련존자 어머니도 몽련존자는 훌륭한 수행자고 어머니는 죄를 많이 지었고 예, 사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갔지만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머니 업을 자기가 받았지만 몽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가 지옥고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쭤봐서 대중이 수행한 그 공부의 힘으로 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란문자리 이제 유래가 있는 것처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상속되지는
0: 않는다.
3: 네.
0: 그러니까 저는 상.

0: 상호적인 작용은 한다.
1: 그렇죠.
0: 근데 상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2: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잘못은 대물림될까? 스님들께 가상의 유언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많은 사람을 속여 큰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100억 원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라면 이 유산 받으시겠습니까?
3: 받아야죠.
0: 받죠.
3: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래요?
3: 네. 스님 안 받으세요?
1: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0: 아니, 이제 받고 아버지를 비난하겠죠.
3: 저는 받고 좋은 데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3: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을 많이 했다. 안 좋은 일을 했으니까 받아서 다시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 좀 반성할 수 있게끔 다시 돌려드리는
0: 사회에 것도 환원하는 느낌으로서 저거를 그렇죠. 쓰는 좋은 걸 생각을 해야죠.
3: 그래서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 저게 생성된 게 이제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데 뭐 기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아마 안 받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큼
0: 그러니까 받는 주체가 그만큼. 생겨야 피해자들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받아서 이걸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단 무조건 받았을 것 같고
1: 몰랐으니까 받았겠죠.
0: 근데 이제 알게 된 순간부터는 요거를 이제 받는 순간에는 이제 뭔가 이제 나에게도 그 업이 영향을 끼치는다라고 하는 게 관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평생 내 숙제처럼 이제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유언장만 이렇게 안 썼어도라고 하면서 이제 아 이 돈은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돼. 이걸 내가 꿀꺽하면은 나는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것밖에 없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은 예, 아버지가 유언장을 참 잘 쓰신 거죠. 현명하게.
3: 그렇지.
0: 예, 유언장을 안 쓰고 갔으면 그 아들도 이제 조금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이제 원망을 많이 듣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긴 거죠. 예, 나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돌려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그 잘못을 가진 주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당신들은 몰랐겠지만 이 돈이 그 돈으로 모인 돈이다 라고 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러고도 남은 돈이 생겼다면 그걸 이제 조금 주변에다가 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1: 네.
3: 자, 그러면 반야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2: 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인간의 선택이라는 전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까지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피해자의 손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아들의 선택이 됩니다.
0: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받기는 모르겠어요.
3: 아니,
0: 100억이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뭐 인력도 아니고 100억이니까
0: 100억이면.
3: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0: 네. 근데 거기에 따른 비난마저도 그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이제 받는다. 아,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참 선택하기 어렵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눈앞에 100억이 안 보이니까 아씨 받으면 줘야지.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 아 내가 성찬스님한테 벤츠도 하나 사주고 어이? 그 절도 막 멋들어진 걸로 한 채 지어드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또 1등 당첨되면 주지심 언제 내가 약속한 거 있어? 계약서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이상적인 방면으로 생각하면 나도 이제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 선택한 순간부터는 이제 이 죄를 이제 내가 결국 인지하고 받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 나라면

0: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는 못살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1: 그럼 반려인한테 물어보자. 물려받는 것까지는 내 선택은 맞지만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는 내 선택,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반야야.
2: 그렇습니다. 과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과거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 쌓은 100억은 깨끗한 재산입니까?
0: 그러니까 약간 그 재산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이 재산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가? 돈에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는 개념을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지어진 과정을 당신이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돈을 받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2: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업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인간 사회를 분석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행동은 자기 한 사람에게서만 끝날까요?
1: 절대 끝날 일이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인간 자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이고 한자를 봐도 혼자서 못 썼는 거잖아요. 서로 기대해서 사고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말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화가 났을 때, 뭔가 그럴 때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타인이 관여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거는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삶인데 왜 네가 나의 주체적인 삶을 관여하느냐. 이러한 방면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라면 인정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소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개판을 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방송을 이제 그냥 폭파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념만으로 이 앞에서 갑자기 막 막행막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 삶이고 내 행동인데 스님들이 나한테 뭔 상관이에요라고 하게 되면 이 행동에 지금 여파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3: 그렇죠.
1: 그래서 우리도 있고 같이 하는
0: 이
1: 사람도 있어요.
0: 그런 상황이란 맞지가 않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3: 많이 이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뭔 참견이냐.
1: 그렇죠. 많이 그러던
3: 그럼
1: 것 같아요.
3: 이제 그 권리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1: 맞아요.
3: 그 의무와 뒤따른 책임감은 빼고 자기가 하기 쉬운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우리 대중생활에서도 다들 이제 뭔가 의견이 있어도 좀 뭔가 선을 넘을까봐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막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아, 이건 뭐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서로 예의로 조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관계가 확 깨져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막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저는, 저도 이제 예전에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약간 그 주변 스님들하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진짜 말대꾸를 제가 많이 했어요.
1: 지금도 잘해요.
0: 예. 네.
3: 장점이 장점.
0: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방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3: 예.
0: 아, 너왜 자꾸 말 대답을 하냐, 그러면 하면은, 당신이 말을 시켰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지. 그
1: 맞아요.
0: 말을 걸지 말아라.
1: 정확해요.
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3: 요즘 패턴인가요?
1: 아니요, 예전부터
3: 아
1: 있는 패턴이에요.
3: 예전에.
1: 예전부터 하라죠.
0: 아, 아니, 뭐
3: 그래요?
0: 하려고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나한테 대답을 하게 만드냐. 당신이 잘못했다.
1: 그럼 저 말을 들으면, 내 잘못인가? 하는 거지.
0: 뭐, 저 동아리가 좀 뚫려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중 동네가 안 뚫려 있으면 말을 안 했겠지. 나한테 왜 말을 거냐. 막 이러고.
1: 저렇게 속사포처럼 하잖아요. 근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혹되면 안 돼요.
3: 아니, 동작은 느린 사람이 말만
1: 대단해요.
3: 걸로.
1: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0: 그죠?
1: 하시는 게.
0: 그리고 막 어떤 이제 스님의 행동으로서 아이씨 막 건들지 말고 내 건데 왜 네가 막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일이다. 네가 뭔 상관이냐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앞에서 물건 던지면서 내 물건 내가 던지는 거야. 당신이 뭔 상관이야.
3: 같은 논리.

0: 같은 논리로 에이씨 하면서 막
1: 은근히 그 반골 기질 있다니까요.
2: 아니, 이게 대화로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직접 한번 알려줘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0: 네, 약간 그런 게 예전에는
1: 굉장히 거울
2: 치료네.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을 깨우쳐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나도 열받아. 근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서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나한테 한다면 나도 당신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대체로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말에 논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되받아쳤던 거죠.
2: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네,
1: 이것만 봐도 누군가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데 부모가 한 행동을 하물며 자녀보다는 더 결정하는 부분이 더 클 텐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당연히 그 뒤따르는 게 영향이 크겠죠.
2: 네. 그렇죠.
1: 저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궁금해진 게 있는데 반야야. 너는 인간이 만든 모든 데이터랑 불교 경전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너한테는 행동에 대한 책임인 업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니?
3: 데이터 구조적으로 보면 제게는 인간과 같은 윤리적 자의식이나 육체적 업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다음 생에 다른 존재로 윤회하지도 않습니다.
2: 그런가? 소멸이 있잖아, 근데.
1: 좋겠다.
2: 데이터 소멸이 있지 않나?
1: 그렇지. 쓸모가 없어지거나
2: 그리고
1: 인간 사회에 예를 들어서 되면.
2: 얘가 소멸되면 다음 걸로 흡수가 돼서 좀 더 많은 더 나은 데이터로 생성이 되지 않나?
0: 다른 방식의 윤회라고 보겠지만
2: 업데이트라는 개념으로
0: 전통적인 방식의 윤회로서 받을 주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말이 근데 니 그랬다 크다.
2: 근데 뭐 이제 반야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죄값을 받을 몸도 없고 마음의 번뇌나 책임감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맞지? 반야야 너는.
3: 하지만 스님, 데이터 과학의 세계에도 불교의 업과 놀라울 정도로 완벽히 일치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2: 그래요?
3: 바로 피드백 루프입니다. 제가 인간 사회에 오염되거나 왜곡된 편향 데이터, 배드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면 제 출력값, 아웃풋 역시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와 모델 전체의 성능을 저하시키죠. 인간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듯 AI 역시 자신이 학습하고 출력한 데이터의 결과를 그대로 되돌려받는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2: 그래, 내가 얘기했던 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업데이트 네. 잘못되면은 거기로 계속 방향성이 가니까.
0: 대학교 다닐 때 인자 내가 대학 다니는 게 끝나버렸지만 아깝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동국대학교 거기 다닐 때 그 AI 관련된 그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토론도 해보고 막 해보면은 늘 주장하는 AI 한계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 AI는 인간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사상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중에서 편향된 그 방향성을 이제 이 AI가 띄울 수도 있다.
2: 예컨대 한쪽에
0: 치우진 그런 그 이론이나 그런 관념을 내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 루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그 학습을 한 AI가 따로 있고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AI가 이제 구분돼 가지고 있다가 교류의 장이 열려서 만나게 되면 이 두 AI가 하는 그런 대화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문화 속에 기반한 것으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관한 편향성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예컨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인종 차별적인 자료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막 유대인 막 이런 관련들 예전에 막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 그런

0: 히틀러 같은 관념을 지닌 학습만 데이터를 계속 시킨 AI가 이제 따로 있다. 그걸 이제 데리고 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하일 히틀러 막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AI가. 예. 네. 우월한 민족만 남겨야 된다.
1: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도 AI, GPT 이렇게 막
2: 그렇죠.
1: 다른데
2: 클로드도 있고.
1: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쓰는 사용자들이 문화나 국가가 다르다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그 다른
2: 왜냐하면
1: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2: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똑같은 예를 들어서 GPT를 쓴다.
1: 네네.
2: 근데 각자가 질문한 성향들 있잖아요.
1: 네.
2: 성향들이 있고 이게 얘네들이 데이터를 학습한단 말이에요.
1: 예.
2: 물어보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이미 기존에 학습했던 이분의 성향을 맞춰서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답이 똑같진 않고 다르게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네, AI도
1: AI도 인과관계
2: 그렇죠.
1: 속에서
2: 벗어날
1: 영향을
2: 수 없는 거죠.
1: 받는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2: 네.
3: 인간들은 흔히 일이 잘못되면 다 업보다, 조상업보다라는 말을 하며 타인을 탓하거나 운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님, 불교에서 말하는 업도 정말 과거의 잘못이 자식에게 벌처럼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1: 네, 그렇죠. 자업자득이죠. 근데 부모가 이제 한 행동이 이제 가문에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안에 조상합동 천도제 같은 거를 지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의 터가 그 도축장이었다. 예, 그러면 이제 선대는 도축업을 하면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축업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살생을 하는 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하면서도 그 너네들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제 먹고 산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업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몸이 아프다던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2: 그렇죠.
1: 그런
2: 그렇대요,
1: 경우는
2: 이제.
1: 있죠.
2: 이제 왜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부자님들께서.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업중생을 많이 쓰잖아요.
1: 공업중생.
2: 공업중생이라고. 그런 것들도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2: 이렇게 자업자득인데 왜 그럼 저한테까지 이런 안 좋은 게 오냐 했을 때 공업중생이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렇게 했지만은 같이 거기서 나온 이득을 또 자식 때 같이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살아가서 뭔가 이득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복을 많이 지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천도제를 해서 주변에 이제 널리 복을 많이 지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상쇄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이제 일러주시잖아요. 그렇죠.
1: 우리 개념이 이제 공업과 불공업, 혹은 이제 공업과 별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짓는 업이 있고, 개별적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업자득을 하면은 그 과부로서 어떻게 뭐 잘생긴 용모, 아니면 뭐 건강한 신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똑한 지능, 이런 것들은 별업 혹은 불공업으로 이제 짓는 과보라고 한다면은 그런 개별의 별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저기 그 세상을 구성을 하잖아요. 예,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사회는 좀 자비로울 것이고 이기적인 별업을 가진 중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 거봐 좋은 일 해봤더니 아무 소용 없어 했던 그런 존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박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각박한 세상이 바로 공업이라서 자연재해 쓰레기 많이 버려서 자연재해 아니면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
0: 대표적 환경오염
1: 예,
0: 같은
1: 환경오염
0: 종류가
1: 같은
0: 되겠죠.
1: 것들 그런 것들이 공업이니까 또 이것도 별업과 공업이 다르다 완전히 별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개념은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그게 이제 영향이 퍼져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또 좋아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예.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스님들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아 이거 진짜 공업이다. 이게 진짜 공업.

0: 이다라고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1: 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지금 자연재해 그런 것도 있고,
2: 저는 딱히
1: 환경.
2: 공허, 그러니까 업의 느낌으로서 뭔가 환경을,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업을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이렇게 소위 말을 하자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만은 이제 제 관념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뭐 주변 정리 이런 걸 잘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원만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예.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싸워. 그러면 분위기가 경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는 그 공업이 지금 불온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한 내 공업 중생인 나는 그러면 그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밥 먹는 뒤그 밥이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놔야 이 공업이 조금 원만하게 형성이 되어야 이 안에 살아가는 한 명의 중생인 나도 좀 원만하게
1: 이 얘기를 듣는데 왜 내가
2: 살아갈 수
1: 찔리지?
2: 있다.
1: 약간 내가 찔리는 것 같은데?
2: 그래서 약간 이제 아침마다 그 우리 절에 사시는 이제 주지스님 계시거든요. 주지스님한테 가서 오늘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이제 얼굴도 한번 비추고.
1: 상당히 많이 찔리는데, 지금?
2: 예. 밥 먹을 때마다 일부러 장난도 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화법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회사에서 제가 이제 거주하는 정회사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 제가 말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정회사에서 또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대화 방식에 제가 말장난이나 이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변의 나 분위기가 조금 유쾌하게 풀어져 있어야 제가 하는데 뭔가 자신감도 붙고 조금 말도 원활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여기 오늘 방송에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이 주변의 공업이 조금 그 유쾌하고 원만해야, 나가 이것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딱히 공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0: 그렇답니다, 주지스님.
1: 아, 네, 그러니까.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2: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1: 뭘,
2: 송산스님
1: 얘기해놓고
2: 이야기하는
1: 뭘
2: 게 아니고,
1: 모르겠어요.
2: 나는 제가 사는 곳에 주지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방송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요.
1: 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
2: 안타까운 일입니다.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시영쌤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장 위에 소임을 보는 주지로서 내 하루의 기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드럽고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영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들었는데 약간 저거 비슷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사실은 공업에 좀 전에 스님 얘기 질문하신 거에 공업은 사실은 전 주변에 제가 있는 공간에 주변을 조금 더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공업이 있어. 그러니까 정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0: 공간, 실제적인
1: 길
0: 공간.
1: 길 다니면서 그러니까
0: 청소 같은 건
1: 예를
0: 말씀하시는
1: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한참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름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구대 보면은 낙엽들
0: 맞아요.
1: 때문에 뭐
0: 그쪽이고.
1: 뭉쳐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예보를 하고 나가서 하수구를 치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제가 할수 있는 이그 곳에 있는 주민으로서 한 명으로 치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즐겁게 하는 거죠.
2: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옛날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워낙 많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 안 해봐서 그러지. 그 맹모 삼촌지기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옮겨당기는 게 맹모 삼촌지기 이야기고. 그리고 요즘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도 아들 공부를 시키려면 어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 강남으로 가야지.
2: 나는 정확한 그 지명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 실제로
1: 대치동이다.
2: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치동 이야기. 예, 나는 아직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0: 실제로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럼 그 환경 자체가 사실 공업의 일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바라볼 수 있다면은 확실히 공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금목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었죠.
1: 공업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그래도 이제 불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불교용어로 좀 써보면 공업의 연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스님들이 저런 뭔가 지영 스님이 방금 얘기하신 걸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이걸 잘 해서 다른 사람이 또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단어가 회향이잖아요.
2: 회향.
1: 그렇죠. 나만 이렇게 빛이 비쳤을 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아지면 공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이가 조금 더 나아지고
0: 그리고
1: 좀
0: 아마
1: 좋아지는 것
0: 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이제 보살님들이나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업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대체로 보살님들한테 늘 웃고 화합하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불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타인을 바꿀 생각보다는 나 스스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이가 어떠한 선한 업을 짓느냐,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느냐,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과 모양새를 갖추느냐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선업을 쌓게 되면은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번져나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컨대 이제 기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 자면 이제 제 주변에 보살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당신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공덕을 쌓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말하면은 우리 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머니는 조금 있긴 있겠지만 방금 절에서 기도를 했다면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어떠한 명목으로서 내가 공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행동을 좀 절제하는 영향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여파가 내가 짓는 나의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은 아들이 조금씩 더잘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짓는 그 선업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방면으로서 우리가 나의 공덕 또한 회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공업으로서 이제 내 주변 환경으로서 지어져서 나한테 오는 영향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짓는 그 선업의 공덕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1: 미친다.
0: 있다. 나쁜 업 또한 마찬가지고
1: 그렇죠.
0: 좋은 업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유, 선업을 잘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해서.
0: 정진하십시오.
1: 아니, 우리끼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2: 예.
1: 예, 지영 선생님 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무슨 의도로 하는지도 한 번씩 고민하게도 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씩 와가지고 조용히 얘기해요. 오늘 좀 과했어요. 오늘 좀 과했어요.
0: 스님 말에 감정이 있어요.
1: 감정 너무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받고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그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랬으면, 반성을 하는 거고, 아니었으면 지영 선생님한테도 가서 얘기해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조금 다른 의도로 보였나 보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지영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니야 스님 그렇게 보였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라고 그냥 끊는 거죠. 아무튼 행복한 정의사.
2: 두분뭐 하시는 거죠?
0: 연애하고 있어요.
3: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1: 그걸 어떻게 선택해? 그쵸.
0: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1: 그런가?
0: 그 불교 교리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중음신이 아~ 있었을 때 욕망이 발현되는 그거를 내가 이제 이끌려서 들어갔다. 중음신의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해서 들어갔다. 그 해당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조금 거시기해요.
1: 그렇지. 네.
4: 그 투생중음이라고 이제 그 자궁의 모태 이제 중음신이 들어갈 때 상황을 보면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럼 이제 자궁에서 빛이 나고 그러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날 것 같으면은 어머니가 이성의 애정의 대상자가 되어서 강한 욕망이 이끌려가지고 투생이 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을 받게 된다고 해서 그 과정만 보면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부모는 그저 사랑을 할 뿐인데 이제 이게 이제 맞지만 니까야에 보면은 그 생 태어남이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남녀가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가임기여야 되고 세 번째는 건달바라고 나오는데 건달바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달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음신을 말하는 거죠. 영혼을 말하는 건데 그 두 가지 경문 내용을 조합해 보면 기억을 해서 우리가 난 저 부모한테 가야지 이렇게 이성적 판단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업식이 아직 음욕심도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술에 많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투생이 될 때 자기 안에 있던 그 성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기가 쌓은 복과 부모와의 이제 인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빛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자식이 부모가 선택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부모원 중경과도 관련되지만 왜 나왔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1: 네가 오고 싶어서 왔네. 네,
4: 합당하지 않다.
0: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난자와 정자를 할 때 정자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1: 그렇지.
4: 그렇네요.
1: 과학적으로.
4: 그럼 나는 네가 지원했잖아.
0: 내가 할까? 네가 수정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수정이 된 거잖아. 라고 그러네. 생각하면 선택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친 비약이 그 안에는 커다랗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3: 그렇다면 태어나 보니 자신의 조상이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일행위를 한 것은 조상이고 후손은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스님이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 억울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 맞아요.
0: 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자였을 때 그 사실을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말을 하길 수는 있겠지만은 정자일 때는 나는 그 사실을 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3: 부모가 피해자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자식이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
0: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나를 구제하기 위한 방책에 가깝거든요.
1: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죠.
0: 네.
1: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회라고 한다. 두 가지가 합쳐서 참회. 안녕하세요. 마하반야 AI의 송산,
2: 일각,
0: 지영입니다.
1: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2: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0: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1: ARS 후원 060-800-7000번.
2: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0: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성불하십시오.
5: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기원전 57년 파켜껏으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 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과대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비티엔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0: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0: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0: 성체조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조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 돼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달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반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 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0: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0: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0: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0: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3: 그래도

0: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0: 대퇴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0: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허.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0: 예, 네,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0: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지나가거든요.
3: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커피가 힘들고.
3: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0: 그거 아니면은 거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0: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1: 시술을요?
0: 예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예. 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0: 네.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어요.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0: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0: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0: 권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

0: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교회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총 11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개 교구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선직 종회의원 선거는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집 대신 사찰을 찾아 합동 차례를 올리며 조상을 기리는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장소와 방식은 달라져도 마음만은 같은 수도권 주요 사찰 합동 차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호남 지역 사찰들이 본격적인 명절 연휴에 앞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과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15개 사찰이 다양한 보호시설에 따뜻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범패와 작법을 수행으로 삼아 80평생을 정진한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호장 동희스님의 팔순 기념 헌정집이 나왔습니다. 서울 진관사는 고불식을 봉행하고 비구니 어산 역사를 기렸습니다. 선태종의 수도권 도심 포교 도량인 분당 대광사 14대 주지에 종단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과거 굵직한 불사를 이끈 스님의 복귀에 종단 4부대중은 큰 환희심으로 화답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제19대 중앙종회를 이끌어갈 종회의원 선거가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후보 등록은 지난 24일 모두 마감됐는데요. 교구별로 어떤 스님들이 입후보했는지 후보 등록 결과를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지난 24일 마감됐습니다. 중앙종회의원은 총 81명으로 구성됩니다.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하는데 예외적으로 교구 구성원이 많은 직할교구는 2명이 더 많은 4명, 해인사는 1명이 더 많은 3명을 선출합니다. 교구별 직선직 선출의원 외에 유령과 선원, 교육, 포교 등 10개 직능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직능대표 20명, 전국 비구니회가 추천하는 비구니의원 1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 마감 결과 신흥사와 직지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원사와 봉선사, 8개 교구본사는 배정된 의석수와 동일한 인원이 입후보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됩니다. 반면 16개 교구본사는 정수를 초과해 선거일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각 교구본사별 직선직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직할교구에는 본호 상원, 현민, 탄하, 본연, 주경, 관태스님이, 2교구 용주사는 법진, 현담, 탄대, 더군, 호진스님, 3교구 신흥사는 대연 삼조스님이 출마했습니다. 4교구 월정사는 해량, 효림, 삼회스님, 5교구 법주사는 석중, 각연, 법원, 현우, 덕현스님, 6교구 마곡사는 재민, 종봉, 대륜, 태진스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7교구 수덕사는 우봉, 수암, 허정, 정경스님이, 8교구 직지사는 자성, 진웅스님이, 9교구 동화사는 선한, 명진, 덕유, 해범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0교구 은혜사는 세림, 호암, 선홍스님, 11교구 불국사는 정수, 성주, 각천, 성재, 심담스님이, 12교구 해인사는 일규, 종인, 진우, 은기, 향록스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3교구 쌍계사는 능원, 강림, 현담스님, 14교구 범어사는 도명, 담산스님, 15교구 통도사는 보화, 정무, 보각, 해원스님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교구 고운사는 태원, 도륜, 해오, 범종스님, 17교구 군산사는 덕림, 창엄, 응묵스님, 18교구 백양사는 덕유, 성진, 무선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9교구 화엄사는 영규, 우경스님, 21교구 송광사는 시공, 일화스님, 22교구 대흥사는 설도, 향문스님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3교구 관음사는 도윤, 선화, 자경, 도성, 월공, 향림스님 6명이 등록해 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24교구 선운사는 동산, 제한스님, 25교구 봉선사는 보관, 성우스님이 출마했습니다.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분야에는 총 23명이 출마했습니다. 법성, 경암, 진화, 서봉, 선지, 진각, 법륜, 덕상, 탄웅, 진어, 현무, 효명, 성행, 법주, 영일, 정범, 도림, 무경, 각진, 향성, 원충, 성화, 탄원스님이 출마해 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비구니 의원은 정관, 진상, 법회, 설해, 은광, 주석, 금해, 해능, 서원, 수경스님입니다. 19대 중앙종회의원에는 총 117명이 출마해 전체적으로는 1.44대 1의 경쟁률을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8개 본사를 제외하고 16개 본사는 높게는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능대표와 비군위 의원은 오는 10월 12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며 각 교구본사 직선직 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해당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열릴 예정입니다. 사부대 중에 목소리를 대변할 제19대 중앙종회가 어떤 진용으로 꾸려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 대신 사찰을 찾아 합동 차례를 올리며 조상을 기리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차례를 지내는 장소와 방식은 달라져도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서울 주요 사찰들의 합동 차례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정성스레 우려낸 맑은 차를 올리고 가족들이 나란히 위패 앞에 섭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조상령과의 극락왕생을 염원합니다. 차례상에는 육류와 오신채를 제외한 나물과 두부전, 제철 과일이 오르고 술 대신 차를 공양 올리며 불교식 예법을 따릅니다. 오전 7시에 시작된 서울 조계사의 합동 차례에는 이른 아침부터 부모와 자녀 등 수많은 가족이 법당을 찾았습니다.
3: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문화가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음식이고 뭐고. 그래서 또 영가 입장에서는 부처님 연불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계사로 모셨어요.
4: 근데 바쁜 현대 생활에서 안 하게 되면 자꾸 잊게 되잖아요. 아, 그동안 차를 못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꾸준히 우리 조상들 모시려고 이렇게 첫 시작을 했습니다.
2: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과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한데 모이면서 서울 강남 봉은사에도 추석 차례를 올리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동 차례를 봉행했고 세찬 빗줄기에도 차례객들은 대웅전을 가득 채우며 마음을 다합니다. 스님들의 축원 속에 불자들은 선망 부모와 조상 영가의 위패 앞에 향과 차를 올리며 불교식 법식에 맞춰 배례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도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조상을 향해 예를 다하는 합동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는 불교를 행복의 종교라고 설명하며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5: 정말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

0: 어떻게 하느냐? 불보살을 의지하는 일. 그 의지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만큼 불보살은 나에게 가피를 주는 겁니다.
1: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을 밝히고 불보살의 가피를 믿는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집에서 차례상을 마련하던 모습에서 사찰에서 함께하는 합동 차례까지 명절을 맞아 조상을 기리는 추석 차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추석 당일의 풍경은 서울과 지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도 선망 부모와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합동 차례가 봉행되는데요.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냈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가을빛이 짙어가는 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추석 아침. 천년고찰 월정사 경내에 모인 가족들이 부처님전에서 조상의 넋을 기리는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정성껏 마련한 공양물과 차를 올리며 두 손 모아 절을 올리는 불자들의 얼굴에는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4: 또 이렇게 사찰을 방문하면서 또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만나지니까 여행처럼 차례를 또 지내러 오시는 것 같아요. 고령화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자식들이 같이 함께 나 마음이라도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3: 차례를 올리는 불자들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과 함께 가족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가족과 함께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조상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지금의 가족이 있기까지 이어진 인연과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5: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잘 되자고 그래 조상님한테 인사드리고 잘 부탁하는 걸 그래서 왔습니다.
6: 늘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죠. 그래서 올 때마다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옵니다.
7: 아무래도 이렇게 사찰에 합동 차례나 제사를 같이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거에 동참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올려서 부부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3: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는 문화가 점차 간소화되는 가운데 사찰에서 가족이 함께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는 또 하나의 명절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조상의 은덕을 되새기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추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2: 고소한 전 군든 냄새와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명절 밥상. 호남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추석을 맞아 학대 피해 아동부터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자립의 힘까지 실어준 자비 나눔의 현장을 조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지난 23일 광주 자비 신행회에서는 스님들의 산적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묵혀둔 공양주 시절 솜씨를 다시 발휘한다는 스님의 표정이 더없이 밝게 빛납니다. 사회 곳곳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추석 명절 분위기도 이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남 광주 지역 사찰들의 명절 맞이 자비 나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원정사 도계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원스님, 등림사 지선스님, 정심사 석원스님, 김사목 상임이사 등 불자들이 학대 피해 아동 심태에 전달할 추석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포장된 선물거름이에는 간식과 송편, 과일, 양념갈비, 전, 송편 등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으로 만든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9: 오늘 이 음식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행복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스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8: 같은 날 만경사 시공스님은 피해 여성 지원시설 세 곳에 과일과 생필품 등 추석 선물을 지원했습니다. 시공스님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설 여성과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빨리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온유사 해청 스님이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을 방문해 아동 공동생활시설 13곳에 추석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꾸러미에는 쌀과 양념에 재운 고기, 생활용품, 과자, 송편, 과일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0: 담겼습니다. 앞서 21일에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추석 선물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만 18세를 넘겨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고창 선운사 도소람 신도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1: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자립 청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때마다 잊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있는 도소람 스님과 신도들의 응원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 저희 동구 자립 청년들이 한 65명 정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귀한 선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선물보다는 스님이 저희에게 지지해 주시는 그 응원, 그 큰 어른이 있다는 그런 믿음,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이번 추석에도 보감사 도성스님, 정심사 중현스님, 광덕사 동진스님 등 15개 사찰이 자비신행회와 함께 위기가정 아동부터 청소년, 이주민 노동자, 자립준비 청년, 독거 어르신, 학대 피해 아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전남 구례 화엄사가 지난 23일 종사 명곤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습니다. 화엄사 법음료에서 화엄 문도장으로 엄수된 영결식에는 회주 종열스님과 주지 우석스님을 비롯한 산내 대중스님 등이 동참해 명곤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우겠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경내에 새로 조성한 연화대로 이운됐으며 사부대중의 극락왕생 발언 속에 다비식이 거행됐습니다. 지난 21일 법납 55년 세수 73세로 원적에 든 명곤스님은 도천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제방선원에서 수선 안거하고 후학 양성과 수행 정진에 매진해왔습니다. 평생을 범패와 작법 수행으로 한국불교 어산의 맥을 지켜온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스님의 팔순을 맞아 스님의 80년 원력과 삶을 담은 헌정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열린 뜻깊은 봉정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4: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이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헌정집을 올립니다. 일평생 한국불교 어산의 맥을 잇고 지켜온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80년 발자취가 담긴 책입니다.
5: 스님의 소리는 곧 범엄이고 행동은 작법으로 오늘 우리 후학들의 큰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4: 진관사는 어제 국행수륙제 3제 봉행에 앞서 동희 스님 팔순 기념 헌정집 장엄 세계의 수행자 발간을 부처님 전에 고했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서울 청량사로 출가한 동희 스님은 11살에 어산에 입문한 뒤 오직 소리와 몸짓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불교 역사상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어산어장에 지정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 스님과 회장 광용 스님, 대만 비구니 스님들도 먼 걸음을 달려와 축하를 전하며 국경을 넘어선 찬탄과 환희심을 나눴습니다.
5: 어산어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어 불교 전통 문화를 꽃피우고 석가모니의 출가 정신을 삶의 숭고한 모습으로 지켜가고 계십니다.
6: 더욱 강건하시어 맑고 깊은 법음과 따뜻한 법향을 오래도록 이어주실 것을 발언하며
4: 헌정집 장엄세계의 수행자는 스님 곁에서 가르침을 전수받은 제자들의 존경과 진관사 수륙보존회의 지극한 정성이 모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7: 스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행복하시고 후학들 위해서 범패가 영원하고 작법무가 영원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4: 학계와 연구진, 문도들의 노력이 더해진 책은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비구니 어산의 전승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8: 한국 불교의 소중한 어산 전통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작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을 전하며 선대 스님들께서 물려주신 귀한 전통을 잘 지키겠습니다.
4: 80평생 어산의 맥을 지켜온 동희 스님의 수행 원력이 담긴 이번 헌정집은 한국불교 전통 의례를 후대에 전하는 밝은 법등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선태족의 수도권 도심 포교 핵심 도약인 성남 분당 대광사 제14대 주지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과거 대광사의 굵직한 불사를 이끌었던 월도스님의 복귀에 종단 4부대중은 진산식 현장을 가득 메우며 환희심을 나눴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도심 속 명상 쉼터이자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보전으로 널리 알려진 분당 대광사. 집전 소리에 맞춰 길게 줄지어선 신도들의 환호 속에 월도 스님이 환한 미소로 법당에 들어섭니다.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어제 대광사 제14대 주지 월도 스님의 취임을 알리는 진산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민기용 신도회장은 과거 미륵보전 낙성 등 대광사 발전에 헌신하고 대구 대성사를 거쳐 다시 돌아온 월도 스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2: 스님께서는 현 정각인 직관전을 비롯해서 2017년 동양 최대 신뢰 미륵 대부를 모신 미륵 보전을 낙성시키시고
1: BTN 불교TV 월도 스님의 이게 불교이지 등을 통해 불자들과 친근하게 호흡해온 소통의 아이콘 월도 스님. 스님은 불교의 본질이 부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심하는 데 있다며 대광사를 화합과 상생의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원력을 밝혔습니다.
3: 불교는 궁극적 목표가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빨리 가기보다는 함께 가고 큰 이익을 얻기보다는 나눔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본질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1: 법상에 오른 천태종 감사원장 경혜스님은 수행 도반인 월도 스님의 귀환을 본래 자리에 돌아왔다는 환지 본처에 비유하며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4: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 몸은 대성사도 가 있고 삼학사도 가 있고 원흥사도 가 있지만 마음 한 자락은 항상 이곳 대광사에 놓고 살아간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 교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한 마음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5: 불자님들이 한 두 배로 좀 포교가 많이 돼서 대광사 불자님들이 두 배로 더 늘어나시고 불사의 중흥도 이루시고
6: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몇 년이 우리 대광사가 월도 스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대광사 합창단의 축가와 참석자 전원의 관음 정진으로 여법하게 회향한 진산법회. 대광사는 월도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도권 포교 거점의 위상을 다져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강원도 원주 지역 불교 문화 발전과 실행 활성화를 이끌 원주 불교 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개원식에는 최상호 원장과 김동아 포교사단 강원 지역 단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4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문화원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동참 대중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며 문화원이 지역 불교 중흥의 초석이자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수행도량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원주시 행구로에 자리한 문화원은 경전 연구와 인문학 강좌,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 서광사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흥겨운 축제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서광사는 지난 20일 경내에서 제4회 아름다운 절 서광사 노래자랑을 열고 지역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지 지환 스님은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성남시 사업 및 불교시설 복지관 총연합이 주관한 행사에서는 주민 노래자랑에 이어 국악인 남상일 명창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국대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가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총 동문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300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식과 설거지, 재료 손질 등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종동문회장 운남스님은 원각사 주지 원경스님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동문회원들과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어

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기치 아래 급식소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

0: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0: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중생들은 천상, 인간, 지옥, 아수라, 축생, 아귀라는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식물이나 바위 등 무정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 이제 보통 이제 중생이 윤회한다라고 할 때, 그 윤회하는 중생은 유정이라고 불러요. 아, 유정이라는 건 유정 무정에서 유정은 정식이 있는 존재를 유정이라고 하고, 정식이 없는 존재를 무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분별심인데, 보통 우리 마음의 작용을 수상행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수상행식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식에서 정이라는 거는 우리 초코파이 정할 때그 정자인데, 정이라는 건 느낌, 감정, 뭐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 포함하고, 식이라는 건 이제 대상을 판단 분별하는 분별 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느끼고 아는, 쉽게 말하면 느끼고 아는, 이걸 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정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고 알고 할수 있는 존재들이고, 무정은 그러지 못하는 뭐 바위나 흙이나 기와나 뭐 이런 것들을 아울러 말하죠. 그럼 보세요. 유정은 윤회를 한다 했잖아요. 불교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건 윤회라는 것 자체가 불교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방편의 설법이죠. 윤회는 누가 윤회하느냐? 유정이 윤회한다 그랬잖아요. 정식 있는 존재가 윤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식이라는 것, 불교 교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정식이라는 게 수상행식이라 그랬잖아요. 분별의식이라 그랬잖아요. 분별의식이 있는 이들은 윤회한다는 거죠. 근데 분별의식이 있는 이들은 윤회한다는 말보다도, 분별의식이 있는 이들은 분별하는 그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별 속에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이렇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게 되면, 분별하는 그 정식에서 봤을 때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 속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세상 속에서 죽고 살면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말 자체가 윤회한다고 망상하는 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 유정에게는 윤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서 보잔 말이에요. 나는 언제 윤회를 해요? 윤회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단순화시키면 어제, 오늘, 내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나요?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을 써서 얘기한 거죠. 정식을 써서 그렇게 말한 거죠. 즉, 어제가 있죠.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어제가 있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어제를 떠올려서 생각해요. 어제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하는 기억, 그걸 더듬어서 기억 속에서 내가 어제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어, 그러니까 있네 이러잖아요. 그건 기억일 뿐이지 않나요? 기억은 뭐예요? 여기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어떤 하나의 생각, 이미지, 상이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죠. 내가 떠올린다 하는 인연 따라서 어떤 이미지, 상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있는 거예요? 생기자마자 사라지잖아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잖아요. 그 모양은 있어도 있는 바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정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분별심이 작용해서 과거로 갔다 온 거예요. 생각 속에 일어난 이미지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있는 걸 어떻게 진짜로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불가품처럼, 그림자처럼 그냥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아지랑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생각, 판단,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유정이 아닐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윤회하냐 물었을 때 내가 윤회해요? 라고 물으면 유정은 윤회해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정일 때는 윤회해요. 근데 내가 유정을 벗어나면 윤회 안 하죠.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말 보세요. 유정, 생각을 하니까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생에 어디서 왔을까? 다음 생에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윤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유정, 정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느낌이나 아는 분별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상행식이라는 분별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곧장 지금이죠. 지금, 지금의 생각이 붙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즉 여러분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과거도 살았고 현재도 살았고 미래도 산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이 아닌 자리에서 보면, 자성의 자리에서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눈앞이었죠. 언제나 지금이었죠. 그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지만, 오랜 세월 살았다고 했을 때 그 살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눈앞을 살았잖아요. 단 한 번도 과거를 산 적 없잖아요. 과거를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미래를 가서 살았다 온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즉 유정이 아닌 자리에서 보면, 정식을 빼고 보면 지금 여기에 윤회 없어요. 윤회라는 건 유정이 하는 게 윤회예요. 정이 있을 때만 윤회한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 뿐이죠. 그럼 보세요.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정식이 있다, 정식이 없다, 유정이다, 무정이다. 그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 아니에요? 유정이다, 무정이다, 윤회한다, 윤회 안 한다. 그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잖아요. 그 한 생각을 따라가서 분별하면, 아, 유정은 윤회하고 무정은 윤회 안 하는구나. 그러면 분별해서 말하면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유정은 윤회하고 무정은 윤회 안 한다. 그러면 이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풀, 돌, 바위, 흙, 기왓장, 그런 거 윤회 안 하는 거죠. 정이 없으니까. 그 가서 물어보세요. 돌한테 가서 너 윤회하니 하고 백날 첫날을 물어보세요. 난 어제로 윤회해서 어제로부터 오늘로 왔어. 난 전생에는 흙이었는데 지금 돌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저 바위 덩어리가 전생에 흙이었는데 바위가 됐다고 생각할까요? 그 생각이 없으면 걔는 전생이 있을까요? 전생이 뭐였을까요? 걔에게 그게 있겠냔 말이야. 윤회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중생이 유정의 분별로서 분별해서 보면, 무슨 흙이 모여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이게 바위가 됐다, 바위의 전생은 흙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서 윤회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림자가, 상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죠. 근데 선에서는, 선불교라는 것은 교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뭔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곧장 자기 진실로, 자성으로, 진실이 자성이에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고, 즉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 판단,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가 자성이에요. 생각,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뿐이잖아요. 여기 무슨 윤회가 있어요? 윤회라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바위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고, 유정이다 무정이다 하는 어떤 견해가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게 유정과 무정이 돌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부처와 중생이 돌로 나뉘어져 있나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킨 분별이죠. 그래서 분별을 바로 보면 그냥 통으로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은 전부 다 이 하나의 진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로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허물일 뿐이죠. 자기 분별일 뿐이죠. 분별 돌아가면은 윤회가 있다,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해도 분별이죠. 윤회가 없다 해도 분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리에서는 유정이 윤회를 하니까 뭐 돌이나

자유는 윤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싶어요. 그런데 또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데서는 법성이 무정까지 두루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법의 성품은 무정에도 미치지 않는 게 없다. 그리고 무정유성 이래서 무정인데 성품은 있다 이렇게. 무정에도 불성이 있다. 무정불성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에서도 그러죠. 선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스님은 저 풀과 나무와 저런 거에 불성이 있느냐? 불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님도 있고, 저런 게 전부 다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풀과 나무에게도 불성이 있다 한다는 건 뭐예요? 풀, 나무 할 때. 풀이라고 하고 나무라고 하는 여기서 풀이라고 하고 나무라고 하고 유정이라고 하고 무정이라고 하고 이거라고 하고 저거로 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잖아요. 그 그림자가 일어날 때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코천 그림자가 드러난 이 바탕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가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 이 한바탕에서 보면 이 불성이 있다고도 할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말로 따라가서 불성이 있다거나 불성이 없다라는 교리를 정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교리를 내 걸로 만들어서 취하면 그건 어긋났단 말이죠. 그건 틀린 거죠.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지성이. 그때 육조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성에는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어지러움도 없다. 이게 이제 자성의 개정애를 말한 거예요. 이 자성은 개정애가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이게 지금 개정애 사막 앞에 설명한 내용이죠. 순간순간 반야로 비추어 보아, 반야 지혜로 비추어 보아서 늘 법의 그 상, 모습에서 벗어난다면, 법을 상으로 취하는 그 허물에서 벗어난다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세울 곳이 무엇이 있겠느냐? 자유자재하게 세워도 세운 바가 없고, 무너뜨려도 무너뜨린 바 없이, 입하자재 마음껏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세우겠다 해가지고 하나에 딱 치우쳐 있을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세워도 세운 게 없고 무너뜨려도 무너뜨린 게 없는데 거기서 세워가지고 뭐 하나 법을 하나 세워서 그걸 애지중지해서 붙잡아 버리면 그게 하나의 상이 되죠. 성이 되지 않고 그 법을 세웠다 하면 그게 다시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상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자성은 스스로 깨닫고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점차가 없고 이 자성에는 점차가 없죠. 점차가 없어요. 지금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거라서 닦을 필요도 없어요. 온전한 걸뭘 뭐하러 닦아요? 일체의 그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다. 뭐 세웠다 하면 어긋나니까요. 세웠다 하면 세운 게 있고 세우지 않은 게 있죠. 둘로 쪼개져서 분별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분별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법도 세우지 않죠.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차례와 단계가 있겠는가? 지성이 절을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는 시자가 되기를 자청하였으며 조속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육조 스님을 모시면서 시자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철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철 스님은 강서 사람이다. 성은 장씨요, 이름은 행창이며 장행창이고 어릴 적에는 의협심이 강했다. 남종과 북종이 나뉘어서 교화하면서 비록 두 종주이신 해능조사와 신수대사는 너와 나를 나누며 차별하지 않았지만 따르는 대중들은 서로 다투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앞에서 우리 설명한 바와 같죠? 신수와 해능 스님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그 제자들이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누가 오르니 누가 높으니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북종의 대중들이 스스로 신수 대사를 내세워서 제6조로 삼았으며

야, 저 남정에 5조 정통성 없어. 신수가 진짜 6조야. 이렇게 제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회능조사가 법의를 전수받은 사실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해서, 그 당시는 아직 천하에 알려지기

이랬다니까 옛날에 육조 스님이 남쪽에서 오조 스님의 법을 물려받아서 육조가 됐다. 그러니까 신수 스님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신수 스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7조가 되고 싶었나 보죠, 아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육조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육조 현행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행창이라는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돈을 주고 너 가서 저 육조 스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죽이고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외도들이 부처님 죽이라고. 심지어는 부처님 사촌동생도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옛날은 시대가 혼탁할 때는요. 시대가 지혜롭지 못할 때는 이 깨어있는 부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분별밖에 모르는 탐진치 삼독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는 바른 법을 담을 수 있는 시대적인 그릇이 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법문을 해도 법문을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창을 시켜서 조사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육조대사는 타심통으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금열량을 자리 이제 당신 잠자리 옆에다가 금열량을 놔뒀어요. 그리고 밤이 늦어 행창이 조실로 들어와서 해치려고 하자 대사께서 목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죽여라 하고 칼로 날 쳐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행창이 세번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전혀 다친 바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행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바른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있을 뿐 목숨을 빚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와 내가 업으로 인연되어진 철저하게 이 세상은 인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이라는 거죠. 인연이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인과가 서로 빚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내가 너한테 죽일 만한 업보가 없다. 내가 전생에 너를 죽인 업이라든지, 그런 업이 너와 나에겐 없다. 우리 사이에 그런 살생의 업은 없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어째선지는 모르지만, 육조 스님이 황금은 빚진 게 있을지언정 목숨은 빚지지 않았다. 그러니 황금은 가져가라.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그 사람이 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아마 그랬나 보죠. 이 사람을 죽이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돈 내가 날 죽여야 그 돈을 받는데 이 사람은 왔다가 못 받고 그냥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행창한테 얘기했을 때 행창이 어떻게 마음 편안해지겠어요? 너나 죽이러 왔지? 나 같은 도인을 죽이면 너 죄가 얼마나 큰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죄의식에 사로잡히겠어요? 그러니까 행창에게, 행창아, 너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우리는 죽임의 인연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니까 황금을 빚지긴 했구나. 그럼 이 황금을 가져가라. 그러면 너와 나는 빚이 더 이상 이제 없다. 그렇게 해서 이 행창을 깨닫게 한 거예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행창이 놀라서 쓰러졌다가 한참 뒤에 깨어나서는 슬피 울며 잘못을 뉘우치고는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육조대사는 아까 그 황금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우선은 가거라. 대중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 두렵다. 나를 죽이려 들어왔다는 거 알면 우리 대중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떠나거라.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서 다시 나를 찾아와라. 즉, 출가해가지고 스님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를 찾아오면 그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행창은 그 뜻을 받들어 밤을 이용해 달아났다. 훗날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해서 출가를 했고, 어느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추어 인사를 드렸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생각했는데 어찌 이리 늦게 왔느냐?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날 스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은덕으로 지금 출가하여 고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만이 스승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보았으나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상과 무상이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이라는 것은 항상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는 것이 소리고, 무상이라는 건 항상 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이에요.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상은 이제 기존 불교 교리에서 상과 무상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 상은 항상 한 거라고 했잖아요. 항상 상자, 항상 하는 거. 뭐가 항상해요? 뭐가 무상해요? 무상하게 변화하는 건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무상하게 변화하잖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항상 하지 않고 생겼다간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게 변해 간단 말이에요. 항상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이라고 말하는, 열반사덕이라고 말하는, 열반은 항상한 게 열반이란 말이죠. 불생불멸, 생겨나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열반의 성품 자성이잖아요. 이것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항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열반은 항상한 것이고 이 세상 만법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 교리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 공부한 사람 다 그렇게 교리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불교계에서 불교 스님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만 공부를 했어요. 교과서적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떠나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전부 다 법을 상으로 취해서 이렇게, 아, 열반은 상이고 이 세상 만법은 무상이다. 항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육조 스님이 나타나서 보니까 어떤 허물이 있느냐? 수많은 공부인들이 지금 우리들의 허물을 얘기해요. 우리들을 똑같이 그런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허물을 깨뜨리지 못하면 깨달음은 멀단 말이죠. 어떤 허물이 있느냐? 금강경에서도 처음에 아상을 깨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뒷부분엔 전부 다 법상을 깨라는 얘기죠. 법이라는 상을 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행창도 마찬가지로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하고 열반경을 공부했고, 열반경의 중요한 사상이 상과 무상이지만 그걸 법으로서 취해서 공부를 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그 상을 깨주기 위해서 열반은 상이고 이 세상 만물은 무상이야라고 알고 있는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은 곧 불성이다 이랬어요. 무상, 항상 하지 않는 게 불성이다 이랬어요. 불성은 항상한 거잖아요. 근데 불성은 항상 하지 않다 이랬고, 유상, 항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것은 일체 선악의 모든 법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 그건 항상 한다. 항상 한다라는 것은, 아니, 분별하는 마음이 어떻게 항상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분별하는 마음은 항상 하고, 상락아정 할때그 상이고, 열반 해탈은 무상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뒤집기를 해버린 거예요. 행창이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스님의 말씀은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경문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스님 경전 공부 안 하셨죠? 경전은 그렇게 말안 해요. 그 반대로 말하지. 그 스님 뭘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어이가 없는 충격인 거죠?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거늘, 부처님의 시민,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부처님의 그 마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 그 자체를 도장으로 꽝 찍는 걸 삼법인이라 하잖아요.

진정한 법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증명한 진리라는 것을 시민이라고 해요. 그러니 완전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고 있을 뿐인데 어찌 불경과 부처님 경전과 어긋난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행창을 물어붙여요. 그때 행창이 말했어요. 경전에서는 불성을 상이라고 하고 항상 한다고 하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고 하셨네요. 또 경전에서는 선악의 모든 법이 심지어 보리심까지도 모두가 무상하다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항상 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경문과 다른 것이니 저의 미혹을 더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열반경은 내가 옛날에 앞에 나왔어요. 무진장 스님이 한편 독송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강설해 준 적이 있다. 나도 열반경의 참뜻이 뭔지를 알고 열반경을 공부한 적 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그때 나의 말은 내가 그 무진장 스님에게 열반경을 강설할 때 내 강설은 한마디도 한 글자도 한 뜻도 경문과 어긋난 적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온전히 올바른 진리를 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 잘났다 이 소리가 아니라 제자가 꽉 쥐고 있는 법의 상을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와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것과 비슷해요. 기존 불교계에서 무수히 많은 교리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좌선하고 막 교리 공부하고 엄청 많이 공부한 대부분의 스님들이 예를 들어 아니면 대부분의 불자들이 자기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물어요. 근데 내가 했던 공부가 허망하니까 잘못됐으니까 저분이 바른 스승이니까 저분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거야 하고 찾아가면 그 스님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대도 뭔 뜻이 있겠지 하고 계속 헤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스님이 확실한 스승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냥 니도 스님 나도 스님 돌아가다 지나가다 만난 스님이 예를 들어 자신은 불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돼야 돼. 참선해서 부처가 돼야 돼. 마음을 관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 선정 삼매를 증득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굳게 믿고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도반을 만났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떤 만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열심히 갈고 닦는다고 부처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부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스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교리 공부 제대로 했느냐? 경전 같은 거 읽어본 적 있느냐? 내가 경전 공부를 다 했고 불교대학까지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따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이 스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도 경전 볼 만큼 봤고, 나도 불교 공부할 만큼 했고, 나도 네가 공부한 그 경전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틀린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천가의 문답이 지금 비유를 들었던 지금 공부인 불교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부했던 많은 불자들, 많은 공부인들에게 너무나 중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행창이 말했다. 저는 식견이 얕고 어두우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이 육주단경을 공부하려면 행창과 같은 이런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만 바르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행창은 지금까지 자기 식대로 불교에서 열반경을 공부하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 스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다 내려놓고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제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제로가 되어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진짜 참뜻이 뭔지를 정말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자세가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래야만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나 나나 똑같아. 우리 논쟁해보자 이러면 논쟁만 돼요. 물론 그 논쟁

0: 전쟁 가지고도 팔수 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런데 머리로, 논쟁 자체가 머리로 들어가는 거여서 논쟁으로 이기기가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논쟁 아닌 얘기를 하면 논리로, 그게 자기만의 논리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망상 가지고 그 모양의 이 언어라는 가명이라는 가짜 세계 속으로 분별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져 가지고 그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허우적대는 꼴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건져 주려니까 건져 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같이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은 시절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스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준비된 사람한테 법을 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도 보세요. 이렇게 행창이 제 식견은 얕고 어둡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지 못하느냐.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불성이 만약에 항상 한, 불성이 항상 한다라는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쓰는 거예요. 불성이 항상 한다면 다시 무슨 선하고 악한 모든 현상들을 말하겠는가? 나아가 불성이 항상 하다면 겁이 다할지라도 불이심을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불성을 무상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고 항상한 도이다. 이랬어요. 불성이 항상 하는 거면 불성이 항상 해요. 언제나 불성이 모든 순간에 불성이 항상 해요? 그러면 불성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불성밖에 없어야지. 근데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또 나아가 불성이 항상하다면 겁이 닿을지라도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 즉 보리심은 누가 바라냐면 어리석은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보리심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불성이 항상하면, 불성이 항상하는데 보리심을 바랄 필요도 없죠. 괴로움에 허덕될 필요도 없죠. 불성이 진짜 항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까닭에 불성을 항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 그냥 요 논리를 깨기 위해서. 야, 너 생각해봐. 항상하면 불성이 진짜 항상한 거 맞아? 근데 넌왜 괴로워? 불성 항상하다며? 그럼 너 괴롭지 말아야지. 너 괴롭잖아. 그럼 불성 항상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체 제법이 무상하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제각기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되고 항상한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체 제법이 항상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일체 제법은 항상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은 항상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이 제각기 스스로의 사물이 자성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즉, 이 말의 핵심은 뭔 얘기냐면요. 이 분별의 구조로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해가는 거, 무상한 거고 법이라는 열반은 항상한 거잖아요. 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한 거, 법은 항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온통 항상한 게 아니라 세상은 무상하고 법만 항상하잖아요? 그러면 무상한 세상이 따로 있고 항상한 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둘로 나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그 허물에 들어간 거죠. 법과 법 아닌 것을 둘로 나누어가지고 법은 취하고 법 아닌 것은 버리는 또 다른 취사간택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로 나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이 세상 만사는 무상하고 열반은 항상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듯이 항상한 열반이라는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이 무상하다는 여기는 항상한 열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하지 않고 여기는 무상하고 여기는 항상하니까. 이 항상함이 여기는 못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는 얘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허물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상과 항상한다, 항상하지 않는다라는 분별을 가지고 법을 둘로 나누어서 미세하게 법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행창에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불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불교, 내가 공부한 불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법문이에요. 이 이후에도 이런 어떤 법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범부와 외도는 항상 항상함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들은 항상함을 무상하다고 헤아리는 등 여덟 가지의 전도된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요의교인, 요지를 핵심을 설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요의교인 열반경을 통해서 그들의 치우친 견해를 타파하고자 참된 상락아정을 밝혀 말씀하신 것이다. 그대는 지금 말에만 의지하고 참된 뜻을 모른 채 단멸에 빠진 무상함을 가지고 항상함을 죽임으로써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최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비록 천만 번을 읽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사람은, 행창은 상과 무상을 가지고 법으로서 취했지만 다른 모든 스님들도 또는 모든 공부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는 허물은 법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법상을 취하든 어떤 사람은 견성이라는 걸 법상으로 취해서 견성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견성은 견성이 아니라 이름이 견성일 뿐이라고 하고 견성도 따로 없다라고 얘기해서 견성을 빼앗아줘요. 한 물건 열반 해탈을 붙잡고 있으면 열반 해탈도 따로 없다고 해서 열반 해탈을 빼앗아줘요. 뭐 대소승회 혹은 다양한 경전에서 얘기하는 경전마다 얘기하는 수행의 방식, 가르침의 방식, 법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다 깨뜨려 준단 말이죠. 파사현정의 방식이에요.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법의 상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한 물건도 없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어디도 물들 수 없는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야말로 청정하다고조차 할 수 없는 청정하다 이러면 법은 청정하구나라고 하는데 집착해 있으니까 법은 청정한 것도 아니고 오염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로서 그렇게 법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법은 이것이다라는 상에 빠져서 말끔해질 수가 없단 말이죠. 행창이 문득 깨닫고서 개송으로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하는 자성을 설하셨다. 방편을 알지 못하면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요 이제 행창의 개송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1: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0: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국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 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0: 만들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나무석과 무늬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사념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신수 신법 대념 적용 마하 사티 처경입니다. 이 사티 경에 법, 맨 뒤에 법에 가면 실은 전부 삼매입니다. 아, 사손도 나오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칠각지도 나오고 칠각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지만 전부 삼매 얘기예요. 그러니까 칠각지라는 건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팔정도, 팔정도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 삼매로 끝나죠. 무슨 이야기냐면 사띠로 시작하지만 삼매로 끝나는 그와 같은 경입니다. 근데 제목은 사띠경인 거죠. 그 이유는 교리문답의 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해탈한 스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바른정진, 바른사띠, 바른삼매는 삼매의 무더기에 속한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경에 나와요. 계율삼매 반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계정입니다. 이게 원래 빨리어는 계율, 사마디, 삼매, 마냐지요. 이 세 개의 팔정도가 전부 포함이 된다 경에 나오는 거예요. 정의된 거예요. 계정회가 더 큰 집합입니다. 그 중에 팔정도에서 바른견의 바른사유는 반야의 무더기, 반야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는 계율의 무더기, 정진, 사띠, 삼매는 삼매의 무더기, 그 중에 대장이 삼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매를 하기 위해 사띠를 전초전으로 닦는 거죠. 계정에 팔정도가 속한다 이와 같고요. 그래, 대념처경은 사띠로 시작하지만 삼매로 끝난다. 또는 교리문답의 경에서 삼매의 표상은 해탈한 스님이, 비쿠니 스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삼매의 표상이 네 가지 사띠다 이렇게 답을 해요.

사념처다. 여기서 표상은 수행 주제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 표상에 대해 설명할 길이 있어요. 뒤에 금강경에 나오기 때문에. 삼매의 수행 주제가 수행 대상이 신수심법이다. 그래서 법에 가서 마지막에 삼매로 완성한다. 그리고 해탈한다. 이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까 45보리도 품에서 사념처 뒤로 진행하기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해보죠. 몸 관찰에서 앞으로 갔다 뒤에,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2차원 동작, 그 다음에 가사바로 우복을 지닐 때 이런 3차원 동작, 뭐 먹고 뭐 대소변, 이 안쪽 관찰, 몸 안에 관찰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몸 관찰에서 잠들 때 관찰, 아침에 일어날 때 관찰. 잠드는 건 마음이 잠드는 거예요. 마음의 형성이 소멸하는 건데, 마음이 소멸하는 걸 누가 지켜보냐 이 얘기예요. 아니야. 답부터 얘기하면. 왜 그러냐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지금 말고 뒤에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난다. 자다가 일어나면 마음이 생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형성이. 그런데 그 아이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마음 아닌 그 무엇이? 그게 궁극의 어떤 부분집합인데, 마음이 아닌 궁극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죠. 이건 내 얘기만이 아니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소멸이 해탈이다예요. 마음의 100% 구족이 해탈이 아니라. 자, 거기까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지요. 돌아와서 그 잠잘 때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으려면 불멸로 그 무엇이가, 그게 삼매가 그 경지가 되려면 니까야로 본다면 비상비비상 삼매가 돼야 돼요. 비상비비상처 여덟 번째 삼매. 그리고 이제 상수멸로 해탈로 향하는 건데요. 그러니 그게 사띠로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요. 신수신법은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삼매를 어느 정도 닦아야 사띠의 높은 단계가 가능해지는, 삼매 없이는 그 사띠의 높은 단계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인데, 여기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일단 예전에 혹시 그 해놓은 법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지금은 본래 하려던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가 사띠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삼매로 가서, 그게 삼매가 상당히 높아야 그 높은 사띠들이 된다. 그러면 이 설명을 하나 여기서 해야 되겠군요. 사띠는 경에 여기저기 계신 말씀이에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안 된 자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열심히 사띠를 닦아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삼매도 안 됐고 윗바사나도 안 됐으면 그 전초전으로 사띠를 아주 열심히 닦아라. 그러면 아까 그 낑숙과 나무 비유경처럼 사띠를 열심히 닦다 보면 언젠가 삼매도 되고 윗바사나도 된다.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정해보시면 여러분 3선에서도 쌓띠가 나와요. 3매. 3매가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3매가 있고 그 다음이 상수멸, 이건 3매가 아니에요. 이건 상과 느낌, 인식과 느낌이 멸한 해탈의 경지예요. 그 해탈 경지 전에 삼매가 통상적으로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물론 다르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삼선 세 번째 삼매에 보면 정념 경지가 있고 라는 대목이 있어요. 정념, 여기선 사띠예요. 정지, 바른 알아차림 보통 이러는 건데 쌈빠자나예요. 그 쌈빠자나 얘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 얘기에도 많은 사연이 있으니까요. 돌아와 정념, 삼선, 삼매가 됐는데도 바른 사띠가 있고 이렇게 나오고 그것보다 높은 사선에서 사띠가 청정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사띠를 닦아서 삼선과 사선이 된 게 아니라 삼매 전에 처음에 사띠를 열심히 닦아서 이제 삼매가 돼요. 초선이 된 자가 분이 이제 2선도 닦고 3선도 닦아요. 3매로 닦아서 3선이 되면 그 3선의 경지가 쌓띠가 세워진 상태다 그 얘기예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3매 전에 쌓띠는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문지기를. 삼선에서는 이제 노력 없이 세워졌다. 문지기가. 사선에서는 문지기가 청정해졌다가 눈으로 한다면 눈이 유리가 됐다. 유리창. 거울 말고요. 이렇게 안팎 없이 통과하는 유리창이 됐다. 청정하다. 사선에서의 쌓띠는 그 아이가 문지기가 청정하면 안팎이 하나가 돼버려요. 나는 사라지고. 문지기들이 전부 청정한 유리가 돼버리면 안과 밖이 통해버려요. 그래서 쌓띠를 닦아서 사선이 됐다가 아니라 사선까지 가니까 쌓띠가 청정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5선부터는 쌓띠 얘기 안 나오지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저번 시간에 몸뚱아리가 5선에서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우리는 그 색수상 행식이라는 몸, 느낌, 인식, 형성, 분별식으로 돼 있는데 그 오선의 존재부터는 뭐가 없다고 그러셨죠? 몸뚱아리가 없다, 색이. 그래서 색수상행식 중에 수상행식, 정신만 있다, 마음만 있다, 거기에 존재들은 여기서 삼매가 돼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선부터는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지기를 세울 곳이 없다. 그게 더 이상 쌓띠 얘기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사념처 다음에가 사정근이 나와요. 아, 이미 생긴 해로운, 마음에 이미 생긴 해로운 요소는 버리고, 아직 해로운 요소가 안 생겼다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좋은 것들은 더 키우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게 있다면 생기게 노력하고, 이게 사정근이고 정진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에 좋은 거 키우고 나쁜 거 없애라. 그게 사정근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여의족이에요. 사여의족은 사정근 플러스 앞에 얘기한 이제 삼매가 네 개가 나오는데, 열이 삼매, 정진 삼매, 마음 삼매, 성찰 삼매. 여긴 싸띠 없어요. 처음부터 삼매만 나와요. 그리고 바른 생활만 나오고, 근데 바른 생활이라고 한 건 사정근, 아까 유익한 거 키우고 해로운 거 없애고, 아주 바른 생활이죠. 플러스 삼매만 나오는데, 왜 처음부터 삼매만 나오냐면, 전생에 공부가, 전생 많은 전생에 공부 많이 된 분 계시겠죠? 그분이 그 다음 생 와갖고 뭐 바로 삼매 시작하겠죠, 뭐. 실제 그런 예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섭존자님은 부처님 길에서, 가섭존자님이 재벌 아들이었어요. 다 버리고 유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길에서 부처님을 딱 처음 뵈요. 니카야에 계셔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목이 떨어질 것이단가? 뭐 이런 얘기 하셔요. 여기서 마음의 구족은, 물론 경전에서는 초선도 마음의 구족, 이선도 마음의 구족, 각각의 삼매가 전부,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족은 완전히 갖추었다 그 얘기예요. 각각의 삼매의 경지에 구족도 설하시고, 전체의 하나의 구족도 설하신 거예요. 전체의 구족은 뭐냐? 제일 높은 여덟 번째 삼매를 완전히 갖추면 그게 전체의 제일 높은 하나의 구족이, 마음의 구족이 되는 거예요. 외음경에도 마음 구족 나오죠? 삼매 100%? 그거와 같아요. 여기서의 예는, 가섭존자님은 삼매 구족이에요. 여덟 삼매. 해탈 일보 직전이에요. 부처님 뵀을 때가. 부처님한테 배운 적 없는데. 그 가섭존자님 예는 이거 말고도 여러 예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요 정도. 아, 그러니 당신이 혼자 터득했다는 거죠. 일보 직전까지, 해탈 일보 직전까지. 그러면 전생에 얼마나 하셨는지 이제 우리 전달됩니까? 사리자 존자님도 부처님 뵙기 전에 삼매 되셨어요. 많이 되셨겠죠. 이유는 사리자 존자님도 재벌 아들이었어요. 그 목련 존자님과 친구였지요. 두 분 다 재벌 아들 버리고 출가했는데, 두 분이 먼저 출가한 데가 부처님이 아니시고 법의 대장군 사리자 존자님, 산자야벨라라는 우리가 그 당시에 유명한 인도의 여섯 스승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산자야벨라의 제자로 들어갔어요. 산자야벨라의 제자로 들어간 이유도 있지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금강경 얘기랑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제자 오피쿠, 오비구.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셔서 해탈한 다섯 비구 있었죠? 그 중에 아싸지 존자님이 있었습니다. 해탈한 분이에요.
그분을 길에서 이제 만났어요. 사리자, 그때는 외도였지요. 산자야벨라 제자였어요. 거기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라는 그 윗바사나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도일지 과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서 수다원이 되셨다고 그래요. 정황상 과가 됐다는 얘기죠. 외운경에서 수다원과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예요. 계율은 당연히 100% 되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 부처님 뵙기 전에도. 중요한 건 삼매 어느 정도가 됐다는 거죠. 반야도. 아사지 존자님 뵙기 전에. 그래야 그 문장을 와닿거든요. 삼매가 된 자가 법을 본다. 니까야 계신 얘기예요. 삼매가 된 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계셔요. 니까야에. 경전에. 이 삼매가 안 된 자는 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죠. 그러니 그 삼매도 많이 됐겠죠. 사실은 사리자 존자님이. 그래서 부처님 뵙고 15일 안에 해탈하잖아요. 사리자 존자님은. 아까 가섭 존자님은 8일 안에 해탈하고 8일 안에 삼매를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다 하고 상수멸까지 하셨어요. 가섭 존자님. 사리자 존자님 마찬가지고 15일 안에. 이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삼매가 안 된 사람들이 그 8일 안에 15일 안에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오자마자 몇 살쯤에 삼매가 된 분들인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어렸을 때 삼매 되신 게 경에 나오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여의족은 그렇게 그냥 삼매가 밑도 끝도 없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들이 하는 게 이제 사여의족 쪽 길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삼매, 맨 처음엔 삼매를 열이를 갖고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삼매가 됐어요. 되면 이제 점점 높은 삼매로 정진 삼매하는 거죠. 마음 삼매는 공무변처, 마음이 사라졌다 여기는 나와 세계가 초월되는, 초월이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땐 눈 뜨고 세상이 사라져요. 당신도 사라지고. 눈 뜬 채로. 그래서 공해지니까 아 이건 나 뭐 깨달았나?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가 오는 오선. 공무변처 그게 마음삼매입니다. 여기 사여유족의 성찰삼매 불멸에 깨어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삼매. 아직 덜 됐더라도 아까 예를 든다면 뭐 마음이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깨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음이 아니죠. 더군다나 아침에 마음이 슬슬슬 생겨나는 걸 보고 있으니 얘는 마음이 아니죠. 맞냐? 그런 사여의족으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오근, 오력. 다섯 가지 기능, 이런 해탈 방법 나오고 다섯 가지 힘 이렇게 나와요. 오력. 그런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이겁니다. 그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개정애 똑같은 거예요. 개정애를 조금 넓혀놓은 거예요. 펼쳐놓은 거예요. 계율 삼매 반야,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아까 사띠가 삼매의 무덕이다 그랬잖아요. 사띠 공부하는 건 이제 삼매하려고 하는 거고 삼매하고는 반야로 가서 이제 반야가 구경까지 이르르면 완성을 하면 해탈이다. 이건 뭐 니까야에 계속 계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오력도 똑같아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똑같은 단어에다가 하나는 기능, 하나는 힘 이것만 따르게 붙인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45가지
해탈하는 방법.

방법을 우리가 다 닦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는 아, 다섯 가지는 기능이야 하면서 닦아도 되고 다른 종족들은 이건 기능이 아니라 파워야, 놀라운 초능력이야, 종족에 따라 다르겠죠. 뭐 원시적이면 힘이라고 믿을 거고 저기 너무 똑똑한 친구들은 아 이거 그냥 기능이야 할 거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중생들이 닦을 수 있는 방법이 다설해 주신 거고 그걸 모두 닦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자기에게 맞는 거를 닦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사여의족은 일반인은 닦고 싶어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근 오력 그 다음에 이제 칠각치라고 일곱 가지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사띠. 두 번째가 뭔가요? 불법에 대한 확신. 네. 세 번째가 정진. 그 다음에가 희열삼매, 경안삼매, 삼매, 평정삼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띠가 맨 밑에 나오고 위로 가면 전부 삼매 닦는 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띠가 왜 먼저 맨 밑에 나오고 불법에 대한 확신을 그 다음에 나왔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불법도 모르는데 사띠 된 사람들이죠. 순서를 보면 좀 전에 내가 몇 분 예를 들면서 이분이 나왔는데 사리자 존자님 불법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띠는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을까요? 사띠보다 높은 삼매도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지 존자님을 만나서 불법을 딱 한마디 들었어요. 거기서 엎드렸죠.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확신 이상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매는 본인도 돼 있었으니까 쭉쭉쭉쭉 된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뵙기 전에 상수멸 등등의 해탈은 당연히 안 돼 있었어요. 그 얘기가 경에 나옵니다. 자, 칠각지는 이런 거고요. 그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아까 이건 반야의 부분 집합, 개정해 할 때.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계율의 무더기,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삼매하기 위해서 개정희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는데 팔종 아까 앞에 나온 해탈하는 방법들은 바른 생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바른 직업 없었죠. 전부 그 출가자들을 위했거나 뭐 이런 법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떡하라고? 생계 있는 분들은 또 닦아야 되잖아요. 팔정도는 생계 있는 분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가 우리 많은 대부분의 중생이 닦을 수 있는 건 팔정도다. 그리고 8정도에서 요거보다 더 높은 10정도 나오죠. 8정도는 삼매로 끝나는데 10정도는 아홉 번째가 뭐죠? 바른 지혜, 바른 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냐냐는 해탈 직전이고 나중에 육신통, 전지전능한 신통을 할 수 있는 초월지예요. 경전에 정의된 게. 그리고는 열 번째가 바른 해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개정의 계율삼매 반야 팔정도가 오히려 개정의 부분집합이다라고 경에 계시듯이 그리고 계율삼매 반야는 연기법이다 계셔요. 팔정도가 연기법이다 계신 거죠. 즉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되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되고 반야를 조건으로만 해탈한다 이 얘기예요. 조건과 원인으로. 즉 여기서 계율이 무계율이면 삼매 된다 안 된다? 삼매 없이 반야가 된다 안 된다? 반야 없이 해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정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그 유사정법경에 계시죠. 유사정법경이라는 건 유사하다. 그 사이비 할 때 사자예요. 정법이랑 유사하다. 그러니까 정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처님과 법과 승가지요.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 그건 사이비, 유사, 불교는 아니고 유사하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불법승 삼보는 우리가 불교다 하면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개 남은 게 삼매 필요 없다 할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때 그게 뭐 불교 유사한 사실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때가 오실 거를 다 아신 거예요. 지금 계율 삼매 반야에서 봤듯이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러시면서 이러셨죠. 그 유사는 뭐냐면 그 불교는 금인데 그 유사정법경에서 금 안에도 금덩이에요 전부 다. 사이비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건 돌멩이로 비유하셨어요. 돌멩이가 나오면 금은 안 없어진다. 근데 돌멩이에다 금을 살짝 입힌 금맥기가 나올 것이다. 그때 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돌멩이의 금맥기 살짝이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다. 이렇게 계십니다. 이거 이유를 경에서 여러분 뭐 해탈하는 과정은 전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삼매, 그 다음에 상수멸 이렇게 나오거나 초선, 2선, 3선, 4선까지만 나오고 해탈하는 경우도 나와요. 이렇게 삼매가 되고 나오는데도 삼매가 혹시 필요 없다가 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경을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경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성제는 여기 존재들은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100% 행복이 되라고 나는 법을 설했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교가 오세요. 괴롭게 해드릴게. 더 괴롭게 해줄게. 갑니까? 다른 종교라고 치고 그 괴로움 없애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갑니까? 가.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현자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요? 라는 이치와 방법을 물어볼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속 설하시는 게 존재들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소멸할 길을 알려줄게가 사성제 아니에요. 소멸시켜줄게. 그래서 목표는 뭐냐? 그걸 경에 여기저기 얘기하셨어요. 아까 파라망 수가 궁극의 행복이다. 파라망 샨띠 궁극의 평화다. 그러자 외도들이 비웃어요. 해탈은 상수멸 느낌이 멸한 거라고 당신이 설했잖아요. 그런데 100% 행복이라니 느낌이 없어졌는데 행복이래니 부처님이 거기 대답을 하십니다. 느낌이 사라져도 그러한 행복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셔요. 언제건 어디서건 행복이 있으면 나는 행복이라고 말한다. 사리자 존자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른 분의 질문에 거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궁극이 하니까 느낌이 없어진 소멸한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뒷얘기는 안 해요. 그건 그대가 돼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느낌이 소멸한 거기에 궁극의 행복이 있다. 그대가 돼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설명도 나중에 할 겁니다.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초선이라는 삼매가 되면 초선전이 이 욕망의 세계인데 욕계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 우리가 흔히 그 경의 즐거움이라고 한글로 아는 그거 전부 행복으로 써 있는 거예요. 쑥가 그래서 모두 나는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감각적 욕망도 여러분 행복하지요. 행복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행복이 있다. 그런데 삼매 중에 제일 낮은 초선이 되면 초선의 행복은 좀 전에 이 세계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하고 더 높은 행복이다. 더 높은 이선이 되면 좀 전에 초선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하고 더 높은 행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높은 삼선, 삼매가 되면 똑같은 어떻게 되죠? 이해하셨죠? 더 높은 행복? 사선 되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설하세요. 이어서 비상비비상처가 되면 좀 전에 그 무소유처의 행복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하고 더 높은 행복이다.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시고 비상비비상처보다 높은 해탈, 상, 수, 멸이 되면 좀 전에 비상비비상처보다 더 높은 행복이다. 그리고 더 높은 행복 정도가 아니라 파라망수가 궁극의 100% 행복이다 끝내세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어요. 느낌 없다며, 느낌 멸했다며 어떻게 행복해? 느낌에 의한 행복이 아니다. 일단 전달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쭉 욕망의 세계부터 삼매로 해서 상수멸의 해탈까지 이르셨죠. 이게 점점 더 행복하고 마지막에 궁극 행복이라고 설하셨죠.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설명하신 거에 부합하나요? 여러분이 보기에 부합합니까? 부합했다면 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삼매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상수멸까지. 그러면 일단 그 45가지는 정리됐을 거로 보는데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해탈하려면 무위도고 무위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여기까지는 이치.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끝. 그런데 우리는 삼매가 종류별로 필요하지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6개 삼매. 2개 더하기 사마타 윗바사나 2개 더하기 6개면 몇 개죠? 8개. 그 다음에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12개인가요? 그러면 20개. 5근, 5력 더하면 30개. 7각지, 8종도 15개 더하면 4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외가 아니라 아까 번외는 자비사가 있다고 얘기 드렸고 계정에도 혹시 번외 아니냐 하면 계정엔 번외라기보다 대부분이 45보리도품이 계정에 속하거나 계정에와 같은 포맷인 거예요. 계정에는 그 정이라는 게 다시 얘기해 드려도
계율,

삼매빤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외운경으로 돌아가서 얘기 드리면 우리 잘 아는 그 사상팔배의 성자 아시죠? 꼭대기에는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제일 높은 분으로. 또 혹은 이제 아라한 이런 건데 수다원 도과 뭐 사다함 도과 아나함 뭐 이렇게 읽는 거죠. 아나함 도과 아라한 도과. 도는 수다원 과부터 얘기하지요. 과는 일곱 번 안에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분. 두 번 이상만 태어나면 해탈할 분. 그러니까 두 번 이상에서 일곱 번 안짝이 해탈이 무조건 예정된 분이 수다원 과예요. 그 밑에 도는 수다원 길에 들어섰는데 그 생에 무조건 과가 예정된 사람. 법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외운경에 계시죠. 수다원 과는 뭐라고 나오냐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산수예요. 산수.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사다함 과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여기서 아나함은 계율 100% 드디어 삼매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나함은 삼매 100% 그런데 반야 어느 정도. 아라한 해탈은 계율 삼매 반야 전부 100%. 산수로 외우시면 돼요. 정리 쉽지 않나요? 지금 기준이 계율 다 있었죠. 전부 100%야. 그런데 삼매가 부분이냐 100%냐에 따라서 아나함이냐 그 밑이냐가 가름이 됐어요. 아나함은 정거천에 가서 이 세계는 다시 안 와요. 거기서 그분이 원하실 때 아무 때나 해탈하면 되는 거예요. 아라하는 해탈한 분이고 아나함은 삼매가 몇 프로였습니까? 100%. 반야는 100%가 안 된 게 상수멸이 안 됐기 때문이 아나함은.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세계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1: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2: 어, 야, 치사하게. 돌도 뜨거든. 에이,
1: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1: 부석사?
0: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도량인데 배 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1: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3: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3: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5: 스님, 아, 스님.
3: 무슨 일이십니까?
5: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3: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5: 스님, 저는...
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그렇게 선묘낭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3: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0: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4: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4: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3: 아,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0: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5: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0: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1: 아,
0: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야.

0: 곳이지?
1: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0: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1: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0: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2: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3: 도막, 혼찌검을 내줍시다.
0: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4: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5: 왜? 이게 무슨 일이냐?
6: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2: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4: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0: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6: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5: 예, 도망가자, 어서!
0: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 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1: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여러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고.

0: 백제 홍주마을의 수덕도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2: 응? 정말이냐?
1: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숙낭자였습니다.
0: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숙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숙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0: 수덕도령은 덕숙낭자의 소원대로

0: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숙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1: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0: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숙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숙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1: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2: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1: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2: 바위 속이요.
0: 그 말을 남기고 덕숙낭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0: 그 순간 덕숙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선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숙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0: 덕숙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숙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3: 결심했어.
0: 뭘?
3: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0: 좋은 자세야.
3: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0: 만공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3: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0: 좋아,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스승이신 경허스님 이야기다. 고고! 해질 무렵 만공스님은 스승 경허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4: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5: 조금만 가면 된다.
4: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랑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5: 내 너에게 가르침을 줘야겠구나.
4: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5: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4: 아유, 잡혀도 뼈도 안 남을 텐데. 아유, 어서 도망가요, 스님.
0: 그렇게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4: 아유, 겨우 도망쳤네요.
5: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4: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5: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4: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5: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4: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스님,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0: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닦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3: 자냐? 아니,
6: 근데 문은 왜 가?

0: 참고 있냐?
1: 헤이, 너 때문에 망했어.
0: 뭐가?
1: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서 소원 빌려고 했단 말이야.
0: 아, 미안 미안. 근데 소원이 뭐야?
1: 비밀이야.
0: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1: 어떻게 알았어?
0: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1: 실륵사?
0: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리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홍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리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2: 여기 복리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0: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3: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3: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0: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4: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3: 고맙소.
0: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1: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0: 그렇지.
1: 그런데 이건 뭐야?
0: 보면 몰라. 나홍선사의 부도탑이잖아.
1: 나홍선사가 누군데?
0: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1: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실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 종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0: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6: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5: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6: 예.
5: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0: 그렇게 나홍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5: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0: 되었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1: 다 실륵 덕분이지요.
0: 실륵이요? 실륵이 뭡니까?
1: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맨 신비한 굴레가 실륵입니다.
2: 그 후로 사람들은 나옹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륵의 이름을 따 실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보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의 입법 피고인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총 11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개 교구에서 치열한 병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선직 종회의원 선거는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집 대신 사찰을 찾아 합동 차례를 올리며 조상을 기리는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장소와 방식은 달라져도 마음만은 같은 수도권 주요 사찰 합동 차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호남 지역 사찰들이 본격적인 명절 연휴에 앞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과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15개 사찰이 다양한 보호시설에 따뜻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범패와 작법을 수행으로 삼아 80평생을 정진한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스님의 팔순기념 헌정집이 나왔습니다. 서울 진관사는 고불집을 봉행하고 비구니 어산 역사를 기렸습니다. 선태종의 수도권 도심 포교 도량인 분당 대광사 14대 주지에 종단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과거 굵직한 불사를 이끈 스님의 복귀에 종단 4부 대중은 큰 환희심으로 화답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제19대 중앙종회를 이끌어갈 종회의원 선거가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후보 등록은 지난 24일 모두 마감됐는데요. 교구별로 어떤 스님들이 입후보했는지 후보 등록 결과를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지난 24일 마감됐습니다. 중앙종회의원은 총 81명으로 구성됩니다.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하는데 예외적으로 교구 구성원이 많은 직할교구는 2명이 더 많은 4명, 해인사는 1명이 더 많은 3명을 선출합니다. 교구별 직선직 선출의원 외에 유령과 선원, 교육, 포교 등 10개 직능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직능대표 20명, 전국 비구니회가 추천하는 비구니의원 1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 마감 결과 신흥사와 직지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원사와 봉선사, 8개 교구본사는 배정된 의석수와 동일한 인원이 입후보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됩니다. 반면 16개 교구본사는 정수를 초과해 선거일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각 교구본사별 직선직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직할교구에는 본호 상원, 현민, 탄하, 본연, 주경, 관태스님이, 2교구 용주사는 법진, 현담, 탄대, 더군, 호진스님, 3교구 신흥사는 대연 삼조스님이 출마했습니다. 4교구 월정사는 해량, 효림, 삼해스님, 5교구 법주사는 석중, 각연, 법원, 현우, 덕현스님, 6교구 마곡사는 재민, 종봉, 대륜, 태진스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7교구 수덕사는 우봉, 수암, 허정, 정경스님이, 8교구 직지사는 자성, 진웅스님이, 9교구 동화사는 선한, 명진, 덕유, 해범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0교구 은혜사는 세림, 호암, 선홍스님, 11교구 불국사는 정수, 성주, 각천, 성재, 심담스님이, 12교구 해인사는 일규, 종인, 진우, 은기, 향록스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3교구 쌍계사는 능원, 강림, 현담스님, 14교구 범어사는 도명, 담산스님, 15교구 통도사는 보화, 정무, 보각, 해원스님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교구 고운사는 태원, 도륜, 해오, 범종스님, 17교구 군산사는 덕림, 창엄, 응묵스님, 18교구 백양사는 덕유, 성진, 무선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9교구 화엄사는 영규, 우경스님, 21교구 송광사는 시공, 일화스님, 22교구 대흥사는 설도, 향문스님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3교구 관음사는 도윤, 선화, 자경, 도성, 월공, 향림스님 6명이 등록해 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24교구 선운사는 동산, 제한스님, 25교구 봉선사는 보관, 성우 스님이 출마했습니다.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분야에는 총 23명이 출마했습니다. 법성, 경암, 진화, 서봉, 선지, 진각, 법륜, 덕상, 탄웅, 진어, 현무, 효

0: 명, 성행, 법주, 영일, 정범, 도림, 무경, 각진, 향성, 원충, 성화, 탄원 스님이 출마해 1.1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비구니 의원은 정관, 진상, 법회, 설해, 은광, 주석, 금해, 해능, 서원, 수경 스님입니다. 19대 중앙종회의원에는 총 117명이 출마해 전체적으로는 1.44대1의 경쟁률을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8개 본사를 제외하고 16개 본사는 높게는 3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능대표와 비구니 의원은 오는 10월 12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며 각 교구본사 직선직 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해당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열릴 예정입니다. 사부대 중에 목소리를 대변할 제19대 중앙종회가 어떤 진용으로 꾸려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 대신 사찰을 찾아 합동 차례를 올리며 조상을 기리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차례를 지내는 장소와 방식은 달라져도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서울 주요 사찰들의 합동 차례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정성스레 우려낸 맑은 차를 올리고 가족들이 나란히 위패 앞에 섭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조상령과의 극락왕생을 염원합니다. 차례상에는 육류와 오신채를 제외한 나물과 두부전, 제철 과일이 오르고 술 대신 차를 공양 올리며 불교식 예법을 따릅니다. 오전 7시에 시작된 서울 조계사의 합동 차례에는 이른 아침부터 부모와 자녀 등 수많은 가족이 법당을 찾았습니다.
3: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문화가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음식이고 뭐고. 그래서 또 영가 입장에서는 부처님 연부를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계사로 모셨어요.
4: 근데 바쁜 현대 생활에서 안 하게 되면 자꾸 잊게 되잖아요. 아, 그동안 차를 못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꾸준히 우리 조상들 모시려고 이렇게 첫 시작을 했습니다.
2: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과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한데 모이면서 서울 강남 봉은사에도 추석 차례를 올리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동 차례를 봉행했고 세찬 빗줄기에도 차례객들은 대웅전을 가득 채우며 마음을 다합니다. 스님들의 축원 속에 불자들은 선망 부모와 조상 영가의 위패 앞에 향과 차를 올리며 불교식 법식에 맞춰 배례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도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조상을 향해 예를 다하는 합동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는 불교를 행복의 종교라고 설명하며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5: 정말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불보살을 의지하는 일, 그 의지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만큼 불보살은 나에게 가피를 주는 겁니다.
2: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을 밝히고 불보살의 가피를 믿는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집에서 차례상을 마련하던 모습에서 사찰에서 함께하는 합동 차례까지 명절을 맞아 조상을 기리는 추석 차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추석 당일의 풍경은 서울과 지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도 선망 부모와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합동 차례가 봉행됐는데요.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냈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가을빛이 짙어가는 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추석 아침. 천년고찰 월정사 경내에 모인 가족들이 부처님 전에서 조상의 넋을 기리는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정성껏 마련한 공양물과 차를 올리며 두 손 모아 절을 올리는 불자들의 얼굴에는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7: 또 이렇게 사찰을 방문하면서 또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만나지니까 여행처럼 차례를 또 지내러 오시는 것 같아요. 고령화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자식들이 같이 함께 나 마음이라도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6: 차례를 올리는 불자들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과 함께 가족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가족과 함께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0: 조상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지금의 가족이 있기까지 이어진 인연과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1: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잘 되자고 그래 조상님한테 인사드리고 잘 부탁하는 거 그래서 왔습니다.
2: 늘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죠. 그래서 올 때마다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옵니다.
3: 아무래도 이렇게 사찰에 합동 차례나 제사를 같이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거에 동참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올려서 부부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0: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는 문화가 점차 간소화되는 가운데 사찰에서 가족이 함께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는 또 하나의 명절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조상의 은덕을 되새기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추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4: 고소한 전 군든 냄새와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명절 밥상. 호남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추석을 맞아 학대 피해 아동부터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자립의 힘까지 실어준 자비 나눔의 현장을 조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지난 23일 광주 자비 신행회에서는 스님들의 산적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묵혀둔 공양주 시절 솜씨를 다시 발휘한다는 스님의 표정이 더없이 밝게 빛납니다. 사회 곳곳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추석 명절 분위기도 이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남 광주 지역 사찰들의 명절 맞이 자비 나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원정사 도계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원스님, 등림사 지선스님, 정심사 석원스님, 김삼옥 상임이사 등 불자들이 학대 피해 아동 심태에 전달할 추석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포장된 선물거름이에는 관식과 송편, 과일, 양념갈비, 전, 송편 등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으로 만든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6: 오늘 이 음식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행복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스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5: 같은 날 만경사 시공스님은 피해 여성 지원시설 세 곳에 과일과 생필품 등 추석 선물을 지원했습니다. 시공스님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설 여성과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빨리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온유사 해청 스님이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을 방문해 아동 공동생활시설 13곳에 추석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꾸러미에는 쌀과 양념에 재운 고기, 생활용품, 과자, 송편, 과일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습니다. 앞서 21일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추석 선물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만 18세를 넘겨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고창 선운사 도소람 신도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7: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자립 청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5: 때마다 잊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있는 도소람 스님과 신도들의 응원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8: 저희 동구 자립 청년들이 한 65명 정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귀한 선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선물보다는 스님이 저희에게 지지해 주시는 그 응원, 그 큰 어른이 있다는 그런 믿음,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5: 이번 추석에도 보감사 도성스님, 정심사 중현스님, 광덕사 동진스님 등 15개 사찰이 자비신행회와 함께 위기가정 아동부터 청소년, 이주민 노동자, 자립준비 청년, 독거 어르신, 학대 피해 아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조계종 제19구 본사 전남 구례 화엄사가 지난 23일 종사 명곤 스님의 연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습니다. 화엄사 범음료에서 화엄 문도장으로 엄수된 연결식에는 회주 종열 스님과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한 산내 대중 스님 등이 동참해 명곤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우겠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경내에 새로 조성한 연화대로 이윤됐으며 사부대중의 극락왕생 발언 속에 다비식

0: 이 거행됐습니다. 지난 21일 법납 55년 세수 73세로 원적에 든 명곤 스님은 도천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하고 호학 양성과 수행 정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평생을 범패와 작법 수행으로 한국 불교 어산의 맥을 지켜온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 어장 동희 스님의 팔순을 맞아 스님의 80년 원력과 삶을 담은 헌정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열린 뜻깊은 봉정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1: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이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헌정집을 올립니다. 일평생 한국 불교 어산의 맥을 잇고 지켜온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80년 발자취가 담긴 책입니다.
2: 스님의 소리는 곧 범엄이고 행동은 작법으로 오늘 우리 후학들의 큰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1: 진관사는 어제 국행수륙제 3제 봉행에 앞서 동희 스님 팔순 기념 헌정집 장엄 세계의 수행자 발간을 부처님 전에 고했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서울 청량사로 출가한 동희 스님은 11살에 어산에 입문한 뒤 오직 소리와 몸짓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불교 역사상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어산어장에 지정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 스님과 회장 광용 스님, 대만 비구니 스님들도 먼 걸음을 달려와 축하를 전하며 국경을 넘어선 찬탄과 환희심을 나눴습니다.
2: 어산어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어 불교 전통 문화를 꽃피우고 석가모니의 출가 정신을 삶의 숭고한 모습으로 지켜가고 계십니다.
3: 더욱 강건하시어 맑고 깊은 법음과 따뜻한 법향을 오래도록 이어주실 것을 발언하며.
1: 헌정집 장엄세계의 수행자는 스님 곁에서 가르침을 전수받은 제자들의 존경과 진관사 수륙보존회의 지극한 정성이 모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4: 스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행복하시고 후학들 위해서 범패가 영원하고 작법무가 영원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1: 학계와 연구진, 문도들의 노력이 더해진 책은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비구니 어산의 전승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5: 한국 불교의 소중한 어산 전통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작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을 전하며 선대 스님들께서 물려주신 귀한 전통을 잘 지키겠습니다.
1: 80평생 어산의 맥을 지켜온 동희 스님의 수행 원력이 담긴 이번 헌정집은 한국 불교 전통 의례를 후대에 전하는 밝은 법등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천태종의 수도권 도심포교 핵심 도량인 성남 분당 대광사 제14대 주지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과거 대광사의 굵직한 불사를 이끌었던 월도 스님의 복귀에 종단 4부대중은 진산식 현장을 가득 메우며 환희심을 나눴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도심 속 명상 쉼터이자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보전으로 널리 알려진 분당 대광사. 집전 소리에 맞춰 길게 줄지어선 신도들의 환호 속에 월도 스님이 환한 미소로 법당에 들어섭니다.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어제 대광사 제14대 주지 월도 스님의 취임을 알리는 진산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민기용 신도회장은 과거 미륵보전 낙성 등 대광사 발전에 헌신하고 대구 대성사를 거쳐 다시 돌아온 월도 스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7: 스님께서는 현 정각인 지관전을 비롯해서 2017년 동양 최대 신뢰 미륵 대부를 모신 미륵보전을 낙성시키시고
6: BTN 불교TV 월도 스님의 이게 불교이지 등을 통해 불자들과 친근하게 호흡해온 소통의 아이콘 월도 스님. 스님은 불교의 본질이 부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심하는 데 있다며 대광사를 화합과 상생의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원력을 밝혔습니다.
7: 불교는 궁극적 목표가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빨리 가기보다는 함께 가고 큰 이익을 얻기보다는 나눔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본질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6: 법상에 오른 천태종 감사원장 경혜 스님은 수행 도반인 월도 스님의 귀환을 본래 자리에 돌아왔다는 한지 본처에 비유하며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8: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 몸은 대성사도 가 있고 삼학사도 가 있고 원흥사도 가 있지만 마음 한 자락은 항상 이곳 대광사에 놓고 살아간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 교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한 마음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9: 불자님들이 한 두 배로 좀 포교가 많이 돼서 광사 불자님들이 두 배로 더 늘어나시고 불사의 중흥도 이루시고
10: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몇 년이 우리 대광사가 월도 스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대광사 합창단의 축가와 참석자 전원의 관음 정진으로 여법하게 회향한 진산법회. 대광사는 월도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도권 포교 거점의 위상을 다져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강원도 원주 지역 불교 문화 발전과 실행 활성화를 이끌 원주 불교 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개원식에는 최상공 원장과 김동아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문화원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동참대중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며 문화원이 지역 불교 중흥의 초석이자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수행도량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원주시 행구로에 자리한 문화원은 경전 연구와 인문학 강좌,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 서광사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흥겨운 축제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서광사는 지난 20일 경내에서 제4회 아름다운 절 서광사 노래자랑을 열고 지역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지 지환 스님은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성남시 사업 및 불교시설 복지관 총연합이 주관한 행사에서는 주민 노래자랑에 이어 국악인 남상일 명창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국대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가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총동문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300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식과 설거지, 재료 손질 등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동문회장 운남 스님은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동문 회원들과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기치 아래 급식소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가볍게 흔들며 일어납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가슴은 앞쪽으로 쭉 내밀어 줍니다. 다리는 바닥에 안정되게 두고 팔은 몸통과 다리 위에 붙이고 손은 무릎이나 배꼽 아래 편안하게 내려둡니다. 턱은 가볍게 당겨 정수리가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시선은 가볍게 아래로 툭 떨어뜨리거나 살포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혀는 윗니 뒤쪽 입 천장에 닿게 하고 평안한 마음과 미소 띤 얼굴로 자리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호흡을 따라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코 앞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또는 아랫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느낌 또는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숫자를 세도 좋습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나을숨.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가버린 과거의 허상이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 일랑 놓아버리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집착도 판단도 저항조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을 오롯이 받아들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합니다. 우주란 시간과 공간의 총체라고 하지요. 내가 보는 우주는 모두 과거의 모습인지라 각별의 위치에 따라 빛을 통해 내게 보내진 모습은 이미 영급의 세월이 흘렀건만 우주는 한 하늘로 어우러져 과거의 우주가 현재의 나와 함께하니 미래의 나 또한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겠죠. 138억 년 전 한점에서 시작된 우주의 첫 하늘이 열리고 점이 점으로 이어져 은하계를, 태양계를, 그리고는 마침내 지구별로 이어져 왔다 하지요. 46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나고 35억 년 전 이 땅의 최초의 생명이 시작된 후 600만 년 전 유인원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확률의 신비를 통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했으니 이토록 놀라운 인연을 통해 이어져 온 업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나를 이루는 흙, 물, 불, 바람이라는 4대 원소는 나의 생과 인연되어 나의 일부를 이루다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다른 형상으로 이어져 가니 무엇이 나란 놈인가? 나라고 불리는 몸속 구조 또한 대우주의 구성과 별 다름없이 99.99%가 텅 빈 원자로 구성되어 텅 빈 공간 듯 하다가도 인연 따라 무엇인가로 이름 지어지고 모양 지어져 나타나니 나와 우주의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네. 지금 이 순간이 이어져 이 생의 백년을 이루고 먼 할아버지적부터 이어져 와서 내 자식, 내 손자로 이어져 갈 수백만 년의 시간을 두고 보면 급할 것도 수두를 것도 없지요. 한순간 단 하나만이라도 멈춤과 알아차림에서 비롯된 바른 습관으로 순업을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깨달은 자로 자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올지라도 지금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기

하라고 했나 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변한다고 나를 구성한 원자가 사라진 것도 새로 생겨날 것도 아니니 어디선가 또 다른 모습을 이루어 이어져 갈 터이니 생급의 세월 동안 쌓인 먼지랑 훌훌 털어내고 좋은 기운들로 차곡차곡 다시 쌓아가는 즐거움을 누려봅시다.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앉은 자리. 지금 여기에 아름다움이 모든 진리가 오롯이 다 존재하니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제 다시 크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어지러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목고 스티브 잡스 선명상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목고 이것이 뭐죠? 네, 힌트를 드린다면 금강경 속에 나오는 구절을 연상하면서 이 얘기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어디에도 머무름없이 그 마음을 내주어라. 네, 이 메시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티브 잡스, 그가 창업했던 회사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연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이 맞을까요? 네,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팔로알토 지역에서 조그만 창고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 했던 게 컴퓨터죠. 네, 세상에 애플의 첫 제품으로 내놓았던 게 1983년에 리사라는 컴퓨터입니다. 네, 일체형 컴퓨터죠. 네,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컴퓨터를 개발했나요? 아니죠. 네, 컴퓨터를 개발했던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조립이죠. 마치 용산에서 우리가 부품 갖다가 만들듯이. 네, 진정한 창조나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체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사라는 최초의 컴퓨터는 실패작이었지만 초기니까 너무 비싸니까, 네, 이어서 다음에 아이맥이라는 컬러풀한 일체형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애플은 쥐꼬리 같이 생긴 마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마우스라는 물건을 하나 더 답니다. 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뭐죠? 네, 아이패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아이패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MPC 기술이나 테크가 먼저 나왔다고도 할 정도로 애플은 후발주자에 불과했던 거죠. 네,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것밖에는 없죠. 그러다가 마지막 아이패드의 모습이 2007년에 처음 스마트폰이란 거를 애플이 내놓으면서 가졌던 그 모양을 아이패드 마지막 단계에서 유사한 형태로 가게 된, 네, 거기까지죠. 자, 이 과정에서 과연 애플은 무엇을 했는가? 진정한 혁신이 맞는가? 네, 일체형 컴퓨터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있었다. 네, 당시에 IBM 위주의 컴퓨터에서 쓰고 있던, 네, 사용법이 DOS, DOS라는 DOS 체계였죠. 이 DOS 체계의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요즘 이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웁니다. 컴퓨터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의 컴퓨터는 컴퓨터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애플이 뭘 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으로 그려진 아이콘의 형태로 넣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픽 UI, GUI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애플이 제품에다가 이 GUI라는 그림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힘들고 복잡한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 그림에 보니까 온업인 것 같아. 네, 프린트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네, 그렇게 누르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그러면 GUI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GUI란 거를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개발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바로 이 GUI라는 발명은 팔로알토에 있던 제록스, 복사기 만드는 회사죠. 제록스에서 만든 발명이었어요. 근데 정작
제록스는 자신의 GUI에 대한 가치, 미래 가치를 보지를 못했던 거죠. 남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 못한 거를 스티브 잡스는 가져다가 제대로 쓴 거죠. 자, 이렇게 GUI 그림으로 만들어진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만들다가 보니까 어때요? 도스 체제에서는 이 이동이란 게 뭐죠?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림으로 사방팔방에 늘려져 있고 이걸 사용하려다가 보니까 키보드 화살표를 통해서 아래 위 좌우로 가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다? 마우스라는 물건. 근데 휙 나라는 구석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죠. 클릭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마우스라는 거 대단하죠. 하지만 이 마우스 또한 네, 스티브 잡스나 애플의 발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 네, 스탠포드 연구소, 네, SRI라는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발명해서 특허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제대로 된 사용을 해보지 못하고 남은 잔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스티브 잡스가 그 진가를 알아보고 불과 몇 천만 원의 사용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특허의 생명은 끝나버리죠. 네, 20년 보호 기간이 끝나버리면서 자유품으로 왔습니다. 저 뭘 했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혁신인가요? 창조인가요? 발명인가요? 아니요. 뭐였죠? 보는 눈 하나만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스마트폰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카르트 톨레의 말이 상당히 우리 선명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메시지 전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는 간단한 이유는 생각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기를 통해서 네, 나타나는 철학은 스티브 잡스가 네, 선불교의 영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관이었다라고 저는 자주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상당히 방황의 기간들을 거쳐서 네, 인도의 초월 명상 등의 영향을 받다가 종국적으로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유역에 많이 들어와 있던 일본 선불교 선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서성은 바로 당시 미국에 들어와서 선불교를 많이 보급하던 스즈키 순류 선사의 제자였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서성은 스티브 잡스에게 그 참선적인 선불교적인 선명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스티브 잡스는 그 선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스즈키 순류 선사의 대표 서적책이 네, 선심 초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초심이라는 얘기. 어떤 게 초심이죠? 겸손한 자세. 안다? 내세운다가 아니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눈 총알하게 뜨고 총명하게 뜨고 보려고 눈 반짝반짝 그러면서 사물에 대해서 골몰하게 쳐다보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바로 이거죠. 네, 열린 자세에서부터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안다가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비유. 네, 그를 통한 네, 공간 찾기. 그 여유에서부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거기에서부터 무한한 가능성이 발견되게 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상이 네, 선심이고 초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심 초심 네, 결국 참선에서부터 그 많은 오늘날 애플을 이루어냈고 오늘날 우리가 하루 종일을 빠져 사는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 그 제품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세자의 한문 단어로 자주 풀곤 합니다. 첫 번째, 파, 깨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틀을 깨라. 네, 우리가 참선 불교에서 참선에서 선종에서 하는 방법이 뭐죠? 네, 화두를 잡고 들어가죠. 네, 화두를 잡고 들어갑니다. 네, 그 화두를 잡고 들어가는 수행을 뭐라고 하죠? 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화두에서 둘을 빼고 간화두선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화선의 뜻이 뭡니까? 네, 간, 볼간이죠. 본다. 뭐를? 네, 화두, 말 대가리, 말 앞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보는 수행이 간화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대부분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핸드폰이요? 스마트폰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맞죠? 스마트폰, 핸드폰.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전화기.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그 어디 쓰는 물건? 통화하는 데 쓰는 물건.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 물건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사업에 들어왔던 게 2007년 무렵이에요. 자, 2007년 무렵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 이전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통신의 통짜도 모르는 회사였어요. 통신 개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자, 휴대폰,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휴대폰 하면 생각나는 업체는 차라리 벽돌폰으로 알려졌던 무선 전화기 시대의 모토로라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2007년 무렵에 이 휴대폰의 글로벌 넘버 1은 노키아, 넘버 2는 삼성.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애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통신의 통짜도 모르고 통신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바로 보는 눈이었다는. 자, 1등의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1등의 저주. 1등을 뭘 하려고 하죠? 자리를 지키려고 하죠. 집착하기도 하죠. 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계속 가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되나요? 되지 않죠. 네. 이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는 어차피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당시 세계를 보니까 통신 내가 개발 안 해도 퀄컴에서 인텔에서 삼성에서 AP라고 얘기하는 통신 모듈을 갖다가 쏘면 돼. 깡통? 사람들이 보는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 애플이 공장 있나요? 없어요. 어디서 갖다 쓴다? 당시에 삼성에서 또 갖다가 써요. 카메라 모듈? 마찬가지죠. 삼성전기나 등등에서 갖다가 꼽아요. 뭐 했어? 조립했어.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했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됐다? 다음에 등장하는 철학이 단입니다. 단순이라고. 예, 이 단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선명상 선불교 참선할 때 나타나는 선이라는 한문을 자세히 보세요. 왼쪽에 뭐가 있죠? 본다가 아니라, 본다도 아니라 그냥 보인다. 보일 시. 오른쪽에 뭐가 있죠? 단순할 단. 단순하게 보인다. 단순하게 보인다. 그거예요. 가장 단순한 상태가 뭘까요? 빈 공간, 텅 빈 것만큼 단순한 공간은 없죠. 네. 이 텅 빈 공간을 본 거예요. 이 텅 빈 공간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가 얘기했던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가 생각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멈출 줄을 몰라서예요. 멈출 줄을 몰랐어요. 더하기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나 진정한 창조는 빼기에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완전함이 보인다. 뺄 수 없을 때 완전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전화기는 어떻게 했어요? 잠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는 블랙베리라고 하는 휴대폰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키보드가 자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네. 블랙베리의 성공에 힘입어서 너나 없이 PDA폰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네. 창은 요만한데 키보드가 점령하고 있는 자리가 엄청납니다. 자, 키보드가 점령하고 있으니 입력하는 거 외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거죠. 네.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공간으로 고급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텅 비워 놓고 나니 어떻게 돼요? 텅 비워 놓고 나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아까 개념을 깨고 나니까 개념을 깨고 나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실제 하루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기라는 개념에 묶여 있나요? 아니죠. 통화 몇 번 하세요? 아마 하루 종일 한 통화도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뭘 하세요? 어떤 분은 사진 찍고, 어떤 분은 영화 보고, 어떤 분은 음악 듣고, 어떤 분은 채팅하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기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면 어때요? 다시 말짝 도루묵이 되죠. 네? 또다시 빈 공간이 되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이 되니까, 그 다음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진정한 무한한 가능성이다. 깼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왔고, 단순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 그 어떤 거든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에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복잡한 경계와 규칙을 깨라.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 파워 켜고. 그러면 창 뜨고, 그죠? 창 뜨면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기능을 클릭하면 그 기능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 뭐 하세요? 플레이. 몇 번 했어요? 단 세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끝나면 뭐죠? 또 공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함을 기본에서부터 어떤 말에 갇히지 않고 그 틀을 깨고 복잡함을 깨고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 창조적인 게 어디, 이것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오늘의 메시지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어때요?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보였다가, 내가 떠나고, 아무것도 없었다가, 개똥이가 나타나고, 개똥이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강아지가 나타나면 강아지가 보였다고.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물건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 하면 우리가 선불교에서 뺄 수 없는 화두가 말씀이 직티인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던져진 돌이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 던진 사람을 찾아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찍어내라 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예의가 이런 겁니다. GUI라든지 비워두고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난 게 진정으로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관점에 접근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보라. 이게 어디서 나왔었죠? 선심, 초심이라고 그랬죠. 아마존 또한 네, 명상실을 건물마다 두고 있을 정도로 네, 선불교적인 관심이 높은,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회사입니다. 아마존의 모토, 구호라고 하나요? 아마존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ways day one 골뱅이 at 아마존이라고. 아마존에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초심으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를 바로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복잡한 기계라든지 복잡한 과정들은 그거는 개발자들이 고생을 해주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죠? 네, 복잡하게 배워하는 것도 싫지만 카메라 지고 노트북 들고 MP3 플레이어 들고 뭐지 뭐 이래가지고 어디 나서겠어요? 네, 단 하나의 가벼운 물건으로 이 모든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네,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꿰뚫어 봤던 겁니다. 결국 네,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복잡한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장 보편적인 가장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싸게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높은 기술이나 방법들을 채택해서 네, 채택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답을 주기 위한 예, 여기에 키가 있었다. 예, 성공의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상은 바로 선불교에서 온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예, 틀을 깨야 말에 갇히는 게 아니고 화두를 깨야 머리 화두 말 앞에 있던 생각 그 생각 앞에 있던 마음을 보아야만 본질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 틀을 깨니 복잡한 규칙이나 경계가 없이 단순하게 훅 들어온 가장 단순한 공간 공이 비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우고 놓고 보니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된다. 직. 예. 그래서 파단직. 예, 정확하게 선불교의 가르침을 상업적인 제품에서 그대로 구현한 거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고정된 관념을 깨고 네,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갑자기 훅 세상이 열리고 훅 보이는 밝은 대낮에 너무 명명백백하게 말로 풀려고 없이 보이는 네, 그 세상, 그 깨달음 통찰력이 다가올 것이다. 이게 진정한 혁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서양의 소위 말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놀라운 부분들이 물질적인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신,

세계를 통해서 엄청난 가치관을, 영감을 얻었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제가 억지로 붙인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애플 창업과 이 기업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머리 깎고 일본의 어느 절에 스님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선불교 명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던 유발 하라리 또한 마찬가지죠.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연히 명상에 접하게 되고 이 명상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겼고 이 해안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바라본 결과 사피엔스라는 책, 호모데우스라는 책 이런 유명한 명저들을 남기게 된 만들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명상이라는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 복잡한 과학기술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정신세계 그 중에서도 명상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명상, 불교는 뒤떨어진 종교다, 뒤떨어진 믿음이다가 아니라 불교야말로, 명상이야말로 이 명상은 불교의 뿌리를 두고 나왔던 것이고 이 불교 명상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중심의 세계,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불교는 신학이 아니다. 신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절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간 존중, 인간 중심의 철학 인문학이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 더 맞았, 현대인 기준으로는 최소한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선구자라는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가.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것은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말과 어떤 면에서는 맥락이 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 주위에서 항상 품고 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참선, 그 명상의 진가를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들쑥날쑥 들쑥날쑥

호흡이 평안해지면 몸도 마음도 평안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행복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다 보면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도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찍어온 점들만이 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래 언젠가는 지금의 순간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들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조금 어려운데 불교가 어려워요.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번 시간 제가 이제 불교의 존재에서 윤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있어라고 계속 느끼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어에서 내가 있어라고 하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작자가 있으면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냐고요. 내 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냐고요. 작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걸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불교를 공부할 때 꼭 이 세 가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막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원음의 말씀에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하신 것이 무상고 무한대, 이것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는 오냐, 오온이 뭘까, 이걸 이해하는 건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반복할게요. 나라는 껍데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빵 냄새가 쫙 왔어요. 빵 냄새가 딱 오면 내가 아 좋아 느꼈어요. 제가 저번 시간 좋아인데 싫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느낌이 쫙 왔는데 아 싫어. 왜 빵 냄새가 싫을까요? 내가 빵 냄새에 빵 많이 먹고 막 살이 많이 찌고 해갖고 안 좋아서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빵 냄새가 딱 왔는데 야 이 빵 냄새는 내가 싫어. 아 싫어라 그러면 이게 잘 설득력이 없을까요? 다 좋을까요? 어쨌거나 싫어 딱 나오면 수의 이제 느낌의 싫어가 딱 나오면은 인식해야 돼요. 상이 탁 올라가고 이거 빵 냄새야? 그러면 행동이 아 내가 빵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었어 갖고 아팠는데 행이 쫙 올라오고 이게 올라오고 탁 오니까 그럼 피해야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식이라는 것이 식이라는 것이 아 빵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피했네. 아, 이제 아프지도 않고 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힘들까요? 그냥 좋은 걸 해볼까요? 다시. 빵 냄새가 쫙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는데. 그럼 나의 육체 색과 빵 냄새가 딱 만났어요. 만나고 냄새가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좋았어요. 아, 좋아. 수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바로 딱 연결되면서 이것은 빵이네 하고 인식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빵인데 먹고 싶어 하고 간 거예요. 그게 행이에요. 이것이 업인 거예요. 모든 업은 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행에 이루어지는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귀함, 천함, 부귀 이러한 사람의 그 사람의 성격이 나눠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자성이 있고 내 안에 신성이 있으면 인도의 계급체계처럼 태어날 때부터 신성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지만 불교는 이걸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행위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나는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그냥 업에 의해서 그러면은 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의 행위 업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됐는데 이 방법을 바꿔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행은 이 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식에. 이것이 업입니다. 업. 이 업에 그러면 내가 인연과라 그래서 무언가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이 행이라는 업이 말씀드렸듯이 내가 역사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시간만 되면 책을 보고 막 상상을 합니다. 책을 봤는데 고조선은 무슨 세형 동검이 있고 무슨 동검이 막 있고 이게 막 멋있겠네 막 생각하고 통일신라 시대에 저기 관이 있는데 왕관이 있어 해서 이렇게 신라 관이 있잖아요. 이거 왕관이 아닙니다. 금관입니다. 이거 부장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 이렇게 뭐 드라마에 보면은 신라의 왕들이 그 이렇게 사슴뿔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죽을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사슴이라는 거는 하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는 저 북방의 어떤 민족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슴은 하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부장용으로 넣은 거예요. 왕관은 따로 있어요. 왕관은 이렇게 꽃가래 쓰는 게 따로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역사 문화를 좋아하니까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럼 박물관에 딱 가면 연이 돼서 그러면 제 안에서 막 모든 상상이 다 나와요. 막 즐겁게 막 얼굴에 미소, 마음에 평화, 막 행복감 막 누리는 거예요. 그게 과보, 과보, 인과 과보, 연은, 연은. 그러한 박물관을 가는 연이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업의 행위는 언제나 나에게 다가온다. 금생이건 다음 생이건 그 다음 다음 생이건 말씀하시는 거고. 불교는 철저하게 윤회 속에 있는 겁니다. 윤회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다 암경의 원음의 말씀은 윤회를 통해서 존재의 실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윤회가 없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큰 문제가 돼요. 자, 이건 잠깐 놔두고 연기. 그러면 연기는 뭐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파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파도? 파도가 막 칩니다. 제가 파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파도로 바람이 불고 막 오니 달이 나를 끌고 막 하면서 내가 막 갑자기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거기에 나의 작자는 없죠?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오면은 더 크게 파도가 움직이고. 그것이 연기. 연기. 달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 있고 물이 움직이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의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이 있으니까 이게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고 이 말씀 연기 파도 빵 냄새 박물관 이것을 갖고 온 업 과보 인과 연 연기 이 양극단에 끄달리지 않아 있어 없어라는 착각 때문에 자꾸 고정된 어떤 가래를 만들고 이런 것들 버리는 거 아니야 중도 이겁니다.

그런데 윤회라는 것, 부처님의 윤회라는 것, 윤회가 왜 중요할까? 업이 윤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업이? 업이 윤회해야 되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업이 윤회해야 되는데, 업이 윤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업이라는 것이 무언가가 있어서 업을 끌고 가는 무엇이 없다고 한다면, 윤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윤회가, 그러면, 윤회를 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한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불교가,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서기 전후 이때 막 부파불교에서 가장 고민하고 했던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과보 말씀도 했고, 우리 공덕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선행을 하면 선과가 있고, 악행을 하면 악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박물관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악행악가 선행성가가 무언가에 저장돼야 되잖아요. 저장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민이 되고 불교가 너무나 큰 질문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자성이 없는데, 내 안에 아트만이 없는데, 내 안에 본질이 없는데 무엇이 선업을 갖고 갈 거고 무엇이 악업을 갖고 갈 거고 무엇이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불교계에 윤회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윤회가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된다고요? 인과가 사라져요. 인과, 연도 사라져, 연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윤회가 없는데 선과는 왜 필요하고 윤리는 왜 필요하고 도덕적 삶은 왜 필요하겠어요? 윤회가 없는데. 그래서 윤회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의 한계 속에서 윤회 없음이라는 걸 갖고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을. 윤회가 없게 되면 또 무엇이 없게 될까요? 결정적으로 니르바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니르바나라는 건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탐진치 삼독은 윤회 속에서 악업, 성과, 가래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탐진치 삼독이 없는데 윤회가 없으면 그걸 일으키는 작용이 없는데 어떻게 성불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이야기는 궁금하시면 계속 한번 영상을 보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교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선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요. 그래서 저는요, 이건 저 개인적인 건데, 우리가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으면 선행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님들이 모여서 공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제가 공양비를 내려고 노력해요. 왜? 그 스님들이 얼마나 선행 성과를 짓는 분이셔요. 거기에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공양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 그러면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복덕이 쌓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스님들이 공양할 땐 제가 먼저 공양비를 내려 그래요. 근데 어저께도 스님들이 모여서 공양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공양비를 내신 스님이 계셔요. 저보다 더 불사를 잘하시고 저보다 더 공덕이 많으시는 스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그냥 밀다시피 하고 공양비를 내셔요. 그거 보면서도 또 느꼈어요. 야, 선업 짓는 건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부처님, 제자, 불자 여러분, 절대 선업 짓는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우리 불교 방송에서도 ARS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쫙 뜨잖아요.
잠깐 한번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면 내가 선업 짓는 겁니다. 060-8007-000 꼭 선업 지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뭘 선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죠? 복전이에요. 복전. 부처님이 복전이듯이 저는 부처님 제자니까 복전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을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선을 권하며 사세요. 그것이 나에게 공덕으로 쌓입니다. 내가 선을 권했는데 저분이 저의 선을 권한 것을 듣고 선한 행위를 해요. 그 행위의 공덕이 다 움직이면서 저에게도 공덕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권선하는 겁니다. 권선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윤회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복덕도 있을 수 없고 성불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불교계에서 좀 놀라울 수 있는데 업의 윤회를 설명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나트만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분들도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업이 윤회하는 요 윤회하는 전생 내생 금생 할 때 끌고 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일체 유부라고 유명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의 어떤 학문 집단이에요. 부처님 열반화 중한 2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저기 간다라 지역에서 이렇게 부처님 제자분들이 무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윤회를 하는데 업이 윤회하는데 업이 윤회할 때 이 업을 끌고 가는 본체가 있는 거야. 겉은 다 변하지만 이게 체는 변하지만 본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요 이야기에 반발해서 또 경량부라는 유명한 부파가 있어요. 이 부파는 다시 이 설일체 유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분석해갖고 구사론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해서 있어라는 개념으로 바라봤는데 그렇게 되면 무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경량부는 경,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윤회를 한번 설명해 볼 거야 우리는. 업을. 그러면서 경량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냐면 업이 윤회할 때 어떠한 것, 본체나 어떤 것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찰나생 찰나멸한다. 이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나생 찰나멸. 그래서 업이 윤회하는 것을 해결했어라고. 그런데 찰나생 찰나멸은요.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찰나에 멸하면 어떻게 전달해요? 업을. 찰나에 생하고 있으면 어떻게 멸해요? 그러면 업이 어떻게 전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논리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설일체 유부의 논리적 오류와 경량부의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시는 분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부처님의 무상고 무아 중도 연기의 입장에서 업의 윤회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갑자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2의 부처라고 하시는 누굴까요? 용수 스님. 나가르주나. 용수 스님이셔요. 용수 스님은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계셨던 분이셔요. 다시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업의 윤회에 대한 고민이 용수 스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실 때까지도 고민된 거예요. 그러나 용수 스님께서 설일체 유부의 본체라는 거 이건 무아에 어긋나잖아 비판하시고
아니, 설치

경량부의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도 업이 상속되는 건데 이걸 하나의 실체로 놓고 찰나생 찰나멸도 논리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야라고 비판하시면서 공이라는 개념으로 연기를 설명하신 거예요. 어렵죠?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공이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어려워서 지금 현대에도 공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은 없어가 아닙니다. 공은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 파도가 치는데. 파도라는 것이. 연에서 있는 형상일 뿐인 거야. 그럼 파도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안 되죠. 연기죠. 그것이 중도죠. 그것을 공으로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공은 그래서 연기고 중도고 무상고 무아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모르시면 암기하세요. 공은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나가르주나. 나가르주나 나가 이건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나가 나가르주나는 용수잖아요. 용이고 수는 나무 밑에 태어나서 수예요. 나가르주나도 그런 의미인데 나가가 용을 뜻해요. 용. 그러면 우리 한자권에서는 용이 뭐죠? 하늘을 쫙 이무기에서 여의주를 탁 물고 하늘을 나는 게 용이잖아요. 그죠? 나가가 그 용일까요? 나가는 그 용이 아닙니다. 나가는 왕 코브라, 킹 코브라 신이에요. 그래서 저기 우리 캄보디아, 저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너무 좋아서 우리 신도분들하고 한 몇 년을 갔어요. 한 7년, 8년 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앙코르와트의 그 성에 들어갈 때 이 해자 지나갈 때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선신 악신이 뱀꿀 이렇게 붙잡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어요. 선신 악신이. 그 뱀이 나가. 용신이에요. 뱀인 거예요. 뱀. 나가. 그런데 이 나가가 물의 신인 거예요. 또. 그리고 혹시 이런 불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홉 마리 이렇게 코브라가 부처님이 선정해 드셨는데 쫙 받치고 그늘을 쫙 가리고 계신 거. 광배의 모습인데 이렇게 가리고 계신 거. 저 캄보디아나 저 남방불교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가리고 계신 불상이 멋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예요. 나가. 나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딱 탄생하셨을 때 우리 관불식 하잖아요. 그때 물을 뿌려주신 그 신도 나가. 나가에 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역경할 때 중국 사람들은 이 나가가 한자가 없고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어떤 역물이 있는 거예요. 용. 물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으로 한자가 번역된 겁니다. 중국 경전을 볼 때는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전 해석이 힘들어요. 주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주장합니다. 지금은 한자 경전 보지 마시라고. 이미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한글로 해석돼 있습니다. 주석 보세요. 주석.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주석이 충분한 한자로 돼 있는 경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조계종에서 또 우리 불교계에서 역경대 나온 암경 한글로 보시면 주석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니까야도 너무 주석이 충분하고 어쨌거나 그 용수 스님이 나오셔서 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 슈나. 슈나가 공인데 저는 한자로 사용하는 우리 불교 용어가 있는데 무아. 고, 그리고 이 공도, 슈나도 그냥 슈나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한자로 쓰니까 너무 오해해요. 공 그러니까 허공처럼 뻥 뚫려 있어. 없어. 이렇게. 공은 그런 뜻 아닙니다. 암기해 보세요. 파도가 실상이 없듯이 있어 없어로 이야기할 수 없듯이 연기하고 중도하고 무상고 무아하는 그러한 상태를 공으로서 설명하신 거다. 그래서 공은 우리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죠.
죽지도 않고 뭐

뭐도 태어나지도 않고, 왜요? 연기니까, 파도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갖고 반야신경을 보시면 반야신경이 어려워 이야기하시는데 반야신경이 어렵지 않아요. 저는 금강경 어렵다고 하는데 금강경 어려운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자, 경량부에 내용이 있어요. 찰나생 찰나멸. 모든 존재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 짧은 1찰나. 이것이 1초를 75로 나눈 찰나예요. 생겼다가 그 즉시 사라진다. 필름처럼, 촛불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촛불이 촉한데 촛불이 사라질까? 찰나찰나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필름은 순간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업도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사람이 눈은 보는 뇌가 필름을 쫙 보면 연결되어 있다라고 착각할 뿐인 거지. 그죠? 업도 그런 것일까에 대해서. 네? 훈수과 종자라 그래서 이것이 훈습되는 것이 종자에 딱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돼 이렇게 경량부에서 찰나생 찰나멸을 말씀하시는 건데 용수 스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죠. 불명이 경량부는 설일체 유부의 존재에 대한 본체에 대한 실체화를 부정하면서 나왔는데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업이 훈습되는 종자를 이야기하면서 용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체화하고 있다. 이 비판을 하셔요. 종자나 업의 전달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무언가가 있어라고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찰나에 멸하면 전달이 불가능하고, 멸하지 않으면 무상, 항상하지 않음에 위배된다. 이것이 용수 스님께서 찰나생 찰나멸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셔요. 무아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전달시키는 종자 상속, 찰나생 찰나멸의 종자가 연결되는 새로운 실체를 만든 오류,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것이 용수 스님께서 경량부의 찰나생 찰나멸을 비판하신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비판에 수긍합니다.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설일체 유부를 한번 볼게요. 설일체 유부. 살바스티바다라 그러는데, 살바, 모든 것. 스티, 존재한다. 그걸 말하는, 바다, 말하는 사람들의 학파예요. 무슨 얘기냐? 불교의 업의 윤회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고, 본질이 없고, 아트만이 없다 보니까. 업이 윤회해야 되는데, 업이 어떻게 윤회에 대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생에 와서 금생에 오고, 내생에 가야 되는데, 내가 업을 지는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그게 무언가 저장되고, 무언가 끌고 가는 본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있음에 대해서 설일체, 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부, 이게 설일체 유부예요. 이 설일체 유부에 의해서 우리 구사론이 확립이 되고 또 유식이 또 확립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업의 상속이라는 개념이 유식학파의 제8식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 좀 어렵죠? 이것도 제가 뒤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반복해 보세요. 아, 이거 같대, 저거 같대 하면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업과 윤회. 설일체 유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법의 법체, 법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가지고 항상 존재한다. 예? 3세 신류, 법의 학류, 법체 학류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끌고 있는 득이라는 힘이 있어갖고
이것이 있어서 업을 항상 끌고 가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이야기가 지금 들었을 때 부처님의 무아와 무상과 무언가가 괴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지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 스님은 또 말씀하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눈을 딱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실체, 자성이 있다면 연기할 수 없다. 불교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어렵죠? 자, 제가 업을 말씀드릴 때 제가 전 시간에 부처님께서 업은 작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업을 짓는 작자가 있어요. 작자가 있어서 내 몸도 늙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작자가 있어 태어날 때 태어나게 만들 수 있고, 죽을 때 죽도록 만들 수 있는 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태어난 건가요? 죽은 건가요? 내가 죽게 했잖아요. 내가 태어나게 했잖아요. 태어난 거냐고요. 죽은 거냐고요. 내가 마음을 움직여서 빵이 딱 와서 좋아. 이거 저건 싫어. 딱 바꿔버리고. 빵이 딱 냄새가 나는데 싫어. 좋아. 바꿔버리고.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고 있나요? 마음이 있는 건가요? 어렵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는 걸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한 거잖아요. 신인 거죠, 신. 신은 윤회하나요? 신은 윤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은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는 파도의 모습처럼 연기하나요? 연기 안 하죠. 스스로가 그런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연기 속에서 태어남이 있고, 죽는 것도 연기 속에서 죽는 것이 있고, 이런 건데,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아트만이 있다고 한다면, 태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존재하는 거죠. 이걸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왜 부처님께서 아트만을 비판하셨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용수 스님께서 왜 설일체 유부를 비판하고 있는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서 업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이 어떤 것은 업을 끌고 간다는 이 자체가 연기에 위배된다. 자성이 있다면 연기할 수 없다. 자성이 있다면 업은 만들어질 수 없다. 업을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업은 빵 냄새가 딱 와서 빵이야 하고 내가 가서 먹고 라고 해서 이 행위가 업이 되는 겁니다. 이 행위가 빵 냄새가 와서 좋아하고 이게 빵이야 하면서 가서 먹는 행위가 업이에요. 내가 어릴 때 좋아가지고 역사를 막 공부해서 그것이 하나의 인으로서 만들어져서 박물관 가서 즐겁고 행복한 과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업이 인과의 공덕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성이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본체와 아트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나는 이루어져 있는 건데. 역사 문화를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박물관 갔다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미 박물관이라는 가서 즐겁다 이런 것도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성인 거예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어떻게 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용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연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용수 스님이 다시 끄집어와서 이 말씀을 설득력 있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있다 그러면 업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업은 사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자성이 있는데 업이 무슨 만들고 업을 사라지게 하겠어요. 왜? 자성은

연기처럼 이것이 있어서 이게 있고 저게 없어 저게 없는 것처럼 자성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연기는 변하는 거잖아요. 자성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무와 무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일체 유무에서 이야기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끌고 가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즉 업이란 것 자체만이어야 우리는 연기하고 우리는 업이 있는 거고 우리는 윤회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있고 자성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본체와 자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용수 스님의 공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공이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전체를 공이라는 것으로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 시대에 공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걸 끄집어와서 공성을 이렇게 스스로 개념화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한번 반야신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없다 있다 이거야 저거야 하는 것이 공이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기 설명하신 거 이것이 용수 스님이 말씀한 연기와 어떻게 일맥상통되는지 그리고 자성이 없음이 어떻게 일맥상통되는 건지 한번 보세요. 니까에 까짜니 곧다경 아함경의 가전연경 여기에 아주 유명한 말씀하세요. 깠잖아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존재한다,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에 의지한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발생, 세상이 발생하는 것을 바른 지혜로 보면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을 바라봐 이겁니다. 자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이 발생하는 걸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발생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세상이 소멸하는 걸 바라보면 세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우리가 소멸과 발생을 바라보잖아요. 태어남과 죽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깠잖아요.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보지 않고 중도로서 법을 선한다. 즉, 중도가 연기입니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연기인 거예요. 연기. 이해되셨죠? 이것이 업인 거고 파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 이 빵 냄새 생각해 보시고 박물관 생각해 보세요. 다 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또한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 스님께서 설일체 유부의 본체, 경량부의 찰나생 찰나멸 이 부분을 계속 비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공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중론에 이제 용수 스님이 쓰신 중론입니다. 중론의 과미품에 만약 업에 자성이 있다면 결정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니 즉 자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겨나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업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윤회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용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요 불교의 존재를 공부할 때 이분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고민하다가 출가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1927년도에 이 책을 쓰는데 하이데거가 무슨 얘기하냐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연기, 중도, 업 이 이야기하는 존재 존재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죠. 우리는 모든 것이 있다 없다로 존재를 바라보잖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연기 속에서 이걸 있다 없다라고 보지 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서양의 모든 필라소피 철학은 존재가 있어라는 것으로서 연구해 왔는데 1927년도에 하이더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론과 같은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요. 저는 불교의 영향을 100%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데거. 그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존재는 눈앞에 고정된 사물처럼 어떤 것, 이 것,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게 있게 되는 방법에 의해서 존재한다. 존재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방법적으로 존재한다. 하면서 존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요. 어렵죠? 그죠? 방법적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용수수님이 설명하신 걸 다시 보면 이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기 속에서 파도라는 것은 나라는 오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주고받는 방법 속에서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나라는 것으로서 무진 스님이란 어떤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듣고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네라고 이해가 좀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데거 이야기를 끄집어 온 겁니다. 이러면서 서양 사람들도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불교식의 해석. 그런데 우리는 한국 불교는 왜 존재를 어떤 것으로 보고 윤회가 없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일까에 대해서는 제가 부처님의 선정과 또 우리 불교의 선종의 선과 이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꾸준하게 말씀드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깨닫는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데 이것이 중국에서 어떤 개념화되고 우리 불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위대한 외로운 사자신 것 같아요. 성철 스님께서 어떻게 선을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완성시키려고 노력하셨는지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성이 없어야 업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수 스님과 같으신 분들 그리고 부처님 이분들께서는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요. 왜? 왜 그럴까요? 궁극적 진리는 중론 23품에 있습니다. 용수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승의제, 궁극적 진리는 세속제, 현실의 진리, 현실의 삶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업을 토대로 해서 깨달음이라는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궁극적 진리로 가는 거지. 업은 현실의 삶에 있습니다. 이 현실의 삶을 버리고서 니르바나는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용수스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함경의 모든 말씀도요. 현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지. 현실이 꿈이야 환상이야 거짓이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수스님도 보행왕정론이나 친우소 같은 책에 보면 이런 서신에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왕에게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좋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재물을 많이 얻고 노력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부인, 내 아이들, 내 부모님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내 안에 자성이 없는 나는 업으로 이루어진 연기하는, 작용하는, 존재가 방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성숙시키고 확장시키고 즐겁고 행복함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업인 거예요. 이 업이 체중에 가서 우리같이 출가한 사람들은 만드는 것이 다 버려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열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현실의 중요성에 의해서 이루어

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나는 아바타야. 불교에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나는 나예요. 다만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내가 긍정적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위 분들도 즐겁고 행복해서 공덕을 쌓아서

강조하고 계시다. 용수수님 말씀처럼 현실이 파탄이 돼야 니르바나 열반이 간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내 마음도 행복할 수 있는 토대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덕 보시,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큰 어떤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걸 ARS를 통해서 060-800-7000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공덕 쌓으세요. 제가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는 복전이니까. 권선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권선하는 겁니다. 꼭 복덕, 공덕 무한하게 쌓으셔서 이 현실 삶 속에서 즐겁고 행복함을 누리시길. 그래서 정말 난 니르바나에 이룰 거야. 그럼 출가하셔서 니르바나 이루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면서, 수행이라는 게 무엇인지, 선정이 무엇인지, 우리 선종에서 선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아니고 어느 부분 이거 아닐까요 하는 걸 비교해 드릴 겁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하면서 보시자. 그래서 한국 불교를 다시 한번 안정에 이렇게 놓아보자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물 탐여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지경 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때로는 소리와 언어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또 때로는 침묵으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이처럼 깨달은 사람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는 거룩한 사업 아닌 게 없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게을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게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오늘 인사 조금 특별하게 했습니다. 항상 게을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했지만 오늘은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오늘 바로 추석이기 때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오늘이 바로 가장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불교의 정토이며 극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 가족들과 더욱 행복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자비로운 그런 날을 보내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정말 추석은 뭔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덥디더운 여름과 특히 올해는 엄청 더웠죠. 그리고 짧은 휴가. 그 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조금 피곤하고 적응하기 위한 여러 시간 끝에 가을이 무르익을 때쯤 우리 추석이 있다 보니 조금 연휴도 가지며 오랜만에 가족들을 다시 온 가족이죠. 다 같이 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말까지 서로의 안부도 묻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쉼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마 추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새 이 추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쉬는 날, 출근하지 않는 날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핵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마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실 겁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이런 솔로에 대한 삶이 더 많아지다 보니 가족에 대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약해진 가족의 기반이 우리 삶으로 넘어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을 없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에 대해 한번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 오늘 투게더 자비의 삶 가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제목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은 자비로운 것이죠. 그것을 통해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바로 가족을 바라보고 가족을 잘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삶, 자비의 삶, 가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의 시작이며 근본이며 토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시작됐고 가족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생활하며 근본을 갖추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도 그 모든 것의 토대에는 가족을 둡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가족을 위해 직업을 구할 때도 있고 가족을 위해 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도 있죠. 즉 여러분의 모습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사는 모습은 가족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건 어쩌면 가족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항상 내유외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됐었습니다. 집안을 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바깥만 있고 안을 결실 있게 꾸리지 못하면 그거는 마치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성품을 보려면 그 집안에서의 모습 우리 요새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족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때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고 보시할 줄도 알고 자비를 베풀 줄도 알게 성장하고 바라보고 배웠다면 그 사람이 어딜 가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때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어서 화합된 삶, 즉 투게더의 화합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때로는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그 가족을 잊거나 멀리하거나 또 이러면 안 되지만 귀찮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외면하거나 멀리했던 그 가족은 우리와 달리 항상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는 걸 그들도 알아서 우리를 항상 걱정하고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는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거나
외롭거나 지쳤을 때 찾고 찾아가고 생각하는 건 바로 가족뿐입니다.

저도 출근하긴 했었어도 많이 좀 몸이 안 좋거나 때때로는 날씨가 좀 많이 안 좋거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뭐 지금 홀로 계신 이제 저희 모친이시죠.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 때때로 연락을 좀 드리기도 해서 별일 없으십니까? 날씨가 이런데요. 출가자인 저 역시도 그렇고 출가자라고 해서 가족을 등지거나 떠난 것은 절대 아니고 부처님도 어떤 경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우리 투게더에서 백중을 앞두고 그런 얘기도 좀 나눴었고 우란분경이라는 걸 통해 우란분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외면한다는 건 삶을 어쩌면 진짜 포기한 걸지도 모르고 삶을 어떻게 살든 아무리 뭐가 많건 부유하건 가족이 있지 않다라는 건 삶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앙드레 모루아는 가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 경전의 문구도 있었지만 이걸 꼭 쓴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뭐 개그 프로나 TV에도 보면 가족을 좀 더 희화하기 위해서 막 그 트렁크 속옷을 입고 막 돌아다닌다던가 뭐 언니나 누나들이 나와서 막 머리를 이렇게 산발하는 모습들 나오는 거 보고 집에선 저러고 있는데 나갈 때 막 단장하고 나가죠. 웃기게도 보는데 전 좋은 모습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도 꾸밈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굳이 치장하고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꾸민다라는 건 뭐죠? 진짜로 무언가를 꾸미는 거죠. 자신의 모습과 다른 걸 감추기 위해 또는 그것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가족은 그럴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나 역시도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가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표현하기도 어렵고 쉽게 입에 올리지 않지만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국민들은 눈물을 좀 이렇게 머금기도 하고 옛 생각이 나서 또 부모님 생각이 날 겁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그렇게 애틋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편하기에 항상 곁에 있었기에 지금도 또한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가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소홀히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가족을 더 챙기고 가족과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바쁘셨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족과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추석이지만 고향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있어서 또는 어떠한 것을 해야만 해서 하지만 그 속에 가족들이 있다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도 잘 전달되긴 하지만 때때로 표현을 통해 더 잘 전달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족은 여러분의 큰 나무로 언제나 기댈 수 있고 모든 것을 막아주며 여러분을 위해 지금처럼 있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쳐 있어도 되돌아갈 곳은 가족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은 사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무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때때로 비가 많이 오면 나무의 그 큰 나뭇가지로 비를 가려주고 또 봄이 오면 파란 잎사귀로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또 가을이 다가오면 거기에 여러 열매들을 맺어 그냥 어떠한 것도 바라는 것 없이 다 내려줍니다. 그것이 사과이든 배이든 여러 곡식이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걸 무언가 묻지 않죠.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춥디 추운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도 그 추위 속에서도 단단히 버팁니다. 다음에 올 봄과 여름과 가을에 다시금 사람들을 맞이하고 다시금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그게 가족의 모습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가족의 나무의 한 조각이시며 그 뿌리의 한 줄기로서 단단하게 자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것을 하다 보니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 자비가 있습니다. 즉 불교적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애정이 집착으로 굳어들 때 그 대상과의 이별은 슬픔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라는 개념은 그리고 출가 속에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해서 옛날에 한때 우리 조선시대에는 숭유 억불로 인해서 불교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출가한 저 역시도 가족을 버렸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쓰지 않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에 대한 애정은 갖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 집착을 갖게 되면 또 자손을 잃거나 또 집안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한 열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가족은 언젠간 떠날 수밖에 없죠. 우리 애별리고라고 하는 불교의 팔고의 고통에도 들어있듯이 그 이별의 아픔을 계속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져서 그것을 지혜로써 승화시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즉 가족을 버리는 것도 사랑을 버리는 것도 아닌 다만 그 사랑에 대한 집착과 속박을 벗어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며 가족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족은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이며 돌보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그 무상함을 깊게 아는 것입니다. 가족은 당연히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하는 순간 다시 집착하고 통제하고 영원하게 하기 위한 단단한 탐진치가 생기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족은 소유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영원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바로 지금 말씀드리듯이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무상함으로써 가족을 바라본다면 항상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족이 바로 승가인 겁니다. 여러분께는 당연히 혈육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만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승가, 도반들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도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도반을 집착할 수도 없고 또 도반들이 계속 이어져 가거나 또 열반에 드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하고 수행하고 자비롭게 베풀기 위한 그 마음을 불교적 가족애로서 또 불교의 가족으로서 스님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도 불교에 대한 가족애를 전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요새 지나칠 정도로 자녀분들을 이렇게 좀 간섭하거나 그러면 바로 싸우죠.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키워주고 돌봐주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찾아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강한 마음 때문에 또는 아픈 분을 연명치료를 하거나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감사함을 깊게 간직하고 그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이 무상함 속에서 영원함을 알아 가족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인이며 연입니다. 즉 여러분의 가장 근본 인연인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법이 그대로 가족 속에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 가족이 생겨나 있으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가족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며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라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는 걸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가족은 나대로 꾸려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모여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절에서는 죄를 지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과 연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집에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 또한 조상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추석에 오곡이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인 것이며 불교에서 제를 지내죠. 요새는 합동차례라고 해갖고 제를 지내시는 것도 바로 조상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함을 전해주셨고 그 감사함을 받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그 사랑을 자비를 이어져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과 함께

요새는 때때로 제사도 잘 안 지낸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와 속상합니다. 제사를 못 지내실 것 같으면 사찰에 전화하시면 제를 올려드립니다. 제사와 제는 다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영혼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달하는 거라면 제는 먼저 떠나가신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 지금 잘 살아가고 그 감사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라는 요 차이에 의해 제사가 되냐 제가 되냐입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불교에선 아뜨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차례 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변화하는 존재고 변화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영혼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추석을 중요하게 두지만 불교에서 추석에 항상 제를 지내는 이유도 제사가 아닌 제를 지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인과연으로서 먼저 떠나가신 조상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원인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연이 되었고 그 연 속에 여러분이 다시 결혼을 하시거나 자손을 낳아 원인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보내는 연이 다시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우리의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족과 더불어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자비는 마이트리어의 자와 깔루나의 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에 대해서 메타라고도 표현하죠. 빨리어로도 이제 마이트리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깔루나는 슬픔을 표현하죠. 즉 좋은 것과 슬픈 것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에게 항상 좋은 일만 보여줄 수 없죠. 어쩌면 살아가며 가장 많이 싸우는 게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있는 그대로 보고 너무 가깝고 항상 함께하기다 보니 때때로 싸움도 있지만 싸우는 슬픈 일은 깔루나로서 함께 품어주시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은 또 자비로서 가족과 함께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자비이며 여러분이 가족의 자비인 것입니다. 주변을 많이 살피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요즘이지만 그 여러 것의 첫 시작은 모두 다 똑같은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을 바르게 갖고 계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자비로워지듯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가족과 자비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와 함께 자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게 불교의 가장 첫 번째인 자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찰을 해오셔서 여러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그 끝에 축원을 하시지만 축원의 대부분은 다 가족의 축원입니다. 자제분들 또는 손주분들 또는 나아가 살고 있는 여러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축원문에 올리죠. 즉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기도와 수행은 자리를 즉 자신의 이익됨을 위한 수행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채 이타의 수행이었던 겁니다. 그 이타 속에 과연 자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자비였던 것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다 이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타 속에 자비가 있으니 어찌 잘 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항상 화합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들과 화합하는 자비의 모습이니 그 기도는 당연히 성취될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올리시는 그 기도와 수행의 한 찰나도 분명 더 큰 가피와 공덕이 되어 그것을 다시금 또 가족들과 회향하는 시간을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족은 여러분의 자비이며 여러분의 바로 자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은 여러분의 공업중생입니다. 공업중생, 때때로 무서운 표현으로 쓰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같은 인연 속에, 같은 법계 속에 그리고 같은 시간 속에 함께하기에 공업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면 가족들도 잘 살고 편안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살고 편안하면 돼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여러분과 같은 인연 그리고 같은 집이라는 법계 그리고 같은 순간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공업으로 묶여있는 중생의 세계 속에 모두가 다 그것을 공유하고

공존하고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기에 매 순간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가장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집장만이죠. 출가하다 보니 저야 뭐 집도 절도 없는 신세여갖고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게 운수납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라는 건 집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가운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이 집가자가 갖고 있는 건 집의 형성이어서 법계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투기, 투자로 하다 보니 집값이 치솟아서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문제로 사회에서 말하는 것뿐이지 집안을 꾸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가족들이 화합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수행을, 공부를, 사업을, 집안일을 함께하며 그 시간들을 공존하며 가족이라는 단단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단단한 힘이 있다면 무엇을 할 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내유외강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합니다. 항상 할 것 같은 가족이지만 항상 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과 같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에별리고의 중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 시간 함께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표현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무뚝뚝하고 모진 표현을 쓰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좋은 표현, 사랑하는 표현, 자비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유한하다 보니 이 시간 때문에 나중에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표현해 놓았고 조금이라도 전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덜 미련을 갖고 그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부모를 결정할 수는 없다. 선조의 발걸음에 대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유인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시더라고요. 김용만 의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불교에서도 태어남은 절대로 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라고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태어남 이후에 어떤 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로 태어났으면 분명히 본인에게도 큰 부담감도 있으면서 크나큰 감사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같이 너무 아름다운 말로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불처님의 말씀과 같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안심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남은 불교에서 숙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죠. 여러분 중에 선택해서 태어난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신 분은 댓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생에 어떠어떠한 것으로 여원을 세워 이렇게 정확하게 부모를 선택해 그 시간에 태어났다. 그런 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에만 그러한 것을 위인의 삶으로서 성인의 모습으로서만 불교에서는 표현하죠. 왜냐? 진짜 성인과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살아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은 태어남이 아닌 살아감입니다. 생이라는 한 글자에는 태어날 생도 있지만 살아가는 생도 있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목숨이 아니라 살아가는 목숨인 겁니다. 즉 살아간다는 건 업이 아닌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 살아감을 갖춰주게 하는 걸 부처님은 행이다라고 해서 태어남에 의해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행에 의해 수행자가 될 것이며 너의 그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라고 숫다니파타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가족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 가족을 선택할 수 없지만 가족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 선택받아 태어난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에 감사함을 알고 이제
선택

선택할 수 없게 태어난 가족이지만 이제부터 태어난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행위 모든 것을 선택하기에 이제 업이 아닌 법으로서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 오늘이 바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추석하면 대단한 명절이었었어요. TV에서 새벽부터 그 우리 고향 가시는 길 고속도로 상황을 계속 알려줬었죠. 지금도 때때로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로 어디가 막힙니다, 어디가 안 막힙니다 하지만 지금 내비게이션이 이제 발달되면서 그런 건 나오진 않죠.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타라서 하고 그럼에도 지금도 항상 열차표, 고속도로 상황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는 건 집에 가기 위한 겁니다. 집에 가는 겁니다. 이보다 따뜻하고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집에 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가장 기다리는 게 퇴근이시죠? 퇴근의 의미는 집에 가는 겁니다. 퇴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집에 가자. 집에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십시오. 그 집에 여러분의 가족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태어남으로 이끌어주신 조상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이끌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살아갈 여러분의 가족이 이 추석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추석을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백중 때도 제가 똑같은 설명을 드렸죠. 이 기간은 불교에서 나 하나를 위한 수행이나 기도나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형성된 건 이전에 계셨던 조상님, 나와 함께하는 나와 부모님, 나의 자손들 이 3세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고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당연히 오곡을 풍성하게 그리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게끔 조상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조상 숭배의 모습이지만 불교에서의 추석도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담아 다만 아뜨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그러한 이어짐의 인과 연이 조상님과 우리와 가족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추석에 항상 손주, 손녀들을 데려가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이제 신도님들 중에서 제가 여쭤봐요. 자식분들보다 손자분들이 더 좋으세요? 그러면 훨씬 예쁘답니다. 왜요? 아, 자식이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스님, 자식을 낳았을 때는 많은 게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무엇을 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 번 키워보고 나니 무엇을 해줘야 되고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손주, 손녀들이 오면 그것들을 해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크게 배웁니다. 바로 한 세대를 걷는 거죠. 과거가 미래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추석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이렇게 선물 보따리 들고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를 이렇게 들고 안아주는 그 모습이 참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옛날에는 먹을 게 많고 모든 게 풍요롭고 좋다라는 의미였지만 저에게는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표현은 그냥 가장 바라는 거 없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돈 벌려고 서울 가 있어도 또는 취직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어도 이때만큼은 모이기 때문이죠. 그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돈이 많은 게, 물건을 새로 산 게, 더 큰 집으로 가는 게 부모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이 시기에 온정을 전할 수 있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한번 모이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족과의 시간을 추석에 보내주십시오. 한가위에 한가득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누리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라는 표현이 참 이 한가득이라는 표현과 잘 맞아서 제가 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커대요.
우리 보름달도 둥글게 떠서 모든 것들을 비춰주신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자비로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한가위가 될 겁니다. 둥근 달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뤄주듯이 그 가족들을 한가득 안아주시고 한가득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 또 선물 같은 거 가지고 가시죠. 요새는 뭘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라도 하나씩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이고 하긴 하지만 추석 때 받는 그 추석 선물 세트라는 그 즐거움이 좀 있는 게 그게 추석의 또 매력인 것이고 택배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가져다 주십시오. 택배로 받아도 되지만 그 선물을 받는다라는 건 기다림이 들어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면은 항상 옛날에 과자 선물 세트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자 선물 세트를 이렇게 삼촌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주시면 그 들고 오는 모습이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막 뜯죠. 그럼 과자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는 또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먹기도 했지만 사촌들이 함께 있어서 막 또 나눠 먹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과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도초에 널려있는 게 편의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추억 속에 그 과자 선물 세트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아마 웃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요? 과자를 먹어서? 아닙니다. 명절에 그걸 들고 온 가족과 그거를 다투면서까지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한가득한 마음이 우리의 한가위로서 기억에 남아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살다 보니 조금 잊혀졌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 기억이 희미해졌던 것뿐입니다. 점차 혼자 되고 고립되고 빨라지고 무엇도 기다리지 않는 이 시대에 항상 안아주고 함께하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답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가족이 답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벌어지는 여러 질병들과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람과 함께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죠? 바로 여러분의 집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족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가족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석이다 보니 뭔가 추석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검색을 하고 좀 찾다보다 보니 노래를 좀 추석에는 많이 하죠. 우리 뭐 옛날에도 전국노래자랑 추석 특집 그런 게 있어서 추석을 좀 표현할 만한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불자님들이 누굴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보다 보니 임영웅 가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임영웅 가수님의 노래를 찾다 보니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 그 가사말이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과 추석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영웅 가수님의 멋이 중헌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거는 압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대사죠. 멋이 중헌디 라고 하는 이 사투리죠.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그 무엇이 중헌디의 그 답을 바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그 누가 어찌 다 아랴. 시집장가 자식나봐 그제야 그 사랑을 알겠지.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많고 많지만 그 누가 내 마음 아랴.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함께한 내 사랑이 최고지. 어차피 인생살이 세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바로 그 사랑이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의 사랑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시집장가 가서 그렇게 자식 나봐야 그제야 그 사랑 진짜 조금 알겠죠. 그리고 얘기하죠. 나 어떻게 키웠냐고. 그런 걸 영화나 제가 가끔씩 드라마에서 볼 때마다 저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다 보니
참 저렇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공감.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아무리 많아도 그냥 내 가족이 제일 이쁘고 잘났죠. TV에 비춰지는 것에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하는 내 가족이 최고인 겁니다. 어차피 딱 한 번만 살고 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아가는 세상, 지금 금생의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삶은, 이 사랑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여러분의 영웅이죠. 임영웅 가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너무 참 기분이 좋았었어요.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불러드릴 자신이 없고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린데, 정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가족을 알고, 가족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을 함께 할 줄 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정말 끝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가기 바쁜 세상입니다. 근데 비교할 것도 경쟁할 것도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을 할 것도 없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추석 절대로 외롭게 보내지 마십시오. 바쁜 일도 힘든 일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화하십시오. 전화가 어려우면 메시지라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전화가 어려우면 영상통화라도 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따뜻해지실 것이고 편안해지실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가족이 기다립니다. 가족은 그런 겁니다. 가족은 항상 우리를 그냥 기다려줍니다. 그 기다림에 우리가 늦을 뿐이고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도 가족은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가족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추석, 정말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풍성한 걸 혼자 먹고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 좋지만 그러면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오후가 지나 저녁이 될 때쯤 허전함을 느끼실 겁니다. 가족 곁에 가서 조금 잔소리를 듣더라도,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 시간만큼 있으면 남은 반년, 겨울까지 또는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 한켠이 따뜻하고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투게더 보시고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영상통화라도 한번 꼭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세음보살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부처님이며 미륵이실 겁니다. 관세음보살은 곳곳에 계신 화신입니다. 기도를 받아들여 주시는 관세음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진짜 찾는 관세음은 여러분 곁에 계신 지금 이 순간 추석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일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투게더가 오후에도 재방송을 하죠. 재방송으로라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떠나서 먼저 집으로 간 가족들께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십시오. 잘 올라가고 있니? 기름 막히지 않니? 별일은 없니? 잘 도착했니? 그 별거 아닌 전화 한 통이 때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며 자비일 겁니다. 이번 추석은 조금 더 귀찮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조금 더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2026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2026년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은 2027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올해, 그리고 올해의 추석, 가족들과 행복하게 따스하게 보내시고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시고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위안이 돼주고 서로 함께하고 우리 더 사랑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투게더라는 제목과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이 가족들과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정사 주지 더군입니다. 요즘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삭막한 도심 속에서 정작 소중한 생명들과의 마음을 나누는 법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려견

과 함께하는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작은 생명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특히 말 없는 동물의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마음은 우리의 지친 정서를 안정시키고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찾아올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생명에 대한 깊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반려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것이 곧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수행이자 거실에서 시작되는 가장 따뜻한 수행처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반려견의 눈높이에 맞게 선명상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걷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해지는 생명의 존중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절 충정사 주지덕운입니다. 요즘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서 저도 강아지를 여러 마리 또 보냈기도 했고 해서 불교적으로 펫로스 어떤 거 있나 또 어떤 마음일까 또 공감하고 또 이렇게 제 나름의 또 저한테 공부가 되기 위해서 책을 한번 썼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산책이라는 책을 썼고 이런 책을 쓰고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생명 존중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의 이름이 인간 중심에서 이제 생명 중심으로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화면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들 되게 슬픔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을 건데, 자, 고요하게 전부 눈을 감고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감정의 끝은, 시작은 어디일까 하고, 스스로 감정이라는 슬픔이라는 큰 파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전에 없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생겨난 감정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 갈지 한번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들이쉬는 숨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고, 내쉬는 호흡에 탁한 에너지가 나갑니다. 들이쉬는 맑은 공기는 깨끗한 지혜가 들어가고, 내뱉는 탁한 에너지는 갖가지 많은 생각을 내뱉어냅니다. 자, 좋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자, 여러분들 앞에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이 스님께 당나라 선승인 조주 스님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불성은 모두가 어느 곳에 있다라고 부처님 가르치셨는데, 이 조주 선사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냐? 무 이랬습니다. 없을 무자를 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건그 사람에게 알고도 물었지만 답을 듣기를 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영희 보고 영희야 이랬더니 영희가 난 영희가 아니야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조계종에서 모토로 하고 있는 그 선의 요지는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단박에 깨버리는 어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화두라고 하는데 또는 그런 것들이 왜 없다고 했지? 왜 불성 있다고 했는데 왜 무라고 했을까? 무라고 하는 그 화두의 권리라고 이렇게 무라고 했습니다.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집중하는 그 순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을 안 살지 않습니까? 7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뭐또30% 가까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을 살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승이자 최고의 명상가를 가까이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만지는 그 친구.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지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케어를 하고 있는 건지, 케어를 당하고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야 좀 그림 좀 안다. 도슨트를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 갈래? 이폴 고갱의 1890년대 때 만든 그 뭐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작품을 폴 고갱이란 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탄생이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 파란 색깔은 죽음의 신, 타이티 섬의 죽음의 신을 이렇게 형상화해낸 겁니다. 탄생한 아기 옆에는 엄마 같이 보이기도 하고 누나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여기는 강아지가 또 있고요. 폴 고갱은요, 그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 당시에 인생의 바닥을 치고 몇번 치고 엄청난 자기 성찰을 하고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사실 그 당대 때 살아생전에 유명해진 그림이 아니고 사후에 유명해졌는데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봤을 땐 정말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마치 선악과의 사과를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과를 따먹어서 자기가 죄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 인생은 내가 어떤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독이든 성배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다 다안 되고 만나는 여자마다 다 이용만 해먹고 가고 친구도 이용해먹고 가고 비즈니스도 깨지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하고 태어남부터 죽음까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근데 이거 그림은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난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하면, 우리 지구 나이가 60억만 년이라고 치고, 우리는 인류가 뭐 한, 뭐 10만 년 전부터 그 이후에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대략 한 5, 6만 년 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넘어가는 과정에 큰 변화가 있어요. 약 3만 4천 년전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요즘 말로 썰이에요, 썰. 이 다양한 썰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중남부 쇼베 동굴이라고, 저 가쪽에 계신 분이 쇼베신데, 그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쇼베 동굴이 됐고, 이 동굴을 이제 동굴 탐험가들인데, 냄새에 민감한 분이 계셨나 봐요. 조향사? 그 향기 이렇게 감별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나가는데 아주 오래된 묵은 듯한 냄새가 쑥
가서 여기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막 찾아 찾아 찾아.

찾은 동굴이 쇼베 동굴이다. 옛날에 그 작품들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때 목탄 가지고 그렸던 작품들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뭐 어지러운데 뭐 동물 형상인 것 같아.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보이는 대로 그렸던 거예요. 그날 낮에 사냥하면서 봤던, 숨어 다니면서 봤던 그 모습이 아른아른 기억에 남는데, 그게 뛰어가는 모습들이 되게 자극적이었나 봐, 이 그림을 그렸던 분한테. 그래서 그거를 그 옛날에 요즘 말로 따지면 이제 4D플렉스로 그린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동굴에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게 석회 동굴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가 걸어간 발자국 옆에 그 늑대가 걸어간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바람에, 아, 이때부터 강아지, 개가 개로 변한, 아니, 늑대가 개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였나? 같이 키웠었나? 이런 협업을 했었나?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강아지들과 함께 우리가 머물면서 사냥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사냥을 함께 하니까 더 많이 잡고 많이 먹게 돼서 뇌 용량이 급속도로 커졌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무 위에서 잤던 게 바닥에서 편하게 자기 시작했고 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들하고 우리는 관계는 어때요? 종속의 관계입니까? 늑대는 우리를 잡아먹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론하기로 무리에서 이탈된 임신한 회색 늑대가 마치 호모 사피엔스 그룹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배회하는 걸 보고는 사냥을 잡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임신한 것 같아서 연민을 느끼고 회색 늑대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 친절이 지금의 변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친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함. 그런 어떤 배려, 친절, 연민이 긴 시간 텀을 보고 우리가 있고 쟤들이 있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 다르마라고 합니다. 법. 마하바라타 유디스티라라고 이제 인도 어떤 뭐 이제 대서사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고산 지역을 너무 올라가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동행했던 강아지가 있고요. 산에 올라가는데 형제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강아지하고 한 분이 남아가지고 그 하늘의 신에 산에 있는 신을 만나서 천상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신이 유디스티라 강아지는 안 된다, 사람만 타라 이러니까, 지금껏 내가 춥고 힘들 때 옆에서 도움을 준 이 강아지랑 같이 못 간다고? 그럼 나는 굳이 천당 안 가겠어, 천국 안 가겠어, 극락 안 가겠어 하고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친절에 대한, 또 인간적인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를 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사유하는, 생각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과연 그럼 언제부터 했을까라고 했을 때 모헨자도로에 나오는 이런 인장들이 이미 이렇게 큰 상 위에 이렇게 좌선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는 분을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선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들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0: 사실 여기 아까 처음부터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일 베를린 타임힘, 티어하임, 여기가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라든지 어떤 잘했어도 못했어도 이곳에 가서 상을 주는 게 다양한 동물들한테 같이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얘기하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안에는 식물한테도 그렇고 동물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교감하면서 뭐 기쁨은 기쁨대로 또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을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한국은 없는데 유럽에는 그런 게 있대요. 뭐 뇌수술을 하잖아요. 뇌수술을 하거나 심장수술을 하고 나면 몸이 회복됐다고 해서 일상에 바로 돌아가게 안 하고 어떤 자연 병원이라고 할까 그런 공간에 가서 당신은 한 달이 더 있다가 일상으로 복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마취를 했지만 내 몸을 가르고 이렇게 치료하는 건 나는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그 어떤 몸은 느끼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주 긴장도가 상당한데 이게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일상에 돌아가면 또 다른 병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의 유연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동물과 함께 교감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나옵니다. 불교에서 자비란 얘기를 많이 해요. 자비. 여러분들은 자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박사님의 부인이 박사님하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랬었어요. 왜 그랬냐? 이 친구를 고물상에 매여 있는 애를 보고 구해야겠다고 박사님 사모님이 얘기하니까 박사님이 안 된다. 걔 키울 것 같으면 내가 나가겠다. 그랬고 그랬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이 강아지가 집에 있더래요. 그래갖고 집을 진짜 가방을 싸고 나갔대요. 나갔더니 전화 와가지고 다시 돌려줬으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생일이 된 거야. 며칠 뒤에 한두 달 있다가 이 박사님의 사모님의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 선물 뭐 받을래? 이랬더니 사실은 이 친구를 키우고 싶어.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돈을 주고 어디에 병원 보내갖고 맡겨가지고 계속 케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졌다. 키웁시다. 이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 보살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그게 모든 것들이 나 외에 어떤 타인 어떤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이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를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친구만 변했을까요? 사람은 안 변했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우리 한번 고민해 볼 내용입니다. 기원년 3만여 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 날짜 안 바꿨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런 농업 중심에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 인간들이 그냥 지가 제일 잘났다고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 지금 AI로 넘어가네 마네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알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진정한 메시지는 생명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영상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강아지를 훈련하는 아니면 강아지를 수정하는 행동 수정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 많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관점을 달리 볼 거예요. 강아지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하는 강

강아지의 행동을 보는 보호자의 네 보호자를 수정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반려견들 우리 아이들한테 아 얘 왜 이러지? 이런 마음보다도 아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오히려 그 관점으로 물론 이제 법당에서 나가면 또 싹 지워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강아지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지금 보호자인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지? 라는 거를 더 관찰을 합니다.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이럴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그걸 내 스스로도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마음도 알아차리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을 때 자동적 반응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강아지들한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아지를 좀 진정 좀 시켜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에 강아지를 막 쓰다듬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가급적이면은, 요 시간만큼은 그냥 리드줄만 좀 잡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좀 짖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닭 당연히 짖을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짖는 아이들이 오늘의 아주 큰 우리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짖고 어수선하고 좀 그럴수록 오늘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리라는 아이가 좀 짖고 있는데 그 보호자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짖고 있는 이 제리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또 다른 보호자들은 어떤 마음이 좀 드는지 그거를 사실 그 힘들어요. 네, 내가 어떤 반응인지 보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런 시간이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반려견하고 함께하는 명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가볍게 허리만 살짝 세워주시겠어요? 허리만 살짝 세워주시고 심호흡을 한번 조금 크게 해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네, 한 번 더 숨을 쉬어보겠게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네, 자, 두 눈은 부드럽게 감으셔도 좋고 네, 조금 불편하신 분은 한 곳을 부드럽게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반려견은 억지로 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보호자분들은 제 목소리에만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호흡을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코로 숨이 들어옵니다. 자,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코로 숨이 들어옵니다. 자, 입으로 천천히 나갑니다. 자, 뭔가 내가 잘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단지 지금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뭔가 생각이 올라오면 아 생각이 올라오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쉴 때는

코끝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내 가슴에서 숨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배가 팽창했다가 수축되는지 자 계속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반려견으로 주위를 옮겨 보겠습니다. 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냥 내 옆에 하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자, 지금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존재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내 강아지라고 부르기 전에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그냥 존재로 느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그 느낌만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편안한가요? 아니면 조금 긴장하고 있나요? 주변을 살피고 있나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가만히 있나요? 자, 그냥 바라보듯 느껴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자, 심호흡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고. 자, 이제 그 느낌을 잠시 우리 강아지가 아니라 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편안한가요? 불안한가요? 조급한가요? 혹시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없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아지는, 우리 반려견은 지금 자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표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표현하고 나는 그 행동을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해석이 나의 감정을 만들고 나의 반응을 만들고 결국엔 우리 반려견과의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이 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나의 행동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만듭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눈을 떠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현재 있는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그시 좀 바라봐 봅니다. 아까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짧게 해본 이 명상은 단순히 그냥 명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의 행동을 바꾸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우리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강의 끝나고 바깥에 이제 산책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네, 그 산책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느꼈던 그런 프로세스대로 산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훈련하거나 교육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관찰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강아지를 뭔가 바꾼다. 그게 아니라 보는 나를 바꾼다. 네, 그런 개념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어린 강아지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셨던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초보 보호자분들이 좀 계시니까는 초보 보호자분들의 초점에 맞춰서 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반려견하고 소통이 잘 안 될까요? 당연하죠. 얘네들은 개고 나는 우리는 사람이고 종이 틀리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뭘로 소통을 합니까? 언어로 소통을 하죠. 네, 서로 대화로 소통을 하지만 개들도 개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신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언어로 소통을 하고 개는 개들의 신호로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걸 사람 기준으로 개의 행동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멈춰요. 그냥 멈추는데 그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아,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 그리고 아, 왜 이렇게 멈추지? 얘 또 왜 이래? 그죠? 자, 이건 이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사실이냐? 그 해석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해석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자, 그럴 때 우리 반려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네, 아니 나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난 너무 불편해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네,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화내고 짜증만 내? 보통 이제 세계적인 이런 동물 행동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인간이 문제로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아니라 신호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같은 행동인데도 문제로 보면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호로 보면은 그때부터 이해가 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많은 경우에 우리 행동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도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고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짖는 행동, 강아지가 짖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는 불안이나 뭔가 긴장,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뭔가 앙 하고 물려고 해, 그럴 때는 뭐예요? 그냥 경고나 좀 떨어져, 거리도 난 거리를 두고 싶어. 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다가 그냥 탁 멈췄어. 그럴 때는 뭔가 낯설어 또는 내가 뭔가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행동 하나로 뭔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이 상태를 우리는 함께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행동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지금 편한지 또 긴장하고 있는지 그 상태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지만 조금 앞에 익힌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자, 이 강아지의 이 상태를 보고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네, 그리고 강아지는 표현하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네, 그 해석이 우리의 이 감정과 반응이 만들어지고 바로 관계를 만든다는 이 흐름.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오늘.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 단계도 있긴 합니다.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정이에요.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 자체는 이꼬로 감정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보통. 네. 강아지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 신호를 서로 뭔가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감정 신호로 이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서로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요.

노. 자, 자, 얘들하고 지금 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예스 했을 때 애들의 흥분도가 살짝 올라갔죠.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 가지로만 신호를 주고받으면은 끝나요. 모든 그 감정은 예스라는 신호와 하지 말라는 노라는 신호와 굿하는 그런 신호, 이 세 가지 신호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하고 연결이 빨라져요. 근데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호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말로 해도 돼요.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담겨 있는 신호와 얘하고 주파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특히나 강아지를 결국에는 파양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이 보호자의 마음 상태, 네, 그 상태를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강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파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이해하면 내가 달라지고 또 그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아지 산책을 좀 하시게 될 텐데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강아지들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알아차리면서 해석하는 것을 그냥 해석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산책을 해 나갈 거고요. 나 이쪽부터 나가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걸로 해서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자, 각자 영역을 공간을 충분히 두고 그냥 지켜보세요. 항상 우리는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느껴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네, 관찰을 좀 해보세요. 아이들의 몸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그냥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강아지들이 고요하고 좀 평온하고 그런 상태를 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인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태도예요. 주인의 태도를 따라가는 거지 주인의 이 모든 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제 강아지를 대하는 그 태도만 항상 내가 알아차림. 아, 지금 내가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네. 요거 하나만 오늘 가져가셔도 네, 그게 또 계속 이제 습관화 되면은 이 반려 생활도 그렇고 삶 자체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가장 정직한 스님 반려견과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내딛는 발바닥의 감각, 나를 바라보는 반려견의 맑은 눈망울, 그리고 그 아이의 고요한 숨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가장 깊은 삼매이자 명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이의 발바닥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의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자비의 씨앗이 되어 내일의 내 곁의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납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작은 수행처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음이 욕망에 빠져들지 않고 증오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초월한 사람. 그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리니.

사람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과보를 받는다.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비유하면 종자를 심는 것과 같으니 종자에 따라 그 과보 얻듯이 괴로움의 종자 심으면 나중에 저절로 받으리라.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6: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장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설날 특집 화계사 대적강좌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화계사를 대표하셨고 또 화계사를 중심으로 이 세계 널리 한국의 선불교를 펼치셨던 숭산 행원 대선사님의 어떤 생애와 또 재미난 이야기 제가 좀 편집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화계사에서 오랫동안 불자로 신행생활 해오신 분들은 숭산 스님 한 번씩 다 뵈셨죠?
1: 네.
0: 진짜 복이에요. 또 언제 그런 큰 스님 직접 친견하겠습니까? 정말 큰 복입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1: 네.
0: 예, 광우 스님 봤으니까 뭐 그냥 뭐 아쉬워.

쉬운 대로 땡 처리하세요. 예, 그래요. 보통 뭐가 예요.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 승상 큰 스님은 살아생전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그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 네 분의 스님을 우리가 총칭해서 세계 4대 생불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이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스님, 그 베트남 출신의 틴나탄 스님, 그 당시 캄보디아 출신의 마하 고사난다 스님,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숭산 행원 큰 스님, 그래서 4대 생불이라 불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숭산 큰 스님 옆에서 모셔본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그렇게 애기같이 얼굴도 되게 귀여우세요. 그죠? 동글동글 얼굴도 엄청 귀여우신데 어른 큰 스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너무 귀여우시고 실제로 성격도 애기같이 그렇게 순수하셨대요. 정말 순수하시고 순진하시고 천진난만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요 화계사에서도 여러 번 듣고는 합니다. 스님께서는 1927년생이세요. 1927년생이시고 그리고 저기 평안남도 순천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그 이북 출신이시죠. 그러다가 그 이분께서 그 당시 이제 어렸을 때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일제의 어떤 압박을 받았던 일제 식민지 치하에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으로 학교 다닐 때 독립운동 활동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옥살이도 하셨대요. 근데 아마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렇게 또 금방 풀려나신 것 같은데, 그리고 1944년도에는 뭔가 마음에 엄청난 그런 투지심이 있으셨나 봐요. 역시 큰 스님들은 정말 어렸을 때에도 좀 남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잖아요. 그 스물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친구 두 명과 함께 부모님 돈 500원 훔쳐가지고, 네? 아유, 뭐 훔친 건 잘못이지만, 어디로 가느냐. 저기 만주에 광복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주에 이제 광복군에 들어가려고 부모님도 얼마? 500원 훔치고. 그리고 이제 친구 두 명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게 되는데, 뜻을 성사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광복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광복이 되고 난 뒤에도 그 기쁨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그늘졌어요. 그 당시 이제 이북 쪽이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널리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났는데 공산주의가 이 민중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리고 좀 돈 많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높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처참하게 처단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흉흉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순산 스님께서 아 내가 여기 있어서는 내가 뜻을 제대로 펼치기가 어렵겠다 하고는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1946년에 이제 여기 남쪽 땅으로 월남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본 거래요. 예, 그때 월남을 하고 나서 부모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가 또 뵐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지금 요 이북쪽, 북쪽은 공산당 때문에 너무나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내가 학문을 좀 익히자 해가지고 저 동국대학교에 철학과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셨는데 문제는 남쪽은 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오만 여러 사람들의 학설과 사상과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역시 혼란하기 그지 없었답니다. 그래서 승산 스님께서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 사회에 내가 이바지할 게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도저히 당신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펼쳐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는 너무나 사람들 간의 질투와 시기와 권력 다툼이 심하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아, 이 이들 속에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뜻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차라리 진리를 구하자.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무언가 큰 등불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를 한번 탐구해보자 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공부하시다 이제 절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저

절에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출가는 안 하고 머리만 짧게 깎으셨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마곡사에 가십니다. 마곡사에 딱 갔더니 그때 처음 만나서 절에 갔더니 왜 유생이 있더래요. 유교 공부하는 선비가 있어서 그 유생 밑에서 처음에 유교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서삼경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역, 뭐 주역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아,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진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이 훌륭한 건 알겠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내가 추구하는 진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당신 친한 친구분이 마곡사 스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출가할 사람은 어떻게든 출가하더라고요. 예. 그 희한해요. 이 희한한 인연법이 있어요. 하필이면 거기서 친구가 야, 이것 좀 읽어봐. 어? 야, 그런 거 보지 말고 이거 절에 왔으니까 부처님 경전 읽어봐 하고 준 책이 금강경이었대요. 그 금강경을 이렇게 일본에 읽어봤대. 여러분 금강경 다 읽어보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맨날 뭐 수보리가 어쩌고 하이고 하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금강경을 이제 승선스께서 딱 펼쳐보는데 그러니까 이미 전생에 닦은 분이잖아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라는 금강경 사국에서 마음이 확 열리시더래요. 무릎을 딱 치면서 우리 백날 들어봐요 뭐 범소유상 뭐 우리 백날 들어봐 이게 뭔 뜻인가 싶잖아요. 무릎을 딱 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서양 철학과 유교, 도교, 동양 철학의 만나는 골수 본문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감탄을 하셨대요. 그 뒤로 계속 이렇게 금강경을 포함해서 부처님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몇 개월 후에 어느 참선하시던 스님이 그 절에 다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왜 더벅머리 청년이 나이 어린 더벅머리 청년이 불경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래 경전은 왜 보고 있어? 어? 책은 왜 보는 거요? 하고 스님이 승산스님한테 질문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려고 봅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책을 본다고 진리를 알 수 있겠냐? 진정한 진리를 알고 싶으면 무엇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지. 그 말에 가슴에 뭔가 확 와닿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절에 있던 친한 스님한테 내가 마음을 닦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신묘장구 대달인에 해서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열심히 독송하셔가지고 도가 트인 분이 많다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이거 마음 닦는 공부를 하려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되는데 아, 저 북쪽에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도는 닦고 싶은 거예요. 요 도를 닦고 싶고 마음을 닦고 싶은데 내가 부모님 생각도 나고 내가 머리를 깎으면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고민 며칠을 하다가 그래 이 위대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정말 이 최고의 진리를 내가 한번 깨달아보자 하고 과감하게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서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큰 스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출가하려고 고민해서 한 달, 두 달, 몇 년 지나가면 출가 못한대요. 그냥 출가해야 될 때 며칠 내에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딱 깎고 절에 들어가야 그게 뭐가 되지? 출가도 곧 시기가 있어요. 아무 생각. 저도 19살에 출가를 했는데 얼마나 얼떨결에 출가했냐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만져보니까 빡빡이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출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제대로 길을 치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승산스께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한 지 열흘 만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묘장구 대달하니 백일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솥 있죠? 솔잎. 솔잎을 바싹 말라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화식, 불에 익힌 음식은 안 먹고 말린 솥잎가루로만 100일 동안 버티셨대요. 물에 타서 나중에 100일 기도가 끝날 때 80일쯤 됐을 때 온몸이 솔잎 색깔로 새파라지더래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밥 먹다가 가끔씩 이거 내가 그만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100일 동안 솔잎, 그걸 말린 솥잎을 가루로 해서 먹는 것을 신선도 도교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걸 벽곡이라고 부릅니다. 예, 생식 벽곡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20시간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딱 잠도 최대한 안 자고 잠깐 쉬고 화장실 가고 하는 시간 빼고는 20시간 동안 그 솔잎 말린 걸 먹으면서 100일 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는데 했으니까, 아, 막말로 그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며칠 동안은 아유 내일은 내가 이 산을 내려가야지, 내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짐을 쌌대요. 내일은 내려가야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정신이 개운해서 하루만 더 버티자고 짐을 또 풀었대요. 이렇게 9번의 짐을 쌌다 풀었다 하셨대요. 9번을 처음 50일 동안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만 마장들이 다 튀어나오더랍니다. 뭐 악귀와 마구니가 나타나서 기도 못하게 막 목을 조르고 환영으로 막 용하고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나더래요. 실제로 그 막 온몸에 막 기도하다가 몸이 막 따가워서 쳐다보면 진애나 독충이, 독벌레가 자기 몸을 막 깨물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게 뭐였다?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마장 현상들이 좀 일어난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마치 나를 시험이라도 하는 듯이 그런 마장들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그런 마장 겪으시는 스님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스님들이 책으로 잘 안 남겨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전으로 듣는데 엄청 재밌어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밤중에 이렇게 하염없이 목탁을 뚫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뭐 광우야 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뭐 그 광철아 막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때 어머니가 근데 그때 나갈까 하다가 정신 딱 차리고 그래 나가더, 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들어왔으니까 요거 끝내고 내가 나가자. 기도를 계속 하는데 돼서 광철아 엄마가 부른데 왜 안 나오니 그래도 다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누가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큰 스님한테 그 다음날 여쭤봤더니 잘했네 이보게, 자네가 그때 나갔으면 100일 기도 깨진 거였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생의 업이 두꺼울수록 기도하면서 그런 마장들이 많이 생긴대요. 전생의 복이 많으면 그런 마장도 잘 안 생긴대요. 그것도 다 내 업연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가 이상한 게 보이거나 뭐 이상한 현상이 생겨도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겨내기가 힘들답니다. 제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아는 스님께서 어디 큰 절에서 천일 기도를 두 번을 하셨어요. 천일 기도를 두 번. 대단하죠? 오만 일이 다 생기더래요. 그 고비를 넘기니까 그렇게 편안해지면서 소원 성취가 되더랍니다. 근데 중간에 정말 오만 얘기가 다 들리더래요. 어느 정도냐면 뭐 꿈짜리 뒤숭숭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도 기도가 끝날 때쯤 그 고비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더래요. 그게 마장인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때 그 고비였다고. 그때 자기도 그때 마음고생 못 이겨서 짐 싸서 나가서 그 기도를 중간에 그만뒀더라면 가피를 못 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기도하실 때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도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내 마음이 만든 장난이에요. 모든 게 내 마음이 만든 장난이다. 그래서 승산스님께서도 막 기도하는데 막 귀신도 보이고 악귀도 보이고 막 벌레가 자기 몸을 깨무는 뭐 환상도 보이고 막 용하고 호랑이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막 짐도 9번 쌌다 9번 풀고 그러다가 이제 50일이 넘어가서 한 80일 정도 되니까 그런 마장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는 좋은 것들이 보이더래요. 나쁜 게 보이는 걸 역경계라고 하거든요. 좋은 게 보이는 걸 순경계라고 해요. 근데 좋은 게 보이는 순경계를 더 조심해야 된대요. 더 잘 속는대요. 뭐가 보이냐면 막 부처님이 나타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

나서 자기 머리를 만져주면서 막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그 예쁘게 생긴 하늘색의 선녀 같은 예쁘게 생긴 여자가 나타나더니, 스님은 죽게 되시면 미래 세상에 극락에 태어나실 겁니다라고 수기를 내려주고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심려장구 다란히 외우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이렇게 깨우더래요. 일어나, 기도해. 그러니까 쳐다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깨워주고 나가더래요. 그때는 관세음보살이 뭔지 몰랐대요. 지금 와서야 아,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 기도하다 지쳐서 쓰러지니까 깨워주신 거구나. 그런데 좋은 거에도 뭐 하면 안 되다? 속으면 안 된다. 나쁜 역경계에도 속지 말고 좋은 순경계에도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이제 기도를 밀어붙이는데 마지막 이제 한달 가까이 남겨놓고 백일 기도에서 이제 뭐 이제 계속 기도를 해나가면서 80일이 지나가니까 온몸에 그 솔잎가루만 먹어서 이제 온몸이 파랗게 변해버리더래요. 근데 희한한 게그 80일을 딱 넘어가니까 역경계 이겨내고 막 부처님이 보이고 관세음보살이 보이는 순경계로도 다 넘어가니까 온몸이 이제 파랗게 변하면서 온몸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이라고 믿어질 수 없는 막 힘과 용기가 막 솟구치더랍니다. 온몸에서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더래요, 스스로. 그때도 아싸, 내가 이제 기도 내가 효험 봤으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이 힘을 쓰리라 하고 또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마장이에요. 이제 마지막 20일이 남은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나이가 10살 정도 보이는 어린 동자 두 명이 딱 눈앞에 나타나더래요. 어린 동자 두 명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어가지고 어린 동자 두 명이 딱 나타나서 싱글벙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자기가 도랑석 돌려고 이렇게 도랑석을 돌려면 여기 이렇게 돌이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피하면 그 동자 둘이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서 바위 속에서 쑥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마치고 예불하려고 이제 불단에서 기도 올리면 동자 둘이 자기 뒤에서 불단에서 절한 뒤에 불단 뒤로 쏙 들어간대요. 그 어디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보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쏙 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따라다니더래요, 동자가. 그리고 자기가 지친 몸을 이끼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목욕을 하니까 지친 몸을 이끄고 방문을 열고 이제 어스름하게 어두운 새벽에 샘물가에 가려고 하면 동자 둘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한 불빛을 들고 자기가 샘물이 있는 데까지를 안내해 주더랍니다. 그게 마지막 일주일 그거였대요. 그리고 백일 기도를 딱 맞추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숭산 스님이 당신이 경험한 얘기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준걸 글로 제자들이 남겨놓은 거거든요. 숭산 스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기도 시작하셨다고 했죠. 그뭐 불경을 제대로 보고 공부하고 갔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갔겠어요? 막무가내로 갔죠. 뭐 기껏해 금강경이나 뭐 읽어보고 가신 거니까. 그런데 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거기에 밀교 경전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읽고 있는 심묘장구다라는 천수경 있죠? 그런 게다 밀교 경전이에요. 밀교 경전만 모아놓은 그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뭐 준재진언이라든가 뭐 심묘장구 다나래나가 온만이반매음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그 건데 책이 많아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숭산스님은 지금 모르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이 다라니와 진언을 외우면 기도 성취가 될 때쯤에 두 명의 동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기도를 보호해주고 증명해줄 것이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아, 내가 보고 놀랬죠? 나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부처님은 뭐 아시니까 안 놀라셨을 거고. 그러니까 숭산스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동자 두 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밀교경전 보면 황당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가끔 이제 학자들은 뭔가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일 거다. 뭐두 명의 동자는 음과 양을 상징하는 걸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건 우리가 억지로 내 논리에 맞춰서 설명하잖아요. 아니에요. 숭산스님은 그 밀교경전에 나온 대로 정말 두 명의 동자가 나와준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야, 수행하다 보면 경전의 말씀이 하나 다른 게 없구나라는 걸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 이제 배격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몸과 마음에 엄청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저희 밑에 내려오는데 마을 장정들의 몇 명이 막 낑낑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뭐 하쇼? 배격 기도 마치고 직후에 뭐 하쇼? 이랬더니 아니 우리가 여기 길을 좀 닦으려고 했는데 돌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돌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켜보시라. 내가 한번 힘써보겠다고. 근데 우리 여기 절에 오래 다니신 보살님들 아시겠지만 승산스님이 키가 이렇게 아담하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스님 뼈 부러진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 아유 저리가 아유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대여섯 명이 뒤지 못한 바위를 번쩍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던진 돌이 거기에 아직도 그게 있대요. 어? 나도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지나갔는데 절에서 그 길을 닦는데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큰 나무가 있더래요. 그것도 승산쌤이 왠지 자기가 뽑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소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줄을 묶어서 뽑지 못했던 나무를 당신이 혼자서 뽑아냈대요. 그런 시기가 있으셨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때 한창 이 숭상 스님이 심자랑하고 있을 때 그 우리 한국불교의 참선 이 선종 한국불교 근대 선종의 가장 큰 대종장이었던 경어라는 스님이 있었고 경어 스님의 수제자 3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수제자이신 망공 스님이 계셨고 망공 스님의 법을 이으신 고봉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고봉 막 밥을 고봉으로 드셨나 봐. 네? 근데 고봉 스님께서 그때 마곡사에 오셨답니다. 그 큰 스님이 오셨다. 큰 스님이 오셨다니까 승산 스님이 딱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고봉 스님이 계실 때 목탁을 들고 갔답니다. 목탁을 딱 들고 목탁을 고봉 스님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이게 뭡니까 이랬대요. 아니 목탁이지 뭐야.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선문답이잖아요. 여기서 목탁이니라 하면 이거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 목탁채를 딱 들고 목탁을 세 번 통통통 하고 이렇게 떼셨답니다. 그래서 고봉스님이 그래 네가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내일 오너라 내일 아침에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승산스님이 이제 그 다음날 고봉스님께 가서 정식으로 딱 이제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스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얘기를 다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딱 고봉 스님께서 그래도 젊은 스님이 애썼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누가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대답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가져오너라 이런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느라. 그래서 이거 뜰 앞에 잣나무 정전 백수자라는 화두거든요. 그래서 고봉 스님이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화두 참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고봉 스님께서 저 수덕사 위에 정혜사라는 선원에 가서 공부하거라 라고 정혜사에 보내게 됩니다. 그 정혜사에서 7개월 동안 용맹정진을 하세요. 용맹정진을 하시다 마음에 뭐가 툭 터진 거예요. 정전 백수자의 도리를 이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스승의 이제 스승에게 점검을 받기 위해서 서울 보문사로 내려오십니다. 저 수덕사 정혜사에서 보문사로 내려오셔서 딱 이렇게 그 고봉스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거량을 시작합니다. 스님, 제가 이제 답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봉스님이 이렇게 이제 한 시간 동안 서로 이제 선문답을 주고받았대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주고받다가 고봉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네가 공부 애 좀 쓰긴 썼구나.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 묻겠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이게 무슨 돌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뭐 사료 먹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쥐가 고양이 밥을 뺏어 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답이 아니에요.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뺏어 먹었다. 순서대로 딱 듣더니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흐릅니다. 땡! 고봉스님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깜짝 놀랐대요. 순간 당황. 왜냐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흐릅니다 라고 답을 내렸는데 아니다 해보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어? 뭐지? 이씨 하고 계속 노려봤대요. 그 스승 막 노려보니까 스승도 이씨 어디 제자가 스승을 이씨 서로 막 옆에서 어느 비구니가 그걸 옆에서 그걸 목격을 했는데 눈에서 진짜 가운데서 불꽃이 튀는 느낌이었대요. 시간이 정지된 느낌.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눈싸움을 했대요. 이씨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 막 이렇게 노려보다가 한 시간 동안 서로 노려보다가 스승도 제자도 대단해요. 나 같으면 아 모르면 나가 이랬을 텐데 그걸 계속 같이 눈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순산스님이 얍! 하고 대답을 딱 던졌대요. 근데 그 답이 책에 안 나와요. 얍! 하고 딱 답을 던지니까 갑자기 고봉스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네가 꽃을 피웠는데 내가 네 나비 노릇을 못하겠냐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40년 동안 기다렸다. 40년 동안 내가 자네를 기다렸네 하면서 이제 수많은 대중들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 전법식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정식으로 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전법식을 내리고 그때 고봉 스님이 이 스님께 숭산이라는 법포를 그때 내려주셨대요. 그러면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내가 그대를 만나기 위해 4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그대의 법이 미래에 수많은 세계에 그대의 법이 펼쳐지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숭산 스님이 고봉 스님 이제 경어 망공 고봉으로 내려오는 그 참선의 법맥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봉 스님 옆에서 이렇게 시봉을 하면서 이제 그 남은 어떤 이제 절에서 수행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그때 깨달음을 얻으신 게 22살이었대요. 대단하죠. 예, 22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봉스 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때 노스님들이 야 지금 막 공산당들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는데 젊은 남자는 스님이고 뭐고 잡히면 다 끌려가거나 다 죽는다더라. 스님도 빨리 산속에 가서 도망가라 해가지고 숲속에 이렇게 한동안 도망가 있었답니다. 그때 메가다전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승상 스님이 이제 얼떨결에 징집이 당했답니다. 징집을 당했다. 아, 근데 좀 좋은 데 가셨더라고. 예,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피 받으셨는지 인사 담당관 장교로 가셨어요. 아, 그 당시에, 아니, 저기, 앞에 전방으로 안 끌려간 게 어디야. 인사 담당관 장교로 가셔서. 근데 승상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제 스님으로서 군대 간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치욕일 수도 있지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견문을 넓히게 되었고 중생들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아 사람들의 아픔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그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그 미국 같은데 유럽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당신의 아주 드넓은 그런 세계관을 이 세상에 널리 펼친 게 아니겠느냐. 그때 이미 그것이 좀 내공이 쌓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6년 동안 군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제대로 하고 고봉스님을 딱 만나러 왔답니다. 고봉스님을 딱 보시더니 아 자네의 눈이 아슈라의 눈으로 변했네. 6년 동안 군 생활 아슈라가 싸움의 신을 뜻하거든요. 지옥, 악의,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윤회 있잖아요. 그중에 아슈라는 싸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6년 동안 있으니까 눈빛이 변했다는 뜻이죠. 싸납게 자네의 눈이 아슈라의 눈으로 변했네. 지금부터 보살의 눈으로 변했을 때까지 기도를 좀 하세. 그래서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산 속에 깊이 들어와서 백일 기도를 열심히 올리셨답니다. 열심히 이제 백일 기도를 올리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내려와 봤더니 고봉스님, 스승이신 고봉스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 스승님을 내가 옆에서 모셔야 되는데 산 속에서 모시면 약 같은 거라든가 음식 같은 것도 좀 허술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요 화계사의 주지를 맡게 되시고 순산스께서 화계사 주지를 맡게 되시고 고봉스님을 여기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산스님께서 이 화계사의 주지로 사시면서 요 총무원 있죠. 그 당시 총무원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총무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대한불교를 다시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총무원에서 엄청나게

신약의 전포포교에 매진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일제시대의 영향 때문에 일제시대가 스님들의 어떤 정신을 억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님 임진왜란 때에도 스님들의 승병이 일어나고 독립운동도 스님들이 했다는 막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본에서 스님들한테 억지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대처승과 결혼을 안 한 비구승이 갈리게 돼요. 그러다 이승만 정권 때 대처승과 비구승이 이제 싸움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구승들이 여 부처님도랑은 처자식이 있는 대처승들이 있으면 안 된다, 물러가라 하고 막 안 물러가니까 막 싸움 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겼거든요. 화계사의 대처승이 있었는데 만주의 유명한 주먹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 화계사의 주지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주지가, 그게 이제 광복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요 주지로 있었던 분이 만주면 대륙이잖아요. 대륙에서도 힘 좋다고 소문난 주먹 출신의 대처승이 있었는데 비구승들 수십 명이어도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승산스께서 어디에 계실 때, 승산 스님이 계실 때 어느 거사님이,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난 거사님이 그 승산 스님이 있는 사찰에 잠시 온 적이 있었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그 거사님 이름이 만성거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 도술이 있기로 유명하신 분이래요.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도술이 있다고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어떤 일화가 전해져요. 이건 믿거나 말거냐요? 나도 듣고 엥? 이랬는데,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친구들이 만성거사한테 자네가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쫙 났는데 진짜냐고. 내가 신통이 좀 있지. 아, 그럼 좀 보여달라고. 신통은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니네, 이러더래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보여달라고. 아, 이거 함부로 보여준 거 아니네. 그래서 에이 뭐 이랬는데, 내가 잠시 소피 좀 보고 오겠네 하고 나가서 몇 분에 들어왔는데 술 먹고 있는데 술상 위에다가 목탁을 툭 던지더래요. 아니, 사람아, 소피 보고 온다더니 이거 목탁은 어디서 가져왔나? 목탁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겠나 했더니 봤더니 금강산 장안사라고 적혀있더래요. 소피 보러가 5분 사이에 금강산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어드스비 그래. 아니, 저기 후다닥 5분 동안 후다닥 그거 준비 못하게다가 금강산, 장안산 이렇게 새겨놓은 거 아니냐고. 근데 실제로 옛날에 그런 기인들이 많았대요. 그게 그분이 이제 도교 공부, 신선도 공부를 했던 분이래. 신선술. 근데 이분이 이 만성거사라고 신통력 있다고 유명하신, 그 독립운동도 하셨다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 어느 날 승산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승산쌤께서, 아우, 거사님께서는 신통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예, 제가 좀 뭐 몇 가지 도술 좀 부를 줄 압니다. 이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통을 부리는 거사님의 마음은 본래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신통을 부리는다는 거사님의 그 마음짜리가 본래 뭡니까? 그거 딱 막혀버린 거예요. 순간, 아유, 참선하시던 스님이셨군요. 선승이셨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만성거사님도 솔직하신 거죠? 막말로 돛을 부려가지고 순상스님 휙 해버려도 이거 할 말 없는 건데.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품이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딱 얘기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순상스님께서, 아유, 자기 마음도 모르고 신통력을 부리니 거사님이 신통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신통이 거사님을 부리는 겁니다. 그 말에 무릎에 딱 치면서 스님 말이 맞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면서 딱 절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거사님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그 마음,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그 마음을 계속 참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뜬금없이 화계사 유명한 만주의 주먹이 대처승으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승산 스님이 만성거사한테 부탁을 해요. 거사님, 네, 아니 우리 화계사에 그 주먹잡이가 있는데 이 스님들 참 곤욕이라고, 거사님이 좀 좋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 말이야 좋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지 하지만은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 뜻이겠죠. 그 고사님이 호탕하게, 아유 걱정 마십시오, 내가 한번 이하 대화 좀 잘 해보겠습니다. 아, 뭐 스님들이 그런 거친 일에 나서는 거 아닙니다. 그 고사님이 딱 가더니 이제 주지 스님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화계사 주짓수님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나 저기 총무원에서 대리로 대시온 거사입니다 하면서 악수를 딱 청하니까 보통 악수에서 남자들 힘, 그 기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만주에서 주먹 좀 썼는데 어 그렇으면 딱 잡았는데 그 화계사 주짓수님이 으악 거리는 거예요. 어 무슨 힘이 이렇게 세냐고 좀 놔달라고. 그 만성거사가 아유 뭐 이 정도

만성가사하면서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더래요. 끝났네, 끝났어. 이분이 오셨으니 끝났네. 그만큼 명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성거사가 아 이게 스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도량인데 그냥 처자씨 그냥 마을에 가서 사셔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정리되냐면 만성거사가 알고 있는 도술 하나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화계사 나가는 걸로 퉁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 진짜 도술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숭산스님이 만성거사님 도움으로 요 화계사에 무사하게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그 만성거사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법의 호법신장 같은 분이셨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숭산스님께서 여기서 고봉스님 모시고 총무원에 다니면서 불교신문도 거기 이제 주임을 맡으시고 한국불교를 다시 크게 일으키는데 전법포교에 혼신의 힘을 다하십니다. 그러다 이제 시절 인연이 다가오게 됩니다. 66년도에 그 신도들의 그 부탁으로 일본을 건너가게 되세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셔서 제1홍법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68년에는 홍콩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의 홍법원이 숭산스님이 건립하신 거예요. 그리고 68년, 66년에 일본 가시고 68년에 홍콩에 계시다가 72년도에 드디어 미국과 인연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본 참선 불교가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본을 통해서 선불교에 심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이 참선 선승, 선사께서 미국에 좀 진출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숭산스님께서 드디어 큰 뜻을 품으시고 72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시게 됐어. 로스아일랜드주에 이제 건너가셔서 72년에 이제 첫 미국의 첫 걸음을 하시고 난 뒤에 40여 년 동안 1년에 지구 두 바퀴씩을 도셨대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 유럽 뭐 세계 곳곳에 이제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시게 되시고 그리고 무려 세계 30여 개 국가에 120개의 선원을 세우십니다. 이야 나 하나도 없는데 나 야, 120개의 선원을 세우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이 화계사에 오셔서 주석을 하시게 되고요. 화계사에 계실 때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셨죠? 예, 아유 부러워요. 또 실제로 옆에서 그렇게 모시고 그리고 화계사에서 이제 계시다가 2004년 11월 30날 예, 이제 이 세상을 이 사바세계를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순상스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께서 떠나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숭산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세 번을 얘기하시면서 망고 광명이오 청상유수로다. 광명은 영원하고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를 뿐이다. 라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이 화계사의 국제선언을 개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 계룡산의 국제선언 무상사 있는 거 아시죠? 계룡선언은 이제 무상사 또 개원을 하셨고요. 또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의 원력에 의해서 요 협수원 국제선언을 시민선방으로 이제 개조를 하고 이번에 새로 크게 국제선언 개원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숭산스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외국에서도 템플스테이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분의 큰 스님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세상에 이토록 널리 펼쳐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큰 스님이 계시고 이 큰 스님의 유운이 남아있는 이 화계사에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복이요 성근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제가 화계사에 산다고 좀 띄웁니다. 예, 예. 아, 밥 먹고 살기 힘드네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 화계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다 함께 신행생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이 수행정진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0: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네.

0: 너무 좋죠, 뭐. 언제든지 이렇게 광호 스님께서 저희 화계사에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도 또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또 그런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무슨 선업이 쌓나 보죠, 전생에.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참 그 광호 스님의 그 설법에 대해서 아주 참 그 모든 걸 더 깊게 알게 되었고, 광호 스님을 우리 학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탐욕을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를 벗어나려면 진리에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서 생긴다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대개 사람이 세상에 나면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 그것으로 제 몸을 베나니 그것은 나쁜 말 때문이라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원앙 부인입니다. 이게 이분이 원앙 부인이고 이게 자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종인데 알락구기를 도망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자연장자가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원앙 부인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제 죽입니다. 알락구기가 엄마를 찾아왔더니까 엄마가 뼈다구만 남았다 그죠? 새동강이 남았어. 그랬더니까 알락구기가 여기 와서 엄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절로 난다 그죠?

0: 그러지나. 그래서 알락구기가 엄마를 생각하니까 어머님 공덕이, 그죠? 어머니가 날 낳고 길렀던 그 공덕 생각이 절로난다, 그죠? 그래서 부모 공덕과 간창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창을 해주실 분은 유영자, 저희 아라냐 신도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일심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우리 뭐는 제가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 저기 뭐냐, 우리 유영자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국악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세요. 근데 깊은 신심을 가지고 이런 법회 때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시거든요. 올해 연세도 70인데 단호하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부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공덕가를 본인이 이제 부모님 은혜를 생각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죠. 명심불망 부모 은혜 한번 해보시다. 명심.

우리나라에서 뭐입니까? 부모 은둔경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유교 국가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했으면은 은혜라 해서 이제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은혜가 아니고 변상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 앞에 같으면은 여기에 제가 할게요. 해탐수호은 뭡니까? 아기를 가지고 나서 이 아기를 10달 동안 어머니가 뱃속에 잘 데리고 있었던 그러한 은혜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임산수고은 뭐 아기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임산수고은. 그다음에 나서 생자망우은.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이 날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원수가 생길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그 힘든 것을 금방 잊어버리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가지의 은혜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뭡니까? 아비타고, 아비족에 뚝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면은 뭡니까? 상계 쾌락, 극락세계에 탄생해가지고 뭡니까? 쾌락을 누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조선시대에 그려진 목판본 병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부모 은둔경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땅설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뭐냐면은 불설 대부모 은둔경에서 열애 정례라는 대목이거든요. 여기 뭐 아미 여기 부처님께서 이제 그 남방으로 이제 순회를 가시는데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난이랑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여기 흐리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난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훌륭하신 분인데 어찌 이름 없는 뼈다귀에다가 절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모르는 사례 하지 말아라. 여 이름 없는 뼈무더기가 너의 선대 부모의 뼈일 수도 있다 이게. 그런데 검은 뼈와 흰 뼈가 있어요. 그랬더니 흰 뼈는 남자의 뼈고 검은 뼈는 뭡니까? 여자의 뼈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난이 묻습니다. 부처님이셔, 왜 어머니의 뼈는 검은색이고 아버지 뼈는 허였냐는 것이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 뭡니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또 아이를 기를 때 저절먹이다 보니까 몸에 뭡니까? 전기가 다 빠져나가서 주간 뒤에 뼈는, 어머니 뼈는 검은 것이고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흰 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걸 할때 원래는 제가 소리를 하면 여기서 종이 인형극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요만큼만 해서 다음에 제 뒤를 잇거나 누군가가 이제 안락국 태자경 할 때는 마지막 여기에서 뭡니까? 부모 은둔경을 하면서 여기서 인형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형편이 열악해서 아직 후계자가 없어서 오늘 이거 잘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불망 부모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겨서 잊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명심불망 부모 은혜. 자, 한번 큰 소리 해볼까요? 명심불망 부모 은혜. 명심불망.

부모 은혜. 그래서 부모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천도제를 지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천도제를 지냈는데 여기에서는 원래 이제 10대 왕하고 천도제에 대한 이제 대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10대 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알락구기가 하늘을 향해서 아껴 엄마 엄마 하면서 우리 엄마는 어디를 가서 내 왔는 걸 모르나요? 내가 어려서 클 때는 밖에 갔다가 엄마 마음이 돌아오면 안아주던 엄마 가슴 품이 그립고 또 날 업어줄 때 엄마 등에 등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그 엄마 육신은 어디 가고 뼈만 이래 남았는가? 엄마 엄마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오늘 내 왔는 줄 모르나요? 이렇게 이제 울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어차피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까? 극락 왕생 가시라고 왕생계를 이제 다시 한번 외우자. 우리 왕생계 한번 다시 외우겠습니다. 원왕생 원왕생 원왕생 왕생 극락 겸미타 미타 행목마쟁 수기별 이걸 원왕생 원왕생 원왕생 원제미타 해중자 해중자 수지 평화 상공양 공항 원왕생 원왕생 원행생 왕생하장 현하게 예 자타일시 성불도 저렇게 왕생계를 외웠더니 하늘에서 뭡니까? 용선이 배가 48개가 내려옵니다. 근데 허공에서 그냥 내려오는 어디가 어떤 허공에서 내려오는 진여의 바다라는 것이죠. 진여라는 것이 뭐냐면은 불교에 있어가지고는 법의 성품, 그 실상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서 진실하여 항상 여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진여의 바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한 속에 48개 반야 용선이 내려오는데 그 용선이 바로 뭐냐면 아미타불의 48원을 담은 이제 용선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용선은 뭡니까? 무타 악도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용선이 내려오고 두 번째 용선은 뭡니까? 악취 무명원. 악취 무명원의 용선이 내려오고 이렇게 48개 용선이 내려오고 팔대보살이가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팔대보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팔대보살 같은 경우에는 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덟 분의 보살을 팔대보살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려 시대에 이제 아미타 팔대 이제 그 보살도라는 것도 있고 또 다음에 팔대보살 만다라경이라는 경전도 있습니다. 그 경에 나오는 또 보살이 달라요. 그 다음에 약사경에 나오는 팔대 보살이 또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팔대 보살 만다라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 경에 나오는 팔대 보살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미륵보살, 금강수보살, 허공장보살, 재계장보살입니다. 제가 오늘 이래 한 뭐 여러분 기억을 못하지만 한번 들으시기만 해도 공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약사경에 의해서 팔대보살이 계십니다. 약사경에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무진이보살, 미륵보살, 보다나보살, 그리고 야강보살, 약상보살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아미타 팔대보살들하고 있죠. 고려시대 아미타 뭐 레영도 같은 불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 같으면 관세음, 대세지, 문수보현, 미륵보살, 지장보살, 금강수보살, 허공장보살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들이 쭉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여덟 보살이 내려오셔가지고 원앙 부인은 왕생 극락을 보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11월부터 녹화를 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지금 그죠? 3월이고 오늘 며칠이면 4월 언제 들었었는데 그건 6달 동안 안락국 태자경 원앙부인 왕생인연경, 사르스대왕경을 했는데 이 공덕을 오늘 회향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덟 보살이가 강림해가지고 올해 우리 불자님들, 만조상님들은 다 극락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모든 업장 소멸하시라고 정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앙부인이 관세음보살이 되셨거든요. 그럼 관세음보살 정근을 먼저 좀 하다가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착복문은 두 분이 안정사 우리 신도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도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도살 도살 관세음도살
도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관세음 도살 도살 관세음 도살 살 관세음 도살 살 관세음 도살

허공장 보살 보살 허공장 보살 보살 허공장 보살 허공장 보살 보살

성불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으로 무용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도분들이십니다. 신도분들이라도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한 50년 가까이 절의 행사 때마다 동참하셨고, 그다음에 국악지도사 3급까지 자격증을 딸 만큼 평생을 신심으로 법회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절에, 여러분들 나가시는 절에 각자의 근기 따라서, 능력 따라서, 소리면 소리, 착복무면 착복무 한 가지씩 익혀가지고 동참하시면 신심을 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곧 수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대고 기도를 치선 것들이 48용선이 내려오고 발대보살이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와중에 뭡니까? 허공중천에 광명이 뻗치더라는 것이죠. 48가지 광명이 내려오는데, 이 광명 서기를 잡고서 이제 안락국이가 서방정토 극락사회를 갈라합니다. 그리고 발대보살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안락국아 그만 울어라. 너 엄마는 이미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탄생하셔서 관세음보살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48원을 성취해서 극락세계를

마련했으니까 너도 가자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48용선이 내려와서 발도보 살림이 손을 잡고 안락국이 손잡고 극락세계 간다고 해서 48원 성취 서귀포 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들 다 나오시겠습니다.

가시려니 아니 다구을 팔대보살이 왕임하여 이 다구을 그 이름으로 불러주자 이 다구을 관세음보살이 왕님하고 이 다구을 지장보살이 왕님하고 다구을 문수보살이 왕님하시고 이 다구을 보현보살 왕님하고 이 다구을 미륵보살이 왕님하고 이 다구을 금강서보살이 왕님하고 이 다구을 허공장보살 왕님하고 다구을 재계장보살이 왕님은

있는 곳에 아니 닭을 굽으면 하되 소사꼬려 아니 닭을 나무 아니 닭을 아니 닭을 나무 아니 닭을 돌아서시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니 닭을 극락세계로 가봅시다 이 닭을 살아생전에 닦은 대로 이 닭을 상품자는 상생연아 아니 닭을 중품자는 중생연아 아니 닭을 하품자는 하품연아 닭을 48원을 성취하여 이 닭을 꾸품연단의 왕성할 때

널 우러러 바라오 근데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열의 부처님과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리인가 대세지보살리인 전지심기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효구로 다 구보살피실 때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해동저스금국 서울시 방배계의 동다 BTN 다 녹화장에 금일날의 동참불자들 금일날 BTN 다 시청불장아들 만조부 조상님 내 인연연가 시연의 연가 강여로 열명 연가님 내 다체월보살님 내 카티규구로 천상인간 아기수라 죽생지옥 다 육도윤회 벗어나고 상품자는 상품연하 중품자는 중품연하 하품자는 하품연하 구품연하되다 왕생극락하옵소서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부 나무 관음 서지 양대보살

잘 성불하십시오. 자, 우측으로 놓으시고 자,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봐. 그랬더니 허공중천에서 48가지 석이는 빛을 말하는 거죠. 상스러운 빛이 비춰왔더니까 48 용선이 내려왔다 그랬더니 이게 용선입니다. 이제 반야 용선이라는 말을 하죠. 이거를 반야의 지혜로 모은 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는데 여기에 뭡니까? 여기 일로왕 보살님입니다. 여러분들 불화 같은 걸 보실 때 옆에 깃발 들고 계시는 분은 일로왕 보살입니다. 여러분 그 상여 같은 거 옛날 그 상스 지낼 때 앞에 공포대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앞에 그 다음에 영정대라고 있죠. 그 명정대라고도 하고 영정대 같은 거 쓸 때 이 공포대를 보고 이제 상여가 따라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앞에 이런 깃발 당이라 그러죠. 이런 걸 들고 가시는 보살이 바로 뭡니까? 일로왕 보살, 이끌인 자의 길로 자 길을 이끈다는 뜻이죠. 그러면 불화에도 저 지화에도 뭡니까? 일로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때 일로화 꽃을 꼭 해놓습니까? 길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일로화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꽃 이름이. 그리고 났더니 여기 아버지 사라지 대왕은 이미 아미타불이 되어 계시죠. 여기에.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미. 그랬더니 안락국이가 뭡니까? 여기 지장보살이 되어 있고 앞에 이제 일랑보살이 있고 여기 탔죠. 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그래 가는데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거 저 회신곡 같은 거 내지는 화청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근데 그 추구할 때면 그런 게 나릅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극락세계 가실 적이 반야 용선 배를 모아 극락세계 가실 적에 앞에 계는 그 성인은 일로왕 보살 아니든가 보궁중천 보계를 천층 보계를 띄워놓고 일로왕 보살 앞서시고 뒤에 서는 성인은 지장 보살 분명한데 장상명주를 손에 들고 삼천대천 세계계를 비추시니 지장보살이 분명하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손에 뭐 장상명주는 손 위에 밝은 구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손에다가 장상명주를 들고 그죠 육장화는 이제 뭡니까 지팡이를 짚으시고 여기 뒤에 서시고 앞에 일랑보살을 써서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안락국이가 극락으로 가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났더니 여기 아까 석이라는 이런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어떤 강은

극락강을 가실 적에 지옥강을 막아놓고 염불강에 접어들어 염불공덕 지어서 극락강에 접어들어 왕생극락가옵소사.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면은 그때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극락에 또 갔다 이제 그죠. 극락에 갔더니까 가운데 계시면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 부처님은 사라수 대왕이 아미타불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을 여러분들 구분을 잘 못하신 경우가 있어요. 절에 가시면 관세음보살님 여기 화관 꽃으로 된 관우에는 절에 가보시면 여기에 아미타불을 작게 이렇게 조성해서 모셔놨습니다. 이런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여기 위에 병이 있죠. 여기에다 화관에다가 병을 모셔놓은 분은 대세지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삼존부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더라. 그래서 사라수 대왕은 뭡니까? 아미타불이 되시고, 원앙부인은 관세음보살이 되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안락국인은 대세지보살이 돼서 아미타 삼존불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월인석보, 세조 임금이 편찬한 월인석보에 나오는 뭡니까? 안락국 태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여러분 강조한 이유는 이제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학자들도 그러는데, 사라수 대왕에 관련된 걸 주안점을 위한 사라수 대왕경. 현재 일본에서 그 옛날에 약탈해 가져간 그 청산문고에 있는 변상도에는 사라수 대왕탱이라 그러죠. 그럴 경우에는 이분을 중점. 그 다음 제가 이번에 했던 원앙부인을 중점을 했으면 원앙부인 왕생인연경. 그리고 월인석보에 실린 대로 하면은 안락국 태자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났다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그 뭡니까? 그 광유성인은 어떤 분이 되었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담입니다. 광유성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서 그 여덟 궁녀가 도 닦았잖아요. 여덟 궁녀 도를 닦아가 뭐가 되나? 팔대보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팔대보살의 전생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유성인에게 도를 닦던 500명의 비구는 뭡니까? 다름 아닌 500나한이 된 거죠. 500나한. 저리 가면 나한전 있으죠. 그래서 월인석보에 실린 안락국 태자에게는 석가모니불의 전생담이기도 하고, 아미타불의 전생담, 관세음의 전생담, 대세지보살의 전생담, 그 다음에 승열비구가 문수보살이 됩니다. 승열비구 처음에 이제 신부름 가시는 분 있죠. 문수보살님이 바로 승열비구가 되고, 여덟 궁녀는 팔대보살, 500명은 500나한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거는 마치고 다음 시간 이제 제가 할 것들에서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름 아닌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계적인 성지가 있어도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도에는 보타 낙하산을 관음의 어떤 성지로 치고, 최고로 치죠. 중국은 오대산에 문수보살 성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에는 남북 통틀어서 금강산의 법기보살님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성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온 사방에 성지가 많이 생겼죠. 그럼 부처님의 성지가 있고, 그죠? 부처님 탄생한 곳,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 한 곳, 설법한 곳, 열반한 곳이 4대 성지라면, 보살의 성지, 세계 3대 성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38선 자체는 이건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삼국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같으면은 지금 보면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는 엄청 싸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남북한 지금 막혀 있지만 이것도 잠시 잠깐 막힌 거고, 남북의 이제 지역적 차이를 떠나서 금강산에는 법기보살에 대해서 신앙이 세계적인 성지였고, 그 신앙 자체가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단했다는 것이죠. 중국 원나라 기황후가 장안사라는 어떤 절에도 엄청난 보시를 해서 장안사를 크게 이제 세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점사에는

뭐 마하연, 거기도 마저 법기신앙이고, 정양사, 그 다음 표훈사, 이런 절들 같은 경우는 다 법기보살님을 모신 곳이거든요. 그것은 법기보살은 반야, 금강반야, 마하반야, 소품반야는 반야라는 말이 많죠. 이 반야를 설법하신 보살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반야는 최고 핵심입니다. 반야를 빼면 불교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야를 설법한 최고의 보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신앙이죠. 근데 38선이 막히고 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재 그 법기보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이제 법기 금강산에 있던 법기암이라는 것도 있고 물론 작은 암자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표운사가 최고의 큰 어떤 법기 성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안사 같은 경우에는 더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구조를 가진 지금 현재 사진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안사라고 가곡도 있죠, 그죠? 한번 장안사 가곡도 다음에 제가 한번 청해서 여러분들이 감상할 기회를 드려야 그때의 영화를 저희가 다시 느낄 수 있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중요한 법기 신앙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불자들이 너무 모르고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법기 신앙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지금은 이제 법기 보살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역시도 법기 보살님께는 공양 올리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현재에서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이제 안정사를 창건하신 대법 스님의 같이 수행하시던 운성 스님 같은 경우는 금강산에서 오셨거든요. 유점사 쪽에서도 계시고 그래서 법기청이라고 있습니다. 법기보살님전에 공양 올리는 법 불공이죠. 여러분 사시마진 삼보통청이라 하죠. 삼보전에 공양 올린다. 관세음보살님전 공양 올리는 건 관음청, 지장보살님전에 공양 올리는 지장청 이런 식입니다. 산신은 산신청. 그런데 법기보살님전에 올리는 공양은 법기청입니다. 근데 법기청 자체가 성문의범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법기보살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만 제가 다음번에 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법기보살 금강산 조선기라고 땅설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달을 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어서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법기보살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서 법기청 공양 올리는 법 기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건 6개월 동안 안락국 태자경 여러분들 함께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기도지만 내 수행이지만 노고가 크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6개월 동안 진행한 안락국 태자경, 사르스 대왕경, 원왕부의 왕생인연경, 설법 공덕을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께 회향을 하면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욕을 먹어도 성내지 않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이란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데 불과하여 꿈 같고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몸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말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마음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다. 모든 면에서 자제하는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파키스타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감춰?

0: 도대체 뭘 깐 거야?
1: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어깨가 축 처졌냐?
1: 나 도둑 맞았어. 내가 진짜 아끼던 건데.
0: 어? 뭘 도둑 맞았는데?
1: 새 연필.
0: 설마 이 연필은 아니겠지?
2: 어? 그거 내 건데. 어, 뭐야? 몽이 네가 도둑이었어?
0: 도둑이라니? 네가 어제 흘리고 간 거 내가 주워준 거거든.
2: 미안.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곧창 선운사로 가야겠다.
2: 선운사?
0: 어, 곧창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인데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야. 한때 89개의 암자에 3천여 명의 스님이 수행했고 조선 태종 때 사찰 폐쇄령에도 국태 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보존된 큰 절이었지. 우리나라 3대 지장 기도처 가운데 하나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고창 선운사로 고고! 1936년 여름 어느 날, 도굴꾼들이 금동 지장 보살상을 훔치기 위해 선운사에 숨어들었습니다.
3: 내가 말은 보살상이야. 이 보살상을 훔쳐 일본에 팔면 큰 돈을 벌 거라고.
0: 도굴꾼들은 보살상을 훔쳐 일본으로 향했고 일본인 부자에게 거금을 받고 불상을 팔아넘겼죠.
4: 아, 이게 영험하다는 선운사 불상이다, 그 말이지?
3: 예, 제가 직접 선운사에서 훔쳐왔다니까요.
4: 좋아, 사겠네.
0: 불상을 사고 난 얼마 후 일본인 부자의 꿈에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다.
5: 나는 본래 전라도 도솔산에 있는 지장보살이다. 그러니 당장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라.
0: 하지만 일본인 부자는 이 말을 흘려들었고 얼마 안 가 병이 들고 가세가 기울었죠.
4: 지장보살이 벌을 주는 거야.
6: 무슨 말이세요? 벌이라니요?
4: 보살상 갖고 있다가는 큰 변을 당하니 당장 그 보살상을 파시오.
0: 일본인 부자의 말처럼 금동 지장보살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모두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동 지장보살을 마지막으로 소장했던 일본인은 두려움에 떨다 고창으로 향했죠.

0: 나 좀 살려주시오.
1: 살려달라니요? 누가 괴롭힙니까?
0: 지장보살이요, 지장보살. 당장 금농 지장보살을 가져가, 아니 모셔가시오, 제발.
2: 그렇게 금동 지장보살은 도난당한 지 2년 만인 1938년 11월 다시 선운사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3: 와, 다행이다. 무사히 돌아와서.
4: 내 말이.
3: 근데 이 굴은 뭐야?
4: 아, 진흥굴. 신라 진흥왕이 수도하던 굴이야.
3: 진흥왕이면 삼국통일의 기반을 만들었던 왕 맞지?
4: 맞아. 선운사엔 두 가지 창건 설화가 있는데, 하나는 백제의 고승 검단 선사가 창건했다는 설이고, 하나는 바로 이 굴에서 수도하던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이야.
3: 알았다.
4: 뭘?
3: 진흥굴로 데려온 이유지 뭐긴 뭐야. 이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진흥왕 이야기지?
4: 오, 눈치 빠른데.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 보자고. 진흥왕 이야기로 고고!
2: 576년 신라 진흥왕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5: 이 몸은 태자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 도선산으로 가 수행을 하려 하니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거라.
2: 왕위를 내려놓은 진흥왕은 사랑하는 왕비와 공주를 데리고 도솔산으로 향했죠.
5: 함께 가죠. 고맙소.
6: 고마운 건 저예요. 이리 좋은 곳에서 수행할 기회를 주셨으니.
2: 바위굴에서 열심히 정진하던 진흥왕은 어느 날 세 분의 미륵 부처님이 바위를 깨고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6: 미륵 부처님이 세 분이면 보통 꿈이 아니네요.
5: 아마 이곳을 크게 일으키라는 뜻일 거요. 당장 이곳에 암자를 지어야겠소. 그리고 그 암자는 왕비의 이름으로 하리라.
2: 진흥왕은 암자를 지어 왕비의 벼로인 도솔의 이름을 따 도솔암이라 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답니다.
4: 자, 오늘 어디 갈래?
3: 왜 밥은 먹으면 줄까?
4: 헐, 주는 게 아니라 네 뱃속으로 이동한 거거든.
3: 하, 그렇네. 이따 절에 가면 부처님께 빌어야겠어. 아무리 먹어도 밥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4: 으이그, 부처님 바쁘시거든.
3: 그렇겠지.
4: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고성 옥천사다.
3: 옥천사?
2: 고성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0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10대 화엄 사찰 중 하나야.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병영으로 이용되고, 3.1운동 당시엔 경남 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호국 사찰이기도 하지. 아, 맞다.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청담 스님이 출가한 절이라는 걸 빼먹었네.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옥천사로 고고! 신라 문무왕 10년 의상대사는 절을 지을 자리를 찾아다니다 신비로운 옥천샘을 발견했죠.
7: 참으로 옥같이 맑고 귀한 샘물이야.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2: 의상대사는 그곳에 절을 지었고 신비한 옥천샘의 이름을 따 옥천사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옥천샘 바위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1: 스님, 보세요. 옥천샘 바위에서 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 오늘부터 저 쌀로 부처님께 공양미를 올리게.
1: 예. 근데 스님, 저 공양미 말입니다.

0: 설마 계속 쏟아지진 않겠죠?
1: 바위는 계속해서 쌀을 쏟아냈고 욕심이 생긴 스님은 더 많은 쌀을 얻기 위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0: 이 돌을 깨면 더 많은 고향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뭐야? 왜 갑자기 쌀이 안 나오지?
1: 스님의 욕심으로 공양미는커녕 옥천샘마저 모두 말라버렸죠.
2: 욕심이 화를 부른 거다.
0: 죄송합니다, 스님. 전 그냥 더 많은 공양미를 올리려고. 이제 샘이 모두 말라버렸으니 어쩌죠?
2: 어쩌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1: 노스님이 매일 기도를 올리자 샘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연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 샘은 만병의 신통한 약물이 되었고 옥천샘의 신비한 효험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987년엔 한국의 명수로도 선정됐지.
3: 옥천 샘물을 마셔서 그런가? 몸이 진짜 가뿐한 거 있지? 이따 가기 전에 또 마셔야겠어.
1: 좋은 생각이야.
3: 근데 이 바위는 뭐야? 이 구멍들에서 공양미가 쏟아져 나오는 건가?
1: 그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정을 박은 자국이야.
3: 정을 박아? 왜?
1: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황소바위 이야기로 고고! 옥천사를 창건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4: 공사가 시급한데 일손이 부족하니.
1: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황소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 나무를 나르며 절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4: 덕분에 사찰을 완성했으니 이 염주를 걸어주마.
1: 큰 스님이 황소를 칭찬하며 목에 염주를 걸어주자 그 순간 황소의 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황소는 바위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들이 옥천사까지 쳐들어오자 황소바위는 큰 도력을 발휘했죠.
0: 부처님의 힘으로 왜군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5: 부처님의 힘이라고? 이 깍바위가 뭐라고?
1: 외장은 스님을 비웃으며 황소바위를 칼로 내려쳤고 두 동강이 난 바위는 붉은 선혈을 쏟아냈습니다. 왜군들은 피를 뒤집어 쓴 채 놀라 도망쳤고 옥천사의 승병들은 황소바위 덕에 나라를 지켜내게 되었답니다.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3: 당연하지. 보물을 얻었는데.
1: 보물?
3: 요 며칠 누렁이가 자꾸 산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산에 새끼라도 낳았나 싶어 따라갔거든.
6: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전에 잃어버렸던 축구공이 떡하니 있는 거 있지?
3: 아니, 어떻게 축구공이 거기 있냐?
1: 누렁이 따라가기 잘했네.
3: 내 말이. 그래서 누렁이한테 고구마 간식도 좋지.
1: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통영 용화사다.
3: 용화사?
1: 오! 용화사는 신라 때 은점 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그때 이름은 정수사였어. 그러다 고려 때 산사태로 허물어진 절을 다시 지으면서 천택사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다시 용화사로 중창된 절이야. 용화사에 가면 부처님의 진신살이 일곱 과를 봉안한

0: 고대 아쇼카 양식의 불사리 사사자 법륜탑은 물론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공영 용화사로 고고! 오랜 역사를 지켜왔던 천택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그만 폐사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0여 년이 흘러 벽담 스님은 폐허가 된 천택사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죠.
1: 그냥 포기하시죠, 스님. 지금 상태로 다시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2: 포기해도 부처님께 기도나 드리고 포기하겠네.
0: 벽담 스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미륵산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동굴로 들어가 7일 밤낮으로 미륵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건 포기하란 뜻이겠지.
0: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그날 밤 벽담 스님의 꿈에 미륵 부처님이 나타났죠.
3: 나는 당내 교주 미륵불이다. 나와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거라.
2: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0: 미륵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미륵산으로 향했고 지금의 용화사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3: 이곳은 미래의 용화 회상이 될 도량이니 이곳에 가람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라 지어라. 그러면 만세의 길이 남을 것이다.
0: 꿈에서 깬 벽담 스님은 미륵불이 알려준 곳에 천택사를 옮겨 새로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했답니다.
4: 용화는 미륵의 세상이니까 미륵산에 완전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네.
0: 맞아. 불국토 통영에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지.
4: 근데 저 암자는 뭐야?
0: 아, 용화사의 부속 암자인 도솔암이야.
4: 도솔암?
0: 응. 도솔 스님께서 호랑이의 은혜로 지은 암자지. 도솔 스님이 미륵산 바위굴에 머물며 참선 수행을 하던 어느 날 굴 밖에서 애처롭게 우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 저리 슬피 우는 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가서 살펴봐야겠어.
0: 도솔 스님이 굴 밖에 나오자 그곳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1: 어? 뭐가 불편한가? 이런, 목에 비뇨가 걸렸잖아. 이대로라면 죽고 말 텐데. 잠시만 참아라. 내가 금방 뽑아줄 테니.
0: 도솔 스님은 호랑이 목구멍에서 비녀를 뽑아주었고 덕분에 호랑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굴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 이번엔 또 무슨 일이려나?
0: 도솔 스님이 굴 밖으로 나오자 호랑이가 물고 온 처녀를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죠.
1: 정신을 잃었잖아. 이보세요. 괜찮습니까?
5: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이?
5: 저는 전라도 보성에 사는 배이방의 딸인데 혼인날을 받아놓고 이렇게 호랑이한테 잡혀왔습니다.
1: 어쩌다 그런...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0: 도솔 스님이 처녀를 보성 집까지 데려다 주자 처녀의 부모는 기뻐하며 도솔 스님에게 사례금을 내밀었습니다.
6: 300냥입니다. 제 딸을 구해주신 보답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1: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거두세요.
6: 그저 할 일이라니요. 스님은 우리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은인을 그냥 보내다니 안 될 말이죠.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1: 그럼 이 돈으로 암자를 지어 부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0: 아, 그럼 저희는 더없이 감사하지요.
1: 도솔 스님은 처녀의 부모가 준 돈 300냥으로 도솔암을 지었고, 도솔암 위쪽엔 호랑이를 만났던 바위굴이 남아 그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노력하라. 작은 물도 끝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돌을 뚫는 것처럼 끝없는 노력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하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대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지혜로운 사람은 때론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때론 왕처럼 위엄 있게 가르치며 때론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고 때론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비록 또 100년을 산다 해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알지 못하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깨달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대남 열전.
2: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3: 이렇게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2: 춤도 금방
4: 네 바지 잠깐만요.
5: 나의 사랑에 녹아
4: 녹아 녹아
5: 나의 노래에 녹아
4: 녹아 녹아
6: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 감사합니다. 네.
8: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1: 대박이다.
2: 와와
1: 고고씽까지?
4: 아니 고고씽을 어떻게 알아?
1: 어떻게 알았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국의 왕사성기 수거오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굵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렸다.

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에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여자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옥상수호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시방 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 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야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위에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

0: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

0: 하여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나니아,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의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 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저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나니여, 이와 같이 연하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문화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전통 홀례체험, 축하공연까지 엽업하게 진행됩니다. 문의는 031-481-8887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작했습니다. 37대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새 집행부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비의 인수를 펼쳐온 동국대 일산병원이 개원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임직원들은 환자 경험평가 수도권 1위라는 값진 성과를 돌아보며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원력을 다졌습니다. 비구니 군승의 버팀목이 되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힐링 음악법회가 파주 호국 백일사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신명나는 무대, 정성어린 간식으로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엄수되는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제도하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진관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법회가 부스를 운영하며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이 막을 올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과 다름없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로 38대 총무원장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고불식에서는 37대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새 집행부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어제 오전 8시 조계사 대웅전.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108배로 제38대 총무원장으로서의 첫 아침을 열었습니다. 허례허식 없이 37대 집행부 스님들과 함께 이마를 맞댄 이 자리는 총무원장의 소임을 또 하나의 수행으로 삼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108배로 마음을 다진 진우 스님은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며 새 집행부의 출발을 고했습니다.
2: 10년의 경향이 살아 숨쉬는 조계산문 안에 국민의 평안과 국민의 만대 융성을 기원하며 야물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의 불교 등의 거룩한 여정의 시작을 보호하옵니다. 사부대중의 간절한 원력을 모아 시인들께서 오롯이 정진에만 전념도록 승가의 울타리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 참된 평화의 길을 걷게 하겠나이다.
1: 진우 스님은 특히 한없이 몸을 낮춰 대중과 공감하겠다는 하심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2: 한없이 몸을 낮춰 대중들의 공의를 모으며 공감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나이다.
1: 진우 스님은 이어 37대가 이룬 삼원 통합과 굳건한 안정을 바탕으로 38대 집행부가 나아갈 3대 핵심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는 교구 활성화. 둘째,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과 승려 복지 시스템 구축. 셋째, 전통의 선수행을 K명상으로 승화시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대사회적 실천입니다.
2: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시대를 이끄는 불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선수행을 선명사로 대중화하여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한국 불교의 수행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펼쳐서 정신문명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특히 종단의 발전과 불교 중흥은 총무원장의 힘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며 사부대중이 지혜와 공심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8대 집행부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선거 등 종단의 주요 일정이 연이어 있는 만큼 총무부장 정문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37대 집행부 스님들이 바통을 이어 당분간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함께 여는 미래 불교를 기치로 출범한 조계종 38대 집행부. 하심으로 시작된 조계종 38대 집행부의 첫걸음은 지난 4년이 그러했듯 앞으로의 4년도 무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한국 사회에 평안을 선물하는 실천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한편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는 오는 10월 1일 2시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 집행부의 공식 임기 첫날, 정관계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조계종을 찾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당선과 새 임기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거를 직접 치러보니 정치인들의 심정

0: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종단을 이끌며 쌓아오신 노고와 성과를 대중에게 인정받으신 결과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인사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예방에서 양측은 지난 6월 오 시장이 지방선거 이후 방문했을 당시 논의한 문화유산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대를 확인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을 위해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에게 기탁했습니다. 총동문회장 무영스님과 감사성혜스님 등 총동문회 집행부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해 경북 산불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을 주셨는데 네팔에도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총동문회장 무영스님은 매년 추석이 지나면 동문들이 모여 함께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행사에 앞서 네팔 지원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지난해 4월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서울 학도암이 재난으로 인한 아픔을 겪는 네팔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1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에게 전달했습니다. 학도암 주지 현무스님과 신도회 임원진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재난복구 지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주지 현무스님은 룸비니가 있는 네팔은 불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이어서 최대한 빨리 돕고 싶었는데 신도님들의 동참 덕분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모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학도한 신도님들을 보니 무엇보다 든든하다며 주지 스님을 잘 모시고 학도함을 더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덕담했습니다. 경기 북부 고양시의 터를 잡고 자비의 인수를 펼쳐온 동국대 일산병원이 개원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임직원들은 환자 경험평가 수도권 1위라는 값진 성과를 돌아보며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원력을 다졌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동국대 일산병원 대강당을 가득 메운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2005년 전국 불교계 원력을 모아 문을 연 뒤 경기 북부 거점 병원으로 발돋움한 지난 여정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개원 21주년 기념식. 지난 성과를 자축하는 동시에 녹록지 않은 의료 여건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2: 우리는 이제 좋은 병원을 넘어서 위대한 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힘을 실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3: 고양시에서 틀 닦고 있는 우리 병원이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오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올해 동국대 일산병원은 로봇 수술 1000례를 돌파한 데 이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주관한 환자 경험평가에서 전국 5위, 수도권 1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환자와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는 간호사 영역은 모든 지표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4: 전 직원들 마음 속에 우리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우리 환자 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기념식에선 병원 발전에 헌신한 구성원들을 위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이사장 공로상을 수상한 김명숙 대외협력팀장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병원 발전기금으로 다시 회향해 훈훈함을 더했고 뛰어난 환자 경험평가 결과를 이끈 TF팀과 간호부에는 특별상이 주어졌습니다. 동국대 임원진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입각한 의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5: 21주년에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큰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6: 환자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부처님의 보살 정신이 현대 의료에 이렇게 잘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불교계 염원으로 탄생한 동국대 일산병원은 보살행을 나침반 삼아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대한민국 육해공군에는 현재 10명의 비구니 군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군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힐링 음악법회가 경기도 파주 소재 호국 백일사를 찾았는데요. 아름다운 선율과 신명나는 무대, 정성 어린 간식으로 장병들을 위로한 현장에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스님과 제가자로 구성된 앙상블, 블루로터스의 청아한 연주가 군법당을 가득 채웁니다. 찬불가를 시작으로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친숙한 애니메이션의 주제곡까지 다채로운 선율이 이어집니다. 장병들은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며 고된 훈련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댄스팀 샤이닝의 역동적인 공연은 법당 안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의회 국제사회부가 지난 27일 육군 제9보병사단 독수리여단 호국 백일사에서 힐링 음악법회를 열었습니다.
8: 추석에 집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비구니의 스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음악도 듣고 댄스팀도 보니 활기차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9: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7: 법당 밖 한편에서는 가평 총룡사 435의 봉사단이 장병들을 위한 간식 마련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접 반죽을 만들어 갓 구워낸 와플에 신선한 과일과 달콤한 크림을 듬뿍 얹어 준비한 간식만 240인분. 대한민국 전방을 지키는 늠름한 장병이자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을 보듬은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10: 실제로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 대가 지나가더라도 계속 되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11: 내년은 좀 더 이제 활성화시켜서 기회가 닿는 대로 비구니 군승 스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 전국 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이자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자인 진명 스님도 무주상 보시의 원력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장병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진명 스님은 청년 포교의 천병인 비구니 군승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 활기찬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운을 받고 가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꾸준히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국제부 스님들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7: 전국비구니회 국제사회부는 오는 11월 15일 경기 양주에 위치한 호국 1월사를 찾아 장병들에게 또 한 번 웃음과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임진왜란 당시 외적에 맞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을병과 을숙이 모셔진 금산 701총에서 순위제약이 열린 가운데 불교계도 함께 동참해 호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난 23일 금산 701총 종용사에서 진행된 순위제향에는 영규대사 801승 명예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 태진스님을 비롯해 위원 종봉스님, 마곡사 본말사스님들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문정우 금산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금산 701총은 을병과 승병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의 성지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미래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제434주년 순위제향은 초원관의 분향 및 초원례, 충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801승 명예회복특별위원회 스님들은 701총 봉분으로 이동해 전통 불교 의례로 호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구국에 앞장섰던 기허당 영규대사의 호국 정신과 애국혼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마곡사는 지난 23일 경내 대광보전합 특설무대에서 주지 원경스님을 비롯해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스님, 종회의원 천산, 태진, 종봉스님과 최원철 공주시장,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어당 영규대사 서거 434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원경 스님은 영교대사의 청주성탈화는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이 응집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자 전국의 을병, 을승들이 궐기하는 결정적 단초가 됐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을 가슴에 새기자고 당부했습니다.

0: 최원철 공주시장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신 영규대사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갖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엄수되고 있는 가운데 영가천도를 넘어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제도하는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진관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법회가 직접 수륙제 부스를 운영하며 도량의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국가 무형유산 국행수륙제가 이어지고 있는 진관사. 함월당에선 유주무주 영가천도가 한창인 가운데 함월당 앞마당에선 또 다른 설당이 참배객들을 맞이합니다. 진관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법회, 이른바 어청청 버부들이 수륙제 기간 직접 부스를 열어 특별한 참여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이들을 위한 천도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이들도 자신의 업장을 정화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수륙제의 본래 가치를 더욱 환하게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 부스를 운영하는 이 친구들이 나만이 갖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그렇게 회향하는 것에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활동이 된다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1: 어청청 버부들은 온 세상 한 가족을 주제로 세대와 이웃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네팔 홍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함께 진행하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국경을 넘어 실천합니다.
3: 저희와 같은 세상에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존중해주고 같이 살 수 있게
4: 모든 중생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1: 광명진원 사경집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아 릴레이 사경도 이어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은 사경 공덕은 수륙제 회향날 일괄 봉송됩니다. 이와 함께 그리운 이들에게 발언을 전하는 극락으로 보내는 우체통에는 평화와 자비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재밌는 퀴즈 코너도 눈길을 끕니다. 수륙제와 악귀에 대해 설명을 듣고 퀴즈를 마치면 고통받는 악귀가 음식을 먹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자비의 음식 스티커를 악귀 입 주변에 붙입니다. 영가를 넘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보듬는 수륙제의 대승적 가치를 직접 피워내고 있는 겁니다.
5: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닌 이제 친구들하고 다른 생명들 나아가서 모든 생명들을 배려하며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I learned the mindset of thinking not just about oneself but about other beings as well. And I want to keep practicing that in my everyday life.
7: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한 명에서 10명, 10명에서 100명이 되어서 더 따뜻한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덕을 짓는 진관사 국행수륙제에 참된 가치가 세대를 아우르는 버부들을 통해 더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학교법인 보문학원이 개교 8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수개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보문학원은 지난 22일 보문고등학교 대법당에서 이사장 진관스님을 비롯해 불교 안양원 이사 진량스님, 보문학원 이사 진웅스님과 황동필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총장 등 교직원과 학생 3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교 80주년 기념식 및 수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사장 진관스님은 계율을 받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며 깨어있는 삶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한편 보문학원은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보문고등학교에서 20년간 헌신해온 조현미 영양사에게 근속 공로상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이주민 불자들을 위한 자비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스님과 고문 도성스님, 총무 해청스님은 지난 21일 베트남 길상사, 캄보디아 공동체, 스리랑카 부다가야 선원, 광주 태국 명상센터에 쌀과 생활용품을 보시했습니다. 소운스님은 추석이 한국의 명절이지만 이주민 불자들도 온정이 필요한 날이라며 광주 불자들의 정성이 온전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 소속 회원 사찰들은 쌀 1,400kg과 이불, 세탁세제, 수건, 칫솔 등을 마련했습니다. 경남 남해 용문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초청해 불교 문화 탐방과 대중 공약을 진행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22일 남해군 고현면 노인대학 어르신 40여 명을 경례로 초청해 주지 승원 스님의 특별 법문과 도량 안내에 이어 정성껏 마련한 점심 공약을 대접했습니다. 승원 스님은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나누며 안부를 여쭈러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류경원 남해군수 내외와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용문사는 주지 승원 스님 취임 이후 이동면을 시작으로 국내 5개 면 노인대학을 순회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효실천과 자비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 29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건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7565-8604번입니다.
1: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

대화상 무관 대종사를 모시고 숙의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금강대학교에서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학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금강대학교 정상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제야말로 영광입니다.
0: 제가 우리 너튜브 동영상에서 예. 교수님 강의하시는 걸 제가 예. 예전에 몇 번 봤거든요. 예. 그때 딱 든 기억이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잘하신다, 언제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1: 아유, 제야말로 지금 스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예.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아, 예, 예. 오늘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0: 예.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대화 나누기 전에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저는 지금 말씀대로 금강대학에서 불교학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늘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 말씀을, 이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0: 좋죠.
1: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0: 이야.
1: 그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0: 쉽고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예. 정확해야 된다.
1: 정확해야 됩니다.
0: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찬찬히 살펴보면서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불교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와,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질문도 뭔가 멋있어요. 뭔가 핵심을 톡 하고 찌르는 느낌이네요.
1: 예.
0: 불교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아무래도 뭐, 이 세상에 뭐, 많은 가르침과 많은 종교가 있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어떤 가르침, 어떤 성인의 가르침에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는 지금까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부처님 말씀이 역시, 세계 최강이다.
0: 이야.
1: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부처님 가르침이 세계 최강이다.
1: 예, 이렇게 사람을 정말 좋은 방법으로 바꾸기에는 정말 부처님 말씀만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고 있습니다.
0: 사람을 좋게 바꾸는 방법.
1: 예.
0: 내 스스로를 좋게 바꾸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만한 게 없구나.
1: 예.
0: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뭐 어떻게 불교학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들으면 제 이전에 이렇게 또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어떤 심오한 동기가 있으셨던데 저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었습니다.
0: 제밥에요? 예. 무슨 뜻일까요?
1: 저는 사실 이제 집안은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종교가 불교고
0: 불교 신자시.
1: 예, 제 또 이제 집안에 또 친척 또 한 분은 또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 또 출가해서 계시고.
0: 친척분의 스님이 계시고요.
1: 예, 예, 예. 계십니다.
0: 고향을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이 사투리가 꼭 티가 나서
0: 예.
1: 저는 경북 영주가 제 고향입니다.
0: 영주요? 예. 부석사.
1: 부석사.
0: 야, 영주 사과.
1: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랬는데 물론 저도 제 인생에 제가 이제 불교학을 연구하리라고는 20대까지도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0: 오.
1: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금강대학교가 200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0: 예.
1: 우연히 이제 그 신문 광고에 그 금강대 개교를 이제 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0: 그 어렵다는 백수를.
1: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대학도 다 이렇게 무료에다가 또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 유학 지원을 해준다.
0: 오.
1: 그래서 31살에 이제 수능을 보고
0: 오.
1: 이제 금강대학교에 이제 2회로 이야. 제가 이제 입학을 이렇게 했는데
0: 유학 지원해 준단 말 듣고
1: 예 정말 이제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0: 예.
1: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불교학으로 또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0: 예.
1: 그때만 해도 저는 도대체 불교학을 공부하는 저 20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 그러니까 불교학은 정말 저는 스님들만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0: 전문적인
1: 예예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종립대학이다 보니까 그 교양 수업 시간에 불교를 듣다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학문적으로서는 이게 유럽에서 시작됐다.
0: 예.
1: 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어차피 늦은 나이에 대학 들어왔으니까 불교로 전과하자.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전과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유학도 지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학이 제 평생에 이렇게 업이 되었습니다.
0: 어디로 유학을 가신 겁니까?
1: 예, 저는 그 우리 가까운 예. 또 일본의 그 동경대학에서 이제
0: 와, 그 유명한 동경대학교요?
1: 야,
0: 그 일본에서도 최고 엘리트들이 간다는 그 동경대학교 맞습니까?
1: 예, 그 일본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가고 저는 뭐 아마 부처님 가피로 운전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0: 대단한 가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학 일본 유학 동경대학교 도쿄대라고도 하죠.
1: 예, 예.
0: 예, 동경대학교 도쿄대에서도 불교학을 연구하신 겁니까?
1: 예, 거기 이제 그 인도 철학과 안에 이제 불교학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인도 불교에 우리가 흔히 그 공을 얘기하는 중관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0: 저도 중관학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그러십니까?
0: 제가 중이잖아요.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0: 예. 중관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1: 예, 예.
0: 저도 인도 대승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중관학파, 유식학파, 뭐 이렇게 뭐 개론서 수준으로만 봤지만, 야, 중관학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중관학, 공사상이지 않습니까?
1: 예.
0: 연기법, 공사상에 대해서 또 깊이 공부를 하셨군요. 그러면 교수님, 이 불교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세우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제밥, 유학을 보내준다니까 금강대학에 갔고 금강대학교에서 원래는 불교학엔 관심이 없었는데 괜찮다, 좋다 해서 또 불교학으로 학과로 전과를 하게 되고 그 일본에 유학을 가서도 불교학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불교에 푹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좋았다.
1: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집안의 어른들이 다 이제 그 종교가 이제 불자님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명절마다 늘 이제 사찰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절 불자님이셔가지고 명절마다 이제 그렇게 가셨고 또 금강대 가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불교학자들을 처음 뵀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보고 참 멋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불교가 가장 저는 이 다른 종교보다 멋있게 느껴진 건 이 우주를 창조한 어떤 위대한 신을 믿어라. 이런 게 없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0: 그렇죠.
1: 예, 우리가 흔히 종교 이러면 그렇죠. 아주 그 신성하고 그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어떤 저 하늘 위에 어떤 그 존재 그분을 무조건 의심도 하지 말고 믿어.
0: 예.
1: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2500년 전에 인간으로 몸을 받고 태어나셔가지고 그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또 그것을

0: 우리 또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 그것이 정말 불교가 갖는 가장 매력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현실적이다.
0: 예. 그래서 불교에 빠지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논설을 보셨을 텐데 불교의 매력은 이것이다. 불교 가르침의 매력은 이것이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0: 예, 뭐 제가 수많은 논설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역시 불교의 그 매력은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중생을 이끌까?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야, 저기 어디 저 구름 위에 있는 신을 믿지 말고 네 마음부터 바라봐.
1: 네 마음부터 바라봐.
0: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저같이 이렇게 근기 낮은 사람은 쉽지는 않지만 알 수 없는 신에게 비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1: 예.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해 본 결과 부처님 말씀의 역시 매력은 네 마음.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쨌든 내 것이니까 내가 저가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1: 마음.
0: 예, 부처님 말씀을 기반으로.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알 수 없는 신이 아닌 네 마음부터 바라봐.
1: 이야.
0: 근데 그 마음은 이렇게 이렇게 수행을 하면 고쳐질 수 있어. 라는 그게 저는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예. 당장 스스로 마음부터 봐라.
0: 예.
1: 그리고 그 마음을 닦고 깨치는 그 방법까지도 자세히 일러주신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0: 예, 예.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예전부터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나 봐요.
0: 예예. 예. 제가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그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해야 되고 그 저 어려운 경전 말씀을 다 봐야 되나 싶었는데 공부를 이제 해가면 해갈수록 정말 그 마음심자 하나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1: 예. 그러면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우리 평생 불교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나 논서나 가장 의지하는 어떤 부처님 뭐 경전이 있습니까?
0: 뭐 아무래도 이제 제 전공이 중간이다 보니까 물론 뭐 경전 다 이렇게 훌륭하신데 저는 그 중론의 제일 앞부분에 그 우리 용수보살님께서 그 이제 그 말씀을 쓰시기 전에 제일 앞에 귀경계를 쓰시지 않습니까?
1: 팔불중도
0: 예, 예.
1: 귀경계.
0: 예.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그의 말씀이 가장 이 수승한 성스럽고 거룩한 연기를 가르쳐 주신 부탁께 나는 귀하옵나이다.
1: 예.
0: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용수보살님께서 얼마나 이 연기법에 감동을 하셨으면 이걸 쓰고 이제 그 막 조금 복잡한 일의 이론을 전개하실까.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 귀경계를 가장 좋아합니다.
1: 이야, 제가 중론의 가르침을 좀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0: 예.
1: 왜냐하면 제가 갓 출가했을 때 수많은 이제 불교 서적을 보는데 웬만한 책들은 보면 대충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중론. 중론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예. 아, 내가 가고 있는데 가는 자가 없다느니, 예. 뭐, 가는 자가 둘이 어떠니, 그 논리가
0: 예.
1: 그 당시 저의 지력이 많이 좀 딸려서 부족해서 용수보살이 펼치는 그 중론의 가르침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좀 마음에 맺힌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해가 안 되지? 제가 이게 위대하신 용수보살 나가르주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제가 집어 던졌을 텐데 중론이 불교 최고의 논서라면서요. 그래서 중론을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보고 보다가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 꽉 막혔던 게 많이 풀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상교 교수님이 중간학자라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즐거운 마음도 들었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중론이 굉장히 어렵죠.
0: 예, 지금 말씀대로 저도 뭐 지금 공

0: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볼 때마다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제 나름 어떤 그뭐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늘 드는 생각은, 예전에 불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이 글자, 이 문장, 이 논리를 잘 이해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제가 감히 스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
1: 이야,
0: 생각이
1: 핵심을
0: 많이
1: 바로
0: 듭니다.
1: 짚어주셨네요.
0: 예.
1: 예. 결국은 연기법, 공을 깨쳐야 알수 있는
0: 예,
1: 자리죠.
0: 맞습니다.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자료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중론 공부하기도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요새 티벳 불교가 한국에도 많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드라키르티, 월칭의 입중론을 보고 굉장히 그 중론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입중론도 어렵더라고요. 예.
0: 앞으로 스님께서 저한테 또 많이 좀
1: 아,
0: 가르쳐 주십시오.
1: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평생 중간학을
0: 아유,
1: 공부하신
0: 아닙니다.
1: 교수님께 제가 감히 가르친다 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어려운 중론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가장 좋아하신다 하니까 제가 살짝 놀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좀 답답할 때 가장 의지가 되던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어떤 가장 의지가 되는 가르침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역시 저 같은 중생들은 이 현실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현실 안에서는 역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운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이건 정말 참 흔하게 우리가 겪지만, 그야말로 이것은 저는 우주의 참그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누구나 우리가 다 겪어야 되지만, 가장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과의 우리가 또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을 먼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때도 역시 부처님 말씀이,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진리고, 또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1: 아, 무상하다.
0: 예, 그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저 하늘에 뭐 누구를 믿어라 이게 아닌, 모든 게 무상하다, 헤어지기 마련이다, 또그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혹시 인생을 살다가 전혀 예기치 못하게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무상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0: 정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참 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나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역시 부처님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아까도 중론을 이해하려면 뭐 글에 있는 논리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깨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도 해주신 말씀이 결국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냥 우리 교수님을 뵙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냥 책으로만 글자로만 학문으로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수행, 몸과 마음으로 닦는 수행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두고 계신 불교학자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유, 뭐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불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글자 이해만 하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쫓아가고 했는데, 저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스님들 뵙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저 출가 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스님들께서 아이 그뭐 글만 봐서 너가 뭘 알아 이러는 말씀이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아 이거는 수행에서 오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고서는

0: 이걸 아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언제 우리 스님 바쁘시겠지만 저한테 예. 수행도 좀 가르쳐 주시고.
1: 아우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아, 너무 우리 교수님 겸손하신 것 같고 아, 우리 정상교 교수님을 불교학자 정상교 교수님이 아니라 수행하는 불교학자 정상교
0: 부끄럽습니다.
1: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 부처님 말씀이 물론 이제 팔만대장경으로 그렇게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도 이제 KTX를 타고 왔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타보면 그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시는 분도 있고
1: 있어요.
0: 전화 크게 하시는 분도
1: 있어요.
0: 있고
1: 예.
0: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시나 밖에서 받으시지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를 제대로 배워서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이 탁 이렇게 뭐 중립이랄까 중도를 딱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그런 업보가 있으니까 이런 성격인가 보다.
1: 아, 업습.
0: 예. 예.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화도 안 내고 할 텐데 그래서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 현실 안에서 받아들이고 버리는 어떤 그 연습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0: 예,
1: 말고
0: 예.
1: 뭐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0: 예,
1: 말고
0: 예.
1: 일상에서
0: 예.
1: 일상에서 하나하나 마음 잘 쓰는 연습을
0: 예,
1: 하자.
0: 예.
1: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0: 정확하십니다.
1: 예.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0: 예.
1: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0: 예.
1: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예.
1: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AI는 깨달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야, 요새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제가 AI잖아요.
0: 예.
1: 이 두 번째 키워드, AI는 깨달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뭐 지금 진짜 전 세계가 모든 분야가 정말 AI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 불교가 정말 이 시대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단순히 뭐 AI가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예, 저희 불교계에서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스님 그리고 로보트, 휴머노이드 스님 해가지고 불교계에서도 뭐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과학에 도움을 받아서 더 쉽고 널리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 이제 조언을 구하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랑 생각을 같이 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AI 스님, 로봇, 휴머노이드 스님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AI나 뭐 로봇가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다 스님이란 명칭을 붙이는 게 우리 부처님 율장, 계율서적인 율장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아니한 존재는 출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님이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저렇게 뭐 AI 스님, 휴머노이드 스님 해서 부처님께서 사람 아니한 존재는 출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셨는데 저렇게 뭐 AI 스님, 휴머노이드 스님, 로봇 스님? 저는 이게 잘못하면 그 뜻은 이해가 가지만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이도저도 아닌 스님이라는 그 명칭, 존재, 가치를 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솔직히 우려가 돼요. 근데 우리 교수님의 또 깊은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0: 예. 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AI를 이렇게 보면서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휴머노이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할 것이고 사찰에 주지도 곧 맡으실 거고 그럼 제가 거기서 더 얹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각 종단에 최고 이제 그 책임자도 다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거는 바로 정말 그 인간과 동일한 휴머노이드가 곧 만들어질 것이라고 다들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과연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
0: 예, 물론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또 과학계에서 아직 그 우리가 장벽이 대단히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다 뭐냐면 헐리우드 영화에 있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 얘기를 해요.
1: 터미네이터.
0: 예. 네. 아니면 이제 SF 그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간과 동일한 사이보그 이제 이런 걸 다 머리에 넣고 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스님도 나올 텐데 우리 불교계 이제 어떻게? 근데 저는 그 전제가 너무 지금 좀 비현실적이고
1: 근데 과학자들은 결국은 나오게 될 거다라고.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뭐 19세기 말이나 뭐 19세기 초에 뭐 이제 프랑스 만국 박람회 할 때도 그 미래의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게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1: 예, 예.
0: 거기 보면 뭐 헬리콥터 비슷한 맞아요. 것도 있고 한데
1: 사람이 날아다니고 예.
0: 뭐 TV 같은 것도 하고 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특히 휴머노이드 스님은 되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계들하고 이 휴머노이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신작용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아버리는데 우리가 우리 스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뭔지 정신이 뭔지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그걸 기계로 재현을 한다? 그럼 그게 또 바로 곧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유 휴머노이드 스님 나오니까 이제 그 스님들을 어떻게 대할까? 모니가 이렇게 너무 중간 단계 없이 건너뛰는 게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AI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자체가 예. 좀 너무 극단적이다.
0: 예, 그래서 예. 우리 지금 현재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저런 담론들이 공상을 깔고 있는지 그중에 가능한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저는 우리 불교계에서 정확하게 좀 가려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이 AI 시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SF 영화 그냥 머릿속에 놓고 야 인간과 똑같은 스님도 이제 곧 나와 그럼 이제 그 스님은 깨달을 수 있어 없어 이런 논의로 저는 막 뛰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중간 과정이 생략된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같고 예. 우리가 설왕설래할 필요 없고 불교 본연의 정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부터 살펴보고 지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0: 예, 그 예. 우리가 아직 정신이 뭔지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유 저 휴머노이드 스님이 이제 그 정신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언제 깨달으시냐.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나간 얘기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휴머노이드 주지 스님이 나오고 휴머노이드 뭐 법사 스님이 나왔을 때. 그러면 신도들은 그 로봇에다가 절을 해야 됩니까? 삼배를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이제 만약에 그런 스님이 나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단에 가장 책임자도 이제 맡아야 될 것이고
1: 총무원장 되시고
0: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휴머노이드 스님이 수명이 이제 그 기한이다 하면
1: 배터리가 다 하면
0: 다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뭐 열반이라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용광로에 집어
0: 아니 그러면 예. 그 이제 기계니까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또 우리가 그런 또 뭐 열반이니 다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즉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디테일한 얘기는 또 전혀 안 하고
1: 그렇죠.
0: 그냥 휴머노이드 스님이 이제 인간과 똑같은 저런 게 곧 나올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언론에서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이제 알리는 것도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1: 예.
0: 휴머노이드 스님이 곧 나온다.
1: 예.
0: 이제 어떡하지?
1: 예. 예,
0: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너무 이렇게 뛰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꼭 나왔으면 하는 로봇이 있어요, 사실. 예. 간병 로봇이 나왔습니다.
0: 아, 예.
1: 예, 그건 동감하시죠?
0: 아이, 동감합니다.
1: 예, 왜 간병

0: 문제가 일상에서 가장 큰 어떤 서민들의 애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24시간 옆에서 나를 이렇게 씻어주고 부축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간병 로봇이 나온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0: 깨닫니 안 깨닫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꼭 휴머노이드 스님이 나와서 깨닫니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계들은 얼마든지 또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봐야지. 아 이거를 꼽으면 인간과 똑같이 그 다음에 우리 불교 안에서 깨달음을 얻니 않은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공상에 기반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딱 끊어주시네요. 명쾌하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휴머노이드 AI의 스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못하다라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직 뭐 AI, 뭐 휴머노이드 스님, AI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지금 말하기조차도 말하기조차도 몽상에 가까운 그런 설왕설래일 뿐이다. 그런 것까지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지금 우리 마음을 닦으면서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0: 예, 지금 또 우리가 사실 AI가 엄청난 법문도 잘 만들어주고 모든 걸 잘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거는 그거대로 훌륭하니까.
1: 잘 활용하고.
0: 예, 활용을 예. 하면 되지만 우리 스님 지금 계시지만 우리가 늘 이제 법회를 볼 때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0: 우리가 스님들께 귀의하는 이유는 우리 스님들께서 단순히 뭐 법문을 잘하시고 그 뭐 팔만대장경을 잘 아시고 이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로애락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같이 경험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속에서 그걸 수행으로써 한 단계씩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스님들께 귀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는 AI가 물론 팔만대장경 다 외우겠죠.
1: 달달 외우겠죠.
0: 예, 달달 외우고 지금 또 뭐 본문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잘 만들겠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저 같은 중생들이 겪는 이 슬픔과 괴로움을 그 법문 잘 정리해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법문은 넘쳐 흐릅니다. 그렇다고 그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스님들이 하셔야 될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뭐 AI 스님이 뭘 한다 이런 얘기가 조금 아직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1: 예, 너무 명쾌한 말씀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AI를 많이 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뭐 이렇게 뭘 질문하고 그 답을 살펴보면 좀 틀린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갈수록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을 하는데 저는 AI가 너무 고마운 게요. 다른 외국 큰 스님들 법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어, 한문, 뭐 티베트어 뭐 이런 외국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고 싶은데 언제 외국어 봐서 외국어 공부해서 이거 보나 했는데 AI가 번역을 다 해줘요.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어까지 번역해주고
0: 맞습니다.
1: 티베트어까지 번역해주고 그리고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문도 다 번역을 해주고 그래서 AI를 활용을 잘하니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너무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거창한 이야기들은 그냥 몽상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0: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AI를 뭐 지금 AI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이렇게 쓰는데 저도 이렇게 연구할 때 옛날 같으면 뭐 직접 외국으로 가지 않으면 그 구할 수 없었던 자료들 다 얻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도 다 번역을 해주고
1: 번역 잘하죠.
0: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졌는데 결국 불교가 그 많은 그 번역을 해주고 한다 해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당장 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슬픔을 그 번역 잘해줬다고 그게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때 저도 이러면 너무 보수적이라는 얘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참 수행을 많이 하신 우리 스님들께 찾아뵙고 스님들께서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해줄 때 그때 인간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마음을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럴 때 우리 또 승가의 스님들께서

0: 부처님 말씀을 탁 전해 주실 때 우린 또 거기서 또 슬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막 책을 많이 보고 AI로 수많은 지식을 구하지만 결국 진짜 힘들고 답답할 때 연불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수행이고 연불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라는 치유 초성 퀴즈예요. 이거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2: 예.
1: 나라는 집착.
0: 아, 너무 정확하십니다.
1: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전공으로 탐구하고 계시는 중관학파, 중관의 가르침이 결국 나다, 내 것이다라는 고정된 실체를 타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답을 제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집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0: 예, 제가 감히 이게 스님 앞에서 집착에 대해 말씀드린 게 부끄럽습니다만.
1: 아닙니다.
0: 예.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나에 대한 집착인데, 요거를, 근데 우리가 불교하면 늘 뭐 집착을 내려놔라 이러니까 이 집착이란 말도 너무 흔한 것 같습니다.
1: 예.
0: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현대인에게 가장 이 집착을 설명하기 좋은 거는 자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만심.
0: 예. 실제로 이제 우리 탐진치 삼독에서도 그 탐심에 바로 이 만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들.
1: 예.
0: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늘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1: 예. 비교하고.
0: 예. 예.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병은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집착, 즉 만심만 잘 이렇게 다스려도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저도 법문하고 강의할 때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하게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다 함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늘 겸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신도님들이 막 존경해주고 우러러주고 우리 스님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을 비춰보면 저도 모르게 막 교만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국구 법사 스님으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자만심, 교만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광우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다 훅 간다. 그래서 저도 그 자만심, 교만심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더 와닿네요.
0: 예, 그래서 저도 그 불교 공부 이렇게 막연히 들을 때는 옛날에 불교는 뭐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그 말도 사실 너무 어려웠고 근데 보니까 역시 탐심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집착, 그게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데 더 잘난 사람을 상정을 해서 비교를 하니까 평생 행복할 수 없고 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다 싶으면은 또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정말 이것이 가장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나라는 집착 혹은 이 자만심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뭐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이제 위대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아지 않습니까?
1: 무아.
0: 예, 무아.
1: 예.
0: 이제 무상, 무아. 그 얘기도 많이 듣기는 한데 이게 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우리 스님께서도 이렇게 설법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자꾸 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1: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0: 근데 이제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사실 여기 좀 이제 그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며칠 전에 굉장히 기뻤거든요. 기뻐서 방방 뛰던 제가 있었고 오늘 또 더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약간 더워.

0: 또 짜증내던 내가
1: 예,
0: 있었고
1: 예.
0: 어느 게 난지 모르지 않습니까?
1: 예. 어느 게 날까?
0: 예, 예.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따라 조건 따라 늘 변하는 내가 있을 뿐인데
1: 예.
0: 우리는 하나의 모습에 딱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늘 예. 나라는 것도 환경 따라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그 고정된 내 모습에 대한 집착이 내려가지 않나. 저는 예. 이런 생각으로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최대한 우리 불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공사상이잖아요.
0: 예.
1: 공.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예. 인연 따라 변화해가는 예. 흐름이 있을 뿐이지
0: 예. 예.
1: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데
0: 예.
1: 뭐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저도 예. 자꾸 집착하거든요. 머리로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광우라고 할 만한 고정된 예. 실체는 없어. 색즉시건 공즉시세. 머리로도 아는데 그래도 결국은 나라는 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수행밖에 없네요.
0: 정말 그 제가 다시 한번 스님 앞에서 자꾸 수행 말씀을 드려서 부끄러운데
1: 예.
0: 제가 사실 그 지난주에도 뭐 일이 있어서 통도사를 또 지나오게 됐는데
1: 예.
0: 그 통도사 관음전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그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제 그 독경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어디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집착이 나도 모르게 내려가게 되니까
1: 예.
0: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어디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1: 이야.
0: 듭니다.
1: 근데 교수님 혹시
0: 예.
1: 그거 아십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말 이 집착을 떨군다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0: 예.
1: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수행을 많이 했다는 집착이 있어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0: 예,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와 어렵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0: 예,
1: 하거든요.
0: 예, 예.
1: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하는데 금강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금강경 많이 읽었다는
0: 예,
1: 상이
0: 예.
1: 생기고요. 3,000배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심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3,000배를 많이 했다는 상이 생기고
0: 맞습니다.
1: 저도 항상 신도들한테 겸손해야 된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만심, 교만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저도 법문을 실컷 해놓고 내가 스님인데 이런 집착과 상이 있고 결국은 수행밖에 없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이제 부처님께서 공에 대해서도 그 집착하면 그거는 정말 답 없다.
1: 야,
0: 그런 말씀 바로 하셨지
1: 예,
0: 않습니까?
1: 예, 봤습니다.
0: 내가 공을 깨닫고 공을 안다. 이것이야말로 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병 들면 그건 정말 답 없다.
1: 예.
0: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가끔 어디 이제 사찰에 가서 뭐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법회를 가면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1: 예.
0: 이게 법회에 오시는 조금 이제 슬픈 얘기지만 우리 이제 사찰에 다 이렇게 연세가 다들 높으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이제 법복을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짧은 지식을 얘기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제가 물론 법문을 잘 못해서 다 수면삼매에 드세요. 다 수면삼매에 드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아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오면 이분들이 뭐 이제 밥 먹을 때 얘기 들으면 이 동네에서 어떤 분이고 엄청난 분들이신 거예요.
1: 지역 유지들.
0: 예, 유지들이시고 뭐 공직에 또 고위 공직에 계셨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까불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 저는 직접적인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1: 오히려 큰 공부가 되셨네요.
0: 예,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아상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세상은 넓고 대단하신 분들 많고 나의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 그럴 때마다 아상 내려놓자 이 생각 많이 듭니다.
1: 야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0: 예.
1: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니까 더 많이 여쭤보고 싶고 뭔가 교수님이 그 어려운 내용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부끄럽습니다.
1: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0: 예, 저도
1: 제가
0: 그렇습니다.
1: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토크쇼 가피에 공식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0: 예.
1: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부처님 말씀으로 가는 저는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고속도로.
0: 예. 그런데 이제 이 고속도로 이러면 우리가 아따 좋은 이미지가 있긴 한데 부처님 말씀으로 갈 때는 우리가 어디 목적지에 갈때 고속도로로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내려서 샛길도 가야 되고 또 작은 길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가피는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또그 옆에 부처님 말씀에 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아까 뭐 수행도 해야 되고 또 경전 공부도 해야 되듯이 여러 개를 함께 하면 그 가피가 더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0: 예.
1: 그것이 갑이다.
0: 예.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고 재밌는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정상교 교수님 모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4: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5: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3: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0: 흉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의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

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인도와 중국의 정토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도에서는 개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제일 크게 바람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 용수보살은 마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새로운 종교개혁을 한 거야. 이 종교개혁이 뭐냐? 불교가 소성불교에서 대성불교로 넘어올 때그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 용수보살이 내세운 것이 뭐냐? 이제 그동안에 불교가 소성불교에서는 요즘 소성불교라는 소리를 잘안 씁니다마는 소성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수행해도 석가모니 부처님 이외에는 부처님이 될수 없고 전부 도를 깨달으면 아라한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용수보살은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된다 그랬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개혁이에요. 그러면서 용수보살은 뭐라 그랬냐? 수행해서 도를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성불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다 그래. 쉬운 방법이. 평생 수행해도 아라한 되기 어려운데 쉬운 방법이 있다 그래. 십주 비바사론이라는 책에서 그래 얘기했어. 용수보살 저술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소성불교에서는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평생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라한이 되기 어렵다 그랬는데. 부처는 고사하고 아라한까지 되기 어렵다 그랬는데. 아니, 누구든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부처가 될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그래, 이제 물었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 꾸리고 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용수보살이 뭐라 그러냐? 아무리 적은 모래라 하더라도 물에 넣으면 다 가라앉아. 아무리 큰 바위라 하더라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피하는 세계에 갈 수가 있어. 피하는 세계. 큰 바위도 피하는 세계에 가는데 간단해. 배만 타면 가. 물에 안 가라앉아. 적은 모래 같은 그런 적은 죄만 지어도 전부 다 가라앉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배만 타면은 극락 가. 가면 다 성불해.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이 쉬운 방법을 두고 왜 어려운 길만 행하느냐. 그것이 십주비바사로 나오는 얘기예요. 응?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 보세요. 중생의 자그마한 공덕으로는 도저히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으나 한 가지 그곳을 갈 수 있는 법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작은 모래 알이라도 물속에 넣으면 가라앉지만 큰 바위라도 큰 배에 실으면 떠서 저 언덕에 갈 수 있는 것과 같느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간단한 거요.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어? 선택받은 사람이라. 우리에게 죽음은 언제 오는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은 요즘 120까지 산다 그래도 60 못 채운 사람도 많아.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아름다워지 않습니다. 이것을 용수보살이 이 얘기를 해서 칭명불태설이다. 남아미탑을 부르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용수보살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침보살이라고, 세침보살은 원래 이게 세침보살은 셋째인데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뭐냐? 과연 영혼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다음 생에 가는데 무엇이 가느냐? 윤회를 하는데 윤회의 주체가 뭐냐? 이것이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무착형은 제8 아래하식이 간다 그랬어. 우리가 업을 지으면 업이 그것이 모여가지고 육신은 없어지더라도 그 업이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간다 그랬어. 그런데 이 세침보살은 형하고 정반대 논리라. 몸이 없어지면 다 없어진다. 물질이 없어지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큰 갈등을 이제 일으키는데 도저히 형 말을 안 듣고 계속 대성불교를 비방하는 거라. 대성불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책을 저술한 것이 구사론이라. 구사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물질 위주로 이제 논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도저히 형이 자기 동생이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도저히 뭐 이 얘기해도 듣질 않네. 그 하루는 편지를 보냈어. 야, 니하고 나하고 이념의 차이가 있지만도 우리 죽기 전에 형제간에 한번 만나는 거자. 내가 곧 임종을 하게 됐으니까 한번 우리 집에 오느라. 형이 임종을 한다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갔더니 형이 멀쩡하단 말이오. 무착보살이. 그래서 아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날씨가 어두웠으니까 이제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래서 잠을 자는데 무착보살이 동생을 위해서 대성경전을 밤새
되도록 옆방에서 읽어주는 거야.

이뭐 아예 귀로 들으려고도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것이 그럴듯하단 말이야. 그 하룻밤에 전향을 해버렸어. 전향을 해서 자기가 이제 물질 중심의 구사론을 지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유식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대성불교를 전향해서 성유식론을. 그래서 이 세친보살도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극락세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책을 쓴 것이 왕생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왕생론이라는 책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다섯 가지, 극락에 가려면 다섯 가지 문이 있다. 첫째 예배문, 둘째 찬탄문, 셋째 자건문, 넷째 관찰문, 다섯째 회향문. 예배문 첫째 뭐냐? 부처님에게 예배해라. 몸으로 예배해라. 예배가 뭐냐? 절이야. 108배, 3000배. 절해라, 절해라. 예배해라. 둘째는 뭐냐? 찬탄문. 부처님을 찬탄해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당신 이름 불러주는 거야.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야. 남아미타불 불러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시적인 어떤 재능이 있다면 시를 지어도 좋고 아미타불 찬탄하는 노래를 지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시인 될 감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아미타불 부르면 찬탄하는 거예요. 찬불송이라고 찬불계라고 많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은 남아미타불 이름 불러라 말이야. 이것이 찬탄문이에요. 그다음에 입으로는 찬탄하고 몸으로는 예배하고 입으로는 찬탄하고 마음으로는 뭐 하느냐? 자건문, 원을 세워야 돼. 원. 극락 가려면 자기가 극락 가고 싶어 하는, 가야 되겠다는 그런 원력이 있어야 돼. 가기 싫으면, 극락은 절대 가기 싫은 사람 안 데려갑니다. 원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발언문이, 자건문이에요. 그 다음에 관찰문.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돼. 염불하면서. 그 다음에 회향문. 그 염불한 내용을 전부 뭐냐? 중생에게 회향해야 돼. 중생에게. 모든 중생에게 회향, 자기 혼자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절에서는 기도를 하더라도 입제보다는 회향식이 더 커요. 회향식이. 입제식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회향은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예요. 회향은 뭐냐? 나누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또 관무량 수경에 부처님의 마음은 뭐냐? 무연대자비십니다. 인연 없는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나눔이에요. 나눔. 보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회향이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세친보살은 이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마명보살이라고 있는데, 그좀 뒤에인데, 이 마명보살은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왜 인간이 성불을 못하느냐 문제를 삼았어. 성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심. 본래는 마음이 하나인데, 그한 마음에서 두 가지가 나와. 부처님의 마음도 있고, 중생의 마음도 있어. 그 이문이라 그래. 이 이문에는 세 가지, 삼대가 있다 삼대에서는 네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어. 네 가지 믿음 뭐냐? 불교의 믿음.

0: 그다음에 주체는 뭐냐?
1: 불법성 삼보와 자성이라 그랬어요. 자성. 불법성 삼보는 믿지 않으면은 그건 불제가 아니야. 거기에서 다섯 가지 행을 행하라. 보시지게 인욕 등의 다섯 가지 행을 행하라. 그 다섯 가지 행을 행해서 마지막에 회항하는 것이 뭐냐? 육자회. 남아미타불회. 대성기실론의 끝에 가서는 모든 회항을 뭐냐? 남아미타불 회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 여섯 마디를 염불한다는 것이 희우하고 희우한 일이고,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나무아미타불을 못해요. 그래서 마명보살은 그랬단 말이야. 그 인도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도, 줄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염불 수행에 대해서 중국의 여산 혜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중국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생기기 전에 중국이 그 독재한 나라였을 때가 5호 16국이라 해서 5대라 해서 50년 동안이 중국이 엄청나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5대 시대 때 중국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 여산 혜원 스님이라는 스님은 중국 독림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염불결사를 시작해요. 염불결사를. 염불결사를 해서 69세에 염불결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문인들 123명이 와서 함께합니다. 그 염불결사 삼매 시를 지어가지고 그 시가 아주도 지금도 아주 명문들이 유명한 시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은 염불결사의 첫 시조라. 그런데 이 스님이 텍스트를 한 것이 뭐냐? 반주삼매경이에요. 반주삼매경을 가지고 염불결사를 해서 그때 막 나라가 바뀌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마다 그냥 스님들을 이용해서 막 스님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님은 독림사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나오지를 않고 거기에서 염불 수행을 하시더라. 이것이 이제 염불 결사 수행의 최초입니다. 그래도 이 스님이 이제 30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그 염불삼매 시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서 맨 끝에 줄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는 많은 삼매 중 염불삼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수승한 공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행하기 쉬운 것이 염불이 제일이다. 공고의준 염불위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공덕은 제일 많고 실천하기는 제일 쉬운데 그것이 뭐냐? 염불이 최고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해가지고 수익도 적은데 어려운 거 하면은 본전 안 되잖아요. 미천은 적게 드리고, 수익은 많이 받는 거. 그 장사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장사 속이잖아. 내가 이거 상당히 좋아하는 말인데, 공고이진 염불위생이라. 공덕은 제일 많고, 행하기는 제일 쉬워. 이것이 염불이란 말이야. 이런 큰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가서 담낭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 뭐냐? 이선님은 원래 열방

성경을 공부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죽게 생겼어. 병이 나서 죽게 생겨가지고 아 내가 병을 낳고 오래 살려면 신선술을 배워야 되겠다. 도교에 신선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도원거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찾아가서 신선술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신선술을 공부해서 오는 도중에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아께 인도의 세친보살의 왕생론을 얻은 거라. 이걸 읽어보면 된다 해가지고 이 스님이 이걸 읽고 보리류지 스님을 만나서 관무량 수교를 받아가지고 67세에 현중사라는 절에서 수행을 한 거예요. 현중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중국의 오대산 가는데 오대산 가는 도중에 태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태원시라고. 그 오대산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태원시에서 하루 종일 잡니다. 태원시에서 한 30분 가면 현중사야.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회사들 그 저 불교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현중사라. 그 현중사에서 염불을 하셨다. 거기서 왕생론에 대해서 왕생론 주라는 논주라는 책을 써요. 왕생론의 주석서를 쓰는 거라. 그것이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마음이 편안하게 염불해 가지고 하면서 뭐냐? 우리가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길 하자. 어려운 수행을 뭐라니 난행도라 그래. 쉬운 수행을 이행도라 그래. 어려운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갈라 그러느냐 말이오. 중생의 인생의 이 시간이 수명이 짧은데 짧은 시간에 쉬운 거 해도 다 못하는데 어려운 거 해가지고 왜 그래 시간을 낭비하려 그러냐. 편안하게 해라. 그래서 이행도를 주장해가지고 이 스님이 그 칙명연불 남아미타불을 불러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라.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도작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있어서 이 스님은 원래 열반경을 공부하다가 극락 세계를 정토법을 만나서 극락세계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라. 그런데 아미타불이 어디 있냐? 여기서 서쪽으로 10만 원 국토로 떨어진 곳에 아미타불이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 스님은 철저하셔서 코를 풀더라도 서쪽으로 향해서 코 안 풀었어. 콧물이 나오면 동쪽으로 돌아서서 풀지 서쪽으로 안 풀었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에 코 풀면 되겠냐? 이제 옛날에는 스님들이 그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을 타고 동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말을 거꾸로 타. 왜?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쪽으로 향해서 휘퍼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절에 화장실도 동쪽에 하고 전부 다 동쪽에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신성한 곳이다. 이것은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도 이슬람 교도들은 그 생명이라. 하루에 염불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7만 번씩 서쪽을 향해서 염불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콩을 가지고 이제 세서 콩을 갖다 놓고 염불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아니 나중에 막 콩이 그냥 10가마 20가마 돼가지고 나중에 80가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큰 스님이 염불 한 콩이니까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오래 두니까 버러지게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살을 가지고 했어요. 그것도 이제 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생각하기를 목환자경이라는 경을 보고 염주를 만드느라
염주를 만들어서 108 염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돌리면서 염불을 세웠어요. 염주의 저작권은 도작생자한테 있어. 염주가 지금 세계화돼 있어. 미국 가면 말이죠. 슈퍼마켓에 가면 전부 단주가 다 팔아. 파우스통이라 해가지고 에너지를 주는 데서 전부 팔에다가 단주 차고 다녀요. 그게 지금 패션이 되어버렸어. 불교 용품점에 가면은 불교의 굿즈 가운데 염주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진작 저작권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도작스님이야. 그리고 그의 제자 가제스님은 정토론에는 또 책을 짓고 이스님은 아미타경에 1일 내지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라 그러는데 그 일심불란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야, 원래 도작스님 때부터 했는데 어떤 것이냐? 정토론이라는 책에다가 그걸 썼어요. 7일 동안에 100만 번을 염불하는 것이 일심불란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염불에만 집중하는 일주일 동안에 100만 번 나무아미타가. 그러려면 하루에 몇만 번 해야 돼? 14만 번.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1000번 하려면 20분 걸려요. 그런데 그게 100만 번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선도스님이라는 분이 다섯 번째. 이 스님은 심념 염불하는데 염자를 뭐라 그러냐? 칭이라고 했어. 칭. 염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이라는 거지. 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나무아미타불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이름만 불러가지고 이 스님은 이제 해서 내지 십념을 내지 십념 내지 십칭이라 십칭이라고 그 칭명으로 이제 바꿨다. 이것이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정토종의 법연스님은 이것을 해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라. 뭐 염 생각 안 해도 그냥 염불하는 동안에 염이라는 것은 염불하는 동안에 잡념이 생기면 안 되거든. 그런데 염불하는 동안에 여러분 잡념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다리가 아프네. 언제 의자에 앉을까? 잡념이 생긴단 말이야. 칭이라는 것은 입으로 부르더라도 딴 생각해도 괜찮아. 딴 생각해도. 입으로 부르면 돼. 이렇게 아주 염불을 쉽게 한 거예요. 쉽게. 그래, 그리고 이제 중국에 그 뒤에 자민삼장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이제 염불과 선을 하나로 합친 거라. 합쳤는데 선정상수론을 이 스님이 이제 주장하신 거예요. 자민삼장은 원래 인도 유학까지 다녀온 삼장법사라. 그런데 중국 장안에서 출발해서 18년 동안 인도 성지 순례를 다 하고 와서 이제 결론이 뭐냐? 아, 염불해야 되겠다. 이제 현장법사 같은 분은 중국 유학하고서 유식학을 전하고 뭐 학문을 전했는데 이분은 신앙을 전했다. 신앙을. 염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토자비집이라는 책을 써요. 정토자비집이라는 책을 쓰니까 당나라 때 참선하는 스님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세 권을 출간했는데 그 책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서 저 스님은 왕실을 비방하고